딸이 딸을 낳았다. 딸이 엄마가 되자 갓난 할머니 할아버지 옹알이를 시작한다. 걸음마 다시 배운다. 이 문제 시인의 딸이 딸을 낳았다 중에 일부인데요. 처음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옹알이를 시작한다? 아, 아기가 태어나면 주변 어른들도 죄다 아기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랬어요. 아이고 이뻐요. 네. 그렇게 단어도 귀엽고 목소리도 귀엽게 또 걸음마 배울 때는 보폭과 속도도 맞춰줍니다. 자, 토요일 아침인데 혼자도 좋고요. 기왕 누가 옆에 있다면 좀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이현상입니다.

오늘 첫 곡은 우리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한철 씨도 MBC 대학 가요제 출신이죠. 불독 맨션의 좋아요 였어요. 남편이랑 아들은 태권도에서 부자 캠프 갔고요. 오, 그런 게 또 있구나. 저는 오랜만에 친정인 홍성호에 왔습니다. 소파에 발라당 누워서 엄마표 아침밥 기다리고 있어요. 양심상 설거지는 제가 하겠죠. 엄마는 분명히 쉬라고 하시겠지만. 아유, 아직도 뭐 친정 가면 아무나 이런 대우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103님 혹시 외동이신가요? 4855님은 목요일 금요일 부산으로 출장을 온 김에 주말에는 여행 좀 하고 갈까 하고 숙소를 잡았습니다. 야, 잘하셨습니다. 보통 저는 스케줄 때문에 내려가면 꼭 그냥 바로 쫓기듯 올라오게 됐었는데

0: 부산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다른 도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조식 먹고 와서 지금 호텔 방에서 듣고 있는데 낮에는 친구 만나려고요. 국밥 아니면 냉채족발을 먹을 거예요. 아, 침샘이 또 막 추르릅하고. 국밥 좋죠. 그거 뭐 더워도 땀 흘리면서 그냥 한 그릇 뚝딱. 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올라오시고요. 일단 저는 광고 듣는 동안에 침을 좀 삼키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3: 백조 싱크.
1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 하이엠솔루텍
14: 1544-8777.

스윗서로우의 간지럽게였습니다. 진짜 듣고 있으면 간질간질한 느낌이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간지럼을 안 탄 사람은 진짜 되게 재미없게 안 타고 많이 타는 편이세요? 저는 그게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어쩌다 발 마사지 이런 거 이제 여행 가서 받을 때 의외의 상황에서 발 마사지는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땐 괜찮은데 어떤 때는 아 굉장히 그 간지러워 갖고 표정 관리가 잘 안 그렇다고 거기서 막 한국 사람도 아니고 동남아 가가지고 예. 저번에 한번 또 어떻게 하다 발목을 어디 부딪혀갖고 까졌는데 소금으로 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휴 붉은 소금을 그냥 벅벅 그것도 얘기하려다가 제가 또 하, 이게 좀 극아이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다 받고 나서 그냥 후끈거려가지고 미련하지 그냥 한마디 할걸. 남편은 대학 동기 모임 갔고요. 아이 셋과 맞이한 주말. 아 남편 이럴 땐 페널티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배추전 먹고 싶대서 배추 다듬고 있어요. 좋은 엄마 7081님 파이팅. 1인 사업자라서 아침부터 혼자 작업하는데 너무 졸려요. 아무래도 카페인의 힘을 좀 빌려야겠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오아유 좀 듣다가 다시 시작해야지. 안정현님 주말에도 바쁘시군요. 저희가 정현님께 주중에 커피 한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의 최애곡 옥상 달빛의 푸른 밤을 신청합니다. 리듬은 발랄하고 상쾌한데 듣고 있으면 너무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 정주미님 주말인데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자 신청하신 옥상 달빛 푸른 밤

그린 어땠어 하루도 쉬운 하루고

0: 쿨리오 이글레시아스.
1: 야, 9463님 이 크레이지라는 노래에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가 봐요. 보통 헤이를 많이 신청하시는데 그것도 옛날 일이죠. 축구선수 출신 치고는 진짜 좀 심하게 잘생기긴 했죠. 왼쪽인가 오른쪽 얼굴만 사진 찍어야 된다고 막, 예, 성격이 그렇게 유순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들 엔리케 이글레시아스도 벌써 20년 전 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야, 여기는 떡공방입니다. 보자기 떡케이크 다 만들고 손님 기다리는데 제가 만들었지만 아기자기 아닌 너무 예쁘네요 라고 2603님. 아니 이게 이것은 떡인가, 이건 공예품이지. 어쩜 이렇게 꽃이 화려하고. 야, 진짜 이거 아까워서 먹겠나? 이런 거 요즘에 떡케이크 앙금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시는 건가요? 이거 저희가 인별그램에 좀 올려드리던지, 혼자 보기 아까워요.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시간도 꽤 걸리시지 않았을까 싶은 너무나 아름다운 떡케이크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받는 분 행복할까요? 자, 이어서 노래 두 곡 이어드릴 텐데요. 야, 캡틴 앤 테닐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그리고 빌리 조엘의 She's Always Woman, 두 곡 편안하게 이어듣습니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주말 맑고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0: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가 32도로 무덥겠고 대구 29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자외선까지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한낮에는 실내 활동이 좋겠고요. 양산이나 모자, 선크림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구간 밀리고 당진분기점에서는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남풍세부터 차량터널까지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해내야만 하는 어떤 일을 앞두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곤 한다. 실수하면 안 돼. 조급하면 안 돼. 하지만 이런 마인드 컨트롤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한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장을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떠오른다. 우리의 뇌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수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뇌는 하지 마라는 부정의 명령어만 쏙 빼고 받아들여 오히려 실수만 떠올리게 된다. 스키 선수들은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통과하면서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야에 나무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길을 따라가자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시야에 나무는 사라지고 길만 눈에 들어오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 그 자체에만 집중한다.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들엔 관심을 두지 않고 하지 못할 일, 어쩔 수 없는 일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당신도 지금 해야만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자. 그럼 당신을 괴롭히던 불안함과 조급함이 시야에서 거치고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자,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쓰담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쓰담 작가 에세이 당신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에 일부를 전해드렸어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오늘 귀를 기울이면 이야기와 함께 들었는데요. 이유현님이 공유해 주셨거든요. 마음에 와닿아 공유합니다. 실수하지 말자고 생각할수록 부담은 커지고 오히려 실수만 더 떠오른다는 부분은 지난날 수없이 겪었던 일이라 신기했어요. 불안한 마음, 안 되는 일에 힘 빼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가볍게 집중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쵸. 뭐, 잘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자, 좋은 이야기 공유해주신 유현님께 유산균 세트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237님의 신청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암 치료로 1년 휴직했다가 건강하게 다시 복직했습니다. 이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예전 같지는 않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집안일하고

듣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나와서 힘이 나요 하셨는데요. 자, 1년 휴직을 하셨고 이제 두 달 정도 지나셨다니까 뭐 조금 더 지나면 또 완벽하게

윤하 사건의 지평선 4161님의 신청곡을 함께 들었고요. 2월 말에 백수가 됐는데 아직도 쉬워요. 제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통장이 점점 텅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엄마랑 해바라기 축제 가고 있어요. 쉴 수 있을 때 푹 쉬어야죠. 당연한 말씀이죠. 네. 또 이게 또 통장을 보다 보면 또 동기부여가 되면서 4161님

0: 어머니랑 해바라기 축제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은. 지난주에 몇 년을 기다린 우리 부부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기르다 뒤늦게 올린 시기거든요. 아이들이 화동도 해주고 반지도 가져다 줘서 더 뜻깊고 행복했습니다. 아유 저런. 시온 시은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영원한 내 사랑 은정아,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남편분이 글을 주셨네요. 4517님. 자, 앞으로 진짜 꽃길만 걸으시고 저희 작가님과 상의해서 오늘 아침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중에서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워킹맘이라 저는 주말에만 듣고 있습니다. 문미영님. 요즘 여름 대비에 한창인데 오늘은 아이들과 제습제 교체 작업을 하려고요. 귀찮은지 애들 입이 좀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하기 싫다고는 안 하네요. 기특합니다. 라고. 아이고 다들. 자, 잠시 광고 듣고 이어드리죠.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자, 2부 마지막 곡은요, 자넷 잭슨의 노래 런어웨이 준비했습니다. 연애를 듣고 잠시 후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아티스트 송 먼저 토요일 3부 첫 곡.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드 시런의 퍼펙트. 이 곡은 태생적으로 이제 에드 시런이 자신의 연인에게 바치는 노래여서 월요일날 들려드렸는데 하트를 엄청 받았고요. 이게 참 이런 목소리면 뭘 불러도 다 좋게 들릴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또 달콤한 사랑 노래니까. 아, 8142님의 절친 두 명이 이 노래로 신부 입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진짜 세월 많이 바뀌었다. 딴딴따단이 아니고 들을 때마다 그래서 울컥해요. 친구들 결혼

0: 결혼식 날도 떠오르고 둘 다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본인 이야기는 은근 안 해주셨는데 이미 하셨다면 축하드리고 또 좋은 인연 꼭 만나실 거라고 또 응원도 드리고요. 2081님이 뮤비를 봐야 됩니다. 이거 뮤비 꼭 보세요. 그럼 노래가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제목 그대로 퍼펙트라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하트를 받았고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늘 아침 토요일 3부 시작할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Back.
1: 션 멘데스의 아주 다이나믹한 노래였습니다.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네, 편안하게 한 곡도 아니고 보통 세 곡 이상의 신청곡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귀한 코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자, 오늘 양천구에서 한유나님의 플리인데요. 제목이 나야 칭찬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뒤따랐는데 어느새 기말고사로 한 학기가 마무리됐네요. 나이가 들어선지 예전과 달리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고 또 봐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이왕 시작한 거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보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나를 위한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세상의 작고 큰 모든 도전과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는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네요. 자, 나야 칭찬해 여기 담긴 곡들입니다. 거미, 기억상실, 란, 괜찮아, 잘 될 거야, 서지원, 또 다른 시작. 이렇게 세 곡을 편안하게 지금부터 이어드릴게요.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역순으로 앞에 란, 괜찮아, 잘 될 거야, 거미, 기억상실, 이렇게 요나님의 스스로를 칭찬하는 플레이리스트에 담긴 곡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로스팅 원두 유나님께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보너스 추천곡으로 FUN, FUN과 자넬 모네의 We Are Young, 네, 이 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고속도로 차량도 많아지고 곳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우선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하만 2터널에서 사고입니다. 이 여파로 3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차령터널 중간 부분에서도 사고입니다.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논산 방향은 남풍세에서 차령터널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남사 또 망향휴게소부터 22km 구간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0: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중부 3터널에서 경기 광주분기점, 호법분기점, 진천터널 일대 정체고 강릉 쪽 영동고속도로는 용인에서 이천, 만종에서 원주 구간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상디, 제가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다행히 아내가 허락을 해줬는데 어제는 저보고 여보, 왜 기타는 안 치고 자꾸 기타를 사 모으는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기타는 목재마다 소리도 다르고 브랜드마다 개성도 다르고 해서 뭐 그 나름의 재미도 느껴지는 게 취미의 완성이 아닌가 싶은데 상대 생각은 어떠세요? 그 솔직히 제가 기타를 잘 못 치는 건 맞거든요. 연주하다 보면 현타가 오기도 하는데 다 지나가는 과정이겠죠?

물론 열심히만 하신다면야 지나가는 과정이죠. 보통 굳은 살이 제대로 박히기 전에는 연주가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통기타 같은데 어쿠스틱 기타 이게 전 아내분도 이해가 돼요. 물론 악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주가 뛰어나지 않아도 뭐 콜렉터로서 그냥 이런저런 좋은 악기들을 내가 소장하고 있는 거에 의미를 두는 분들도 계신데 아내분께 차라리 콜렉터로서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냥 한 곡 정도 진심으로다가 마스터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앞에 아내를 앉혀놓고 짧아도 한 곡 정도 뭐 그런 짧은 기타 소품곡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보 내가 이건 당신을 위해서 마스터했어 하면서 딱 연주를 하면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뭐 제가 갖고 있는 악기 다 쓰는 게 아닌 입장에서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래요. 다 개성이 다른 악기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기분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이해 못할 때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이해는 직접 노동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6월 27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봅니다.

자,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이것도 오랜만이었어요. 박현성님께 보내는 답장에 이어 들었고요. 4992님은 직장인 밴드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6월 말이면 이제 코앞이잖아요.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악보가 좀 심각하게 안 외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좀 부탁해요. 라고. 뭐 꼭 외우실 필요 있나요? 앞에 보면대를 놓고 보고 하세요. 당당하게. 예.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음에서 내가 빠지면 너네는 다 작살 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왜 근음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조금만 약간 긴장을 하지 않고 여유 있게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금방 그 악보가 아니라 그 곡의 베이스가 아마 외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너무 코앞인데 파이팅입니다. 또 10월에 첫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고 계신 5512님 이번 달 러닝 목표 200km? 야, 근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딱 20km가 남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달리셨네요. 오늘 저녁 또 월요일 날 퇴근하고 10km씩 두 번 뛰면 미션 성공입니다. 설렙니다. 아, 저는 체력이 너무 부럽습니다. 자, 하프 마라톤 첫 마라톤이니까 잘 마치시길 또 응원 드리고요. 마치고 나면 또 연락 주세요. 남편이 오랜만에 쉬고 있는 주말이라 아이랑 옥상에서 물총놀이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요. 야, 오늘 바쁘네요. 아이가 7살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행복한 요즘이에요. 아들, 조금만 더 천천히 커주면 안 돼? 라고 6326님. 아유, 이렇게 또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나 봅니다.

자, 이어서 옛날에 이런 선곡 많이 했는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밥, 특히 두시의 데이트 이런 데서. 자,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와 스트라토바리우스 기억하시죠? 이 팀이야말로 스트라토캐스터하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두 명기를 합쳐서 이름을 만든 밴드잖아요. Forever 7011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아, 이 노래 오랜만인데요. 스트라토베리우스 Forever. 이거 첫사랑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곡이라고 이거 신청하신 7011님도 기억하고 계시고, 사실 오늘 아침에서 안 틀어주면 뭐 방송 끝나고 내가 찾아서 들으면 되지 매번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쉬움이 남아서 신청해봅니다. 혹시나 하면서 라고. 근데 주말이라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정재윤님, 날씨가 더워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거든요 라고. 자,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광고 듣고 네, 노래 제목은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매이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에 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네, 방금 전에 정재윤 님이 듣고 있으면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한 신청곡은 A Great Big World. 미국 출신 밴드죠. 영거라는 노래인데 오늘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뭐 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또 토요일이잖아요.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월요일 아니죠. 일요일 아침도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지인들이나 멤버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많은데요. 저는 그럴 때 무조건 괜찮다고 하기보단 각자의 성향을 생각해서 다가가려고 해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확실한 조언과 피드백이 필요한지 저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하고 건네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은 위로를 건네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더해질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옥수수의 수염은 하루 평균 4cm씩이나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 수염 한 가닥 한 가닥에 옥수수 알갱이들이 하나씩 연결돼 있는 거 아셨나요? 수염 하나가 수적을 거쳐서 하나의 알갱이를 만들어내는 거니 옥수수 한 알 한 알은 수염 한 올 한 올이 만들어낸 결실인 셈입니다.

옥수수 찌는 냄새에 멈칫하는 계절이 찾아왔네요. 오늘 여러분의 발길을 꽉 붙잡아둘 음악들 저는 정성스럽게 골라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이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Fields of Gold, 스팅의 노래 듣고 왔는데 이 노래가요. 스팅이 황금빛 보리밭을 보고서 영감받아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을 바람과 보리가 사랑을 나누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한 곡이라고 하네요. 오늘 오프닝에서 옥수수 이야기해서 이 곡이 찰떡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전 소개해드린 옥수수 이야기, 옥수수 한알한알이 수염 한올한올의 결실인 것처럼 우리 삶의 풍성한 순간들도 어쩌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만들어져 생긴 그런 결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도 좋은데 전 사실 옥수수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제 찰옥수수 계절이 찾아오니까요. 그냥 운전하다가 찰옥수수 파는 트럭을 마주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지금 주말 오전 이 시간 뭘 하면서 보내고 계실까요? 아, 저는 옥수수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여러분께서도 라디오 이렇게 들으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팅의 Fields of Gold 듣고 왔고요.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좋은 책 한 권 같이 나눠보는 북카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긋지긋 무조맨

0: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0: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0: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0: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전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3: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오프닝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Fields of Gold, 스팅의 솔로곡이었고요. 이번에는 스팅이 몸담았던 이 전설적인 영국 밴드 폴리스 시절의 대표곡 메시지 인 어 바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실게요.

매주 토요일 좋은 책 같이 한 권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의 제목은요, 쾌락 독서, 작가 문유석.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누구나 자신에게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습관적으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죠. 법정 드라마를 써온 문유석 판사는요, 그럴 때 슬램덩크의 대사를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보잘것없다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마법의 대사. 무엇인지 같이 오늘 읽어볼까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다. 두꺼운 법학 서적들은 요령껏 휘리릭 부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만한 채 수업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던 무늬만 법대생이 뒤늦게 펼쳐보았자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일 뿐이었다. 어음의 독립의 원칙 등등등의 암호가 빼곡한데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나는 처음 보는 개념도 읽기만 하면 쏙쏙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아니었다. 꾸역꾸역 읽다가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암초처럼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더욱이 부끄러운 것은 주제에 자존심은 남아있어서 친구들에게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끙끙거렸다는 점이다. 슬램덩크에는 숱한 명장면과 명대사가 있지만 그때 내게 가장 깊이 와닿은 장면은 조금 엉뚱하다. 체격은 좋지만 팀 동료만큼 천재적 재능이 없는 센터 변덕규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 난 팀의 주역이 아니어도 좋다였다. 난 이 대사가 이상할 만큼 뭉클했다.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나는 이 말이 참 좋았다. 팀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맥락에서 좋다는 것이 아니다. 난 그렇게 이타적인 인간이 못된다. 그냥 나 자신을 위해 힘이 되는 말이어서 좋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특별한 존재이길 원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무수히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뻔한 존재인지 자각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된다. 암담하던 고시생 시절은 벗어났지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벽에 부딪히곤 한다. 그럴 때 떠올린다. 그래, 나는 에이스가 아니었어. 팀의 주역이 아니면 어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닌가? 누가 비아냥거려도 웃을 수 있게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에이스가 아니거든요. 내가 감히 이렇게 책도 쓰고 신문에 소설도 쓰고 심지어 드라마 대본까지 쓰고 할 수 있었던 힘은 저 두 마디에서 나온 것 같다. 나도 내가 김영하도 김현수도 황정은도 김은숙도 노희경도 아닌 걸 잘 알지만 뭐 어때?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나는 나만의 풋내기 슛을 즐겁게 던질 거다. 어깨에 힘 빼고 왼손은 거들 뿐.

an O-Storm Gold.

0: 네,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북카페에서는 문유석 작가, 문유석 판사의 쾌락 독서라는 책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 문유석 판사께서 책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지 몰랐네요. 저는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으로 이분을 알았었는데, 저서도 굉장히 그동안 늘었고, 또 드라마, 법정 드라마, 네 가지나 각본을 쓰셨다고 합니다.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를 포함해서 악마 판사, 또 작년에는 프로보노라는 드라마의 각본을, 극본을 쓰셨다고 하네요. 아주 바쁘게 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문유석 작가, 문유석 판사의 쾌락 독서라는 책 읽어봤는데, 저는 이분께서, 난 팀의 주역이 아니어도 좋다. 슬램덩크의 대사를 보고 약간 위로가 됐다는 말이 인상이 깊었어요. 사실 저도 이 아나운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몇 해가 지났지만 처음에는 아나운서에 합격하고 나서 마냥 기쁘기만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내가 제일 잘해서 이 아나운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지원해서 딱한 명이 되는 정말 경쟁률이 치열한 시험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잘해서 내가 1등이어서 붙은 게 맞나? 나랑 같이 경쟁했던 친구들은 나를 인정해줄까?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정말 오랜 시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이켜보면 사실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이미 합격을 해서 일하고 있는 상태니까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을 텐데, 이 문유석 작가, 문유석 판사는 팀의 주역이 아니면 어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암담했던 고시성 시절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걸 보고 저도 이 과거에 저한테 위로를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께서는 뭐이 가사, 이 대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는 늘 주인공이 되면 좋겠고 또 1등을 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1등이 아니어도 이 주역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1등인 것 같습니다. 네, 문유석 판사의 쾌락 독서라는 책 함께 읽어봤고요. 이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번 같이 듣고 싶습니다. 바로 띄워드릴게요.
1: 해 조용히 오고 집으로 향한

객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 9,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 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며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 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 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토요일 1부에서는 북카페에서 좋은 책 한 권 같이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한번 시간을 잠시 되돌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자리하고 있던 그런 노래들 하나씩 꺼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카세트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들었을 노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흥얼거렸던 기억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노래가 나오던 시점에 지금 세상에 없었던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는 제목은 몰랐는데 막상 들으면 아, 이 노래였구나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노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2부에서 함께할 노래는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역시 명곡은 세월이 흘러도 촌스럽지가 않고 아, 너무 빛이 바래지 않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이 노래가 올해로 40살이 됐더라고요, 벌써. 처음 들었을 때그 설렘도 따라 부르던 즐거움도 우리 청취자분들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방금 들으셨던 어젯밤 이야기보다 한살더 많은 노래예요. 잔잔한 기타 선율만 이 도입부부터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조덕배의 꿈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조덕배의 꿈에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 노래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문득 옛 추억이 밀려와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날이면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시절의 8090 시절 명곡들을 하나씩 찾아 듣는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을 깊게 울리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 이말 듣고 괜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억을 떠올리는 노래 하나 듣고 왔는데 그 시절을 대표하는 노래 한 곡도 만나볼게요. 1980년대 말에는 거리마다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제목만 들으면 잠깐 갸웃해도 전주가 시작되는 순간 아, 이 노래구나 하실 겁니다.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띄워드리겠습니다.

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죠. 듀스의 여름 안에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무더위도 음악과 함께 조금 시원한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11시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요즘 청취자분들 사이에서 내 짝은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냐 한탄하시는 주변 동료나 뭐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요. 많으시죠?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사찰 소개팅 일명 나는 절로 프로그램이 요즘 그야말로 대박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 달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열리는 편에는 단 10커플을 뽑는데 무려 4,225명이나 신청서가 몰렸다고 합니다. 여성 참가자 경쟁률만 자그마치 257:1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고즈넉한 산사에서 조용히 내 인연에게로 마음을 옮길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커플 성사율이 무려 50%를 웃돈다는 확실한 성과 덕분에 청년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방에서 안 나오는 소극적인 참가자를 직원들이 직접 불러내서 고백하는 법까지 일일이 알려주는 따뜻함이 비결이라는데요. 꼭 연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만히 주저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채주는 집요한 노력,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는 당찬 용기.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의 멋진 인연도

0: 시키나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0: 등록 대수 기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주말엔 음악여행. 정우의 희망곡, 주말엔 저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보시죠. 오늘 첫 곡으로는 시스타의 Touch My Body 듣고 오셨고요. 자, 오늘 토요일엔요, 저희가 또 이런 노래들을 준비했습니다. 눅눅한 요즘 날씨에 고막이 시원해지는 여름 필수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서 돌아왔고요. 자, 오늘 또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G의 Wave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마이걸이 또 부른 여름이 들려 Summer Comes라는 노래를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곡은 스피카의 Tonight이라는 곡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또 여름 하면은 고막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들이 필수입니다, 사실. 예, 너무나 눅눅하고 습기가 가득 찬 느낌. 그럴 때 또 음악이 도움이 되거든요. 세 곡을 띄워드리죠. 자, 그러면 먼저 ATG입니다. Wave.

스피카의 투나잇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고막까지 시원해지는 또 여름 노래들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은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곡이고요. 2020년 8월 7일 또 발매가 됐었던 Our Beloved Boa 앨범에 또 수록돼 있는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였고요. 보아 20주년 기념 프로젝트였죠. 볼빨간 사춘기가 또 아틀란티스 소녀의 곡을 리메이크를 하면서 또 볼빨간 사춘기 표 아틀란티스 소녀 곡이 발매가 됐었습니다. 사실 원곡은 2003년에 발매가 됐었습니다. 보아의 정규 3집 타이틀곡이었는데 워낙에 또 멜로디가 시원하고 또 경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가 히트곡으로 이때 당시에 정말 거의 한 해 내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아틀란티스 소녀. 볼빨간 사춘기에 또 색채가 입혀진 버전으로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방탄소년단의 유포리아라는 곡입니다. 2018년 8월 24일 러브 유어셀프 앤서라는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입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아이돌이라는 곡이었고요. 특히나 이 지금 들려드릴 유포리아 제목 자체가 우리말로는 극도의 행복감, 희열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유포리아. 또 BTS가 선사하는 이 기쁨 그리고 행복감 또 한번 만나보시죠. 8년 전 앨범이네요. 예,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볼빨간 사춘기가 부릅니다. 아틀란티스 소녀 들려드리고요. 두 곡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7: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자는 소방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케이 Let It Be Summer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에서도 역시 눅눅한 요즘 고막이 시원해지는 여름 필수 노래들 플레이리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고요. 다음은 또 악뮤의 다이노소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악뮤하면은 사실 또 여름과 잘 어울리는 곡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뭔가 이 해변이 좀 느껴지는 듯한 곡이죠.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기분이 드는 다이노소어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청하의 롤러코스터 준비했습니다. 청하 씨의 2018년도 오프셋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죠.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 QWER의 내 이름 맑음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노래 듣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한

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 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 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 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 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 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 커피빵 안목 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 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 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AOA의 굿럭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또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여름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고막이 시원해지는 노래들 또 듣고 계십니다. 2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이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의 펀이라는 노래고요. 2019년 6월 4일 펀팩토리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즐거움이 좀 펑 터지는 그런 싱글 앨범을 들고 왔었던 2019년도 7년 전의 프로미스나인이었고요. 특히나 또 피톤치드 돌이라는 수식어를 이때 당시에 얻었었던 또 프로미스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쾌한 힐링이 느껴지는 곡을 다시 한번 들고 오면서 또 인기를 또 싹싹 모았었던 프로미스나인입니다. 특히나 이 음악들이 더 완성도가 높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대단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던 곡이었고요. 또 펀, 노래 이름처럼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좀 우리끼리 즐겁게 놀자, 모든 것이 유쾌하고 재밌을 거야 라는 좀 여름 청량한 힐링을 선사했었던 곡이거든요.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의 펀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노래들과 함께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0: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분.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곡으로는 더 보이즈의 Thrill Ride 듣고 오셨고요. 자, 3부에서도 역시 고막까지 시원해지는 여름 플레이리스트, 필수 플레이리스트 또 준비해뒀습니다.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카드의 홀라 홀라라는 곡을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곡은 FX의 바캉스라는 곡입니다. 2014년 세 번째 앨범 레드라이트라는 앨범에 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는데요. 바캉스 세 번째로 띄워드리겠고 세 번째 곡은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 세 번째 곡은 SF9의 여름향기가 날 춤추게 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2020년 7월 6일에 발매가 됐었던 글로리아스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특히나 6년 전에 7월 정말 가장 더울 때 그 시기에 발매가 됐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여름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이 타이틀곡인 여름향기가 날 춤추게 해 세 번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카드가 부릅니다. 올라 올라 올라.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 클락션이라는 곡이고요. 2024년 7월 8일 2년 전에 발매가 됐었던 곡입니다. 아이스웨이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는데요. 여자아이들의 7번째 미니앨범이었거든요. 특히나 역시나 서머송 이 클락션을 들고 와서 뭐 바람, 파도, 음악에 자유롭게 흔들리며 즐기는 그 여름을 노래한 곡입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마이걸의 번지, 또 Fall in Love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 오마이걸 서머 패키지라는 앨범의 또 역시 타이틀 곡이었고요. 7년 됐네요. 예, 2019년에 나왔었던 앨범인데 여름 요정으로 변신했던 7년 전에

오마이걸이었거든요. 특히나 상큼 발랄한 매력을 아주 그냥 작정하고 예쁘면했었던 그 노래입니다. 번지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곡은 걸스데이의 Ring My Bell이라는 곡이고요. 11년 전 2015년 7월 7일에 발매가 됐었던 걸스데이 러브 세컨드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걸스데이가 데뷔한 지가 5년 됐던 해거든요. 그래서 데뷔 5주년을 기념해서 요 앨범이 나왔었는데, 여름처럼 뜨거운 사랑이 시작된다, 눈치 보지 말고 여름의 태양처럼 뜨거운 사랑을 해봐요 라는 의미를 담았던 그런 앨범의 또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먼저 아이들의 클락션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걸스데이의 링 마이 벨까지 들으셨습니다. 저는 또 잠시 후 여름을 겨냥한 신나는 곡들과 함께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태양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호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프레스.
5: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6: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7: 어? 여긴 어디지?
5: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6: 다녀오겠습니다.
7: 어? 토끼다.
6: 길을
7: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5: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8: 집에 데려다 줄게.
7: 누구세요?
5: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7: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5: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6: 아빠!
7: 엄마!
9: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4부에서도 역시 고막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여름 노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로 4부를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 또 역시 역주행 신화의 상징과도 같은 곡이죠.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너의 I Love You 두 번째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키 미키 티키타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는 또 2019년 Week and Roll, Week and Roll이라는 또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7년 됐네요. 2019년에 발매가 됐었던 청량하고 또 썸머송, 2019년도에 그래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신나는 노래였는데요.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곡의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이브걸스가 부릅니다. 롤린.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원더걸스의 Like This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 또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WSG 워너비 오아시 소의 클링 클링 준비했습니다. 2022년 7월 9일 WSG 워너비 1집의 또 타이틀 곡이었죠. 가야쥐 포파이어 오아시소 그 중에 오아시소의 노래였던 이 클링클링 특히나 이 놀면모아니에서 2022년에 화제의 정말 음악 프로젝트를 선보였었는데요. 그 중에 이 오아시소는 윤윤혜 씨, 코타, 박진주 씨, 조연아 씨까지 정말 막강한 보컬 라인업과 또 매력적인 음색을 보여줬었던 그 노래였는데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링클링 오아시소입니다.

WSG 워너비 오아시소의 클링클링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고막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여름 노래들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 어떤 노래를 좀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여름 시즌에 신청하셨습니다.

청을 많이 해주시는 곡을 들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 노래를 또 준비했거든요. 명카 드라이브, 또 제시카 씨, 또 박명수 씨가 함께한 냉면 준비했습니다. 또 여름에 많이 드러나야 되는 곡이죠. 예, 여름에만 딱 들을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냉면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 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후제데이트 이무진입니다. 음악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악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악보에 기록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라. 그게 뭘까요? 음악이 주는 감동? 기쁨? 어떤 거죠? 아니면 뭐 내 음악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게 해주는 입금 내역? 네, 입금은 농담이고요. 악보에는 그 음악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누군가와의 추억이 빠져있죠. 지금부터 듣게 될 모든 노래들은 여러분과 함께 들어서 저한텐 잊지 못할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6월 27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사라 바렐리스의 러브송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에 못 듣다가 지금 막 제 목소리를 듣게 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서는 여전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가수 이무진이고요. 원래 DJ 안용민님께서는 잠시 출산휴가를 나가셨습니다. 제 시간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안영민님이 아니라서 이 MBC FM4U 아닌가 하고 막 헤매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하루 몇 번을 말해도 참 이게 어렵네요. 원래 빈자리를 꿰찬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감기 걸린 안영민님이 아니라 그냥 가수 이무진입니다. 신호등 부른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저와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제 목소리로 듣고 싶은 사연 모두 모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힘 담는 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주말에는 또 이런 코너가 있네요. 두 대만의 차트, 두 대통합 차트. 최신곡부터 추억의 명곡까지 쉴 틈 없이 제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시키나?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 용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매일같이 신곡이 이렇게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우리 두대 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우리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대 통합 차트. 총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멜땡, 지땡, 벅땡, 풀땡, 바이땡 차트를 싸그리 모아서 우리 두 대의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을 했고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뭐 70, 80, 90 세대 곡까지 전부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 6월 23일 기준으로 정해봤는데요. 두 대통합 차트 지금부터 달려볼게요. 첫 번째 곡은 틀땡 차트에 새롭게 진입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입니다. 야, 이거 제목만 봐도 어떤 노래일지 느낌이 좀 오시죠? 레몬탱은 지난 월요일에 발매된 하츠투하츠의 신곡이자 썸머송이고요. 혼자일 때는 신 레몬 같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새콤달콤한 매력의 레몬탱이 된다는 스토리의 아주 상큼 발랄한 곡입니다. 과연 올 여름을 강타할 썸머송이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바로 듣고 오시죠.

and boogie down, down the hole down, the boogie down, down the hole down. 두 대통합 차트 핫스투아츠의 레몬탱 듣고 오셨습니다. 자, 레몬탱 들었으니까 또 다른 레몬송도 이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섯 개 모든 차트에 이름을 올린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그리고 두 개 차트 20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르세라핌의 붐팔라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콤달콤한 레몬탱과는 다르게 에스파의 레모네이드는 아주 짜릿하고 새콤한 매력이 돋보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새콤함에 중독이 된 걸로 아는데요. 그 덕분에 음악방송에서도 1위 트로피 당연히 거머쥐었고요. 국내 음원 차트에선 최상위권 유지, 빌보드 차트, 영국 오피셜 차트 등등 글로벌 차트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카레나를 샘플링한 노래죠. 르세라핌의 붐팔라도 중독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아주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이어서 월별 청취자 수 3위를 기록했고요.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는 3주 연속으로 진입에 성공. 자, 국적 불문 모두가 사랑하는 걸그룹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와 르세라핌의 붐팔라 함께 듣고 오시죠. 렛츠고!

대통합 차트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르세라핌의 분팔라에 이어서 두 개 차트 20위권에서 눈에 띈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 보이 넥스트 도어 이하 보넥도 멤버들이 본인들의 노래가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자, 멤버분들의 근황을 보니까 진짜 바이럴이 되게끔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엔 바이럴을 개사해서 야구팀 LG 트윈스의 공식 응원가도 제작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초통령은 남다릅니다. 노력 없는 성공은 없다는 걸 정말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곡도 두 개 차트 20위권에 진입해 있네요. 이 곡이 뭐냐면 최우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 생각을 멈추다 보면은 3년 전에 발매된 노래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또 이렇게 역주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최우리 씨의 너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갓세븐의 진영 씨와 이 곡을 듀엣으로 부르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빵 터진 거죠. 야, 조회수가 무려 400만 회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우리 두댕이 분들도 이런 트렌드 빠르게 따라잡으셔야죠. 최우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무더운 날씨에 차량 이동이 많은 날인데요. 사고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에 사고입니다. 2호차로 이용해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사고 여파로 뒤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후로도 수원에서 신갈, 달리내에서 반포 구간에서 밀리고 반대 부산 방향은 천안 분기점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세에서 차량 터널까지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은 서쪽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에서 계양,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 정체고 반대 판교 방향은 계양에서 송내 구간 어렵게 이동합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두 대의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선곡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 제가 산책이라는 음원으로 데뷔를 했던 해네요. 2018년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2018년 6월 27일부터 일주일간의 선곡표를 들여다봤고요. 6월 27일에 선곡된 션 킹스턴의 Beautiful Girls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킹스턴이 2007년에 발매한 데뷔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션 킹스턴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히트한 노래 중 하나입니다. 앨범은 빌보드 200 차트에서 6위, R&B 힙합 차트에선 3위까지 올랐었고요. 노래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정상까지 차지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형님이죠. 하하 형님 또 스컬 권정열님과 함께 리메이크 앨범을 냈던 노래네요. 자,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션 킹스턴의 Beautiful Girls 듣고 오시죠. Let's go!

샨킹스탄의 뷰티풀 걸스 듣고 왔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선곡표에서 골라왔던 발보드 차트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2018년 6월 28일과 29일에 선곡되었던 곡입니다. 블랙핑크의 포에버 영, 그리고 아이들의 라타타. 먼저 블랙펑크의 포에버 영은 뚜두뚜두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노래의 후속곡입니다. 뚜두뚜두가 카리스마 넘치는 컨셉이었다면 포에버 영은 청량함이 굉장히 돋보이는 노래였습니다. 타이틀곡인 뚜두뚜두도 음원 성적이 말도 안 되게 좋았지만 포에버 영도 역시나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두 노래가 음원 차트에서 나란히 1, 2등을 차지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련지요. 특히 포에버 영은 뮤직비디오는 없지만 안무 영상만으로 너튜브

유튜브 조회수 2억 5천만 회를 달성할 만큼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자, 그 다음 곡은 저보다 이틀 먼저 데뷔한 아이들의 데뷔곡입니다. 라타타. 멤버이자 리더인 소연씨가 작곡 작사했고요. 회사에서 데뷔 앨범 타이틀곡을 뽑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득표수를 얻었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로 데뷔부터 대중들에게 아주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으셨었죠. 자,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걸그룹들,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아이들의 라타타 바로 나갑니다.

블랙핑크의 포에버 영 그리고 아이들의 라타타 두 곡에 이어서 2018년 6월 27일에 선곡되었던 하하의 너는 내 운명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야, 우리 하하 형님이 유일하게 또 솔로로 1등을 했던 노래인데요. R&B 장르에선 대단한 뮤지션인 벤 E. 킹의 스탠바이미를 샘플링해서 만든 노래고요. 사랑에 아주 가득 넘치는 가사가 매력적인 노래로 기억이 됩니다. 사랑 노래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좀 그리움을 담은 노래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아, 2018년 6월 30일에 선곡되었던 뉴이스트 W의 데자뷰입니다. 뉴이스트 W는 멤버 황민현 씨가 워너원 활동을 하게 되면서 황민현 씨를 제외한 4명의 멤버로 구성한 유닛 그룹이고요. 데자뷰는 기시감을 주제로 만든 라틴팝 장르 곡으로 아주 신비롭고 굉장히 몽환적인 멜로디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멤버인 백호 씨, JR 씨도 작사 작곡에 참여해서 그 의미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뉴이스트 W의 데자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오직 너 하나뿐.
6: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2018년 7월 1일에 선곡된 디베이스의 모든 것을 너에게 라는 곡인데요. 듀스의 멤버죠. 이현도님께서 만드신 5인조 그룹 디베이스의 데뷔곡이었고요.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이현도님이 만든 노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뭐 듀스의 나를 돌아봐, 진우션의 말해줘 등등. 와, 귀엽군요. 함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낫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치.
1: 콘서트 듣겠다. 뚫자.
2: 뭐라?

0: 하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0: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0: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0: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0: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3부 시작도 했고요. 2018년 6월 29일에 선곡이 됐었던 다프트 펑크 피처링 퍼렐 윌리엄스 그리고 나일 로저스의 Get Lucky 듣고 오셨습니다. 주중에 일하시느라 오늘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접하신 두댕이 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영미 DJ가 출산을 하러 가신 사이 2시의 데이트 맡고 있는 스페셜 DJ 가수 이무진. 이름이 생소하시다면 이제 신호등 부른 개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봅니다. 그 전에 2시의 데이트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한 게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겨울.

하원앤제이의 Perhaps Love 듣고 왔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봐야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의 텐션을 꽉 쫙 끌어올려줄 걸그룹 노래로 한번 엮어보았는데요. 2018년 6월 30일과 6월 28일에 선곡되었던 AOA의 빙글뱅글과 모모랜드의 뿜뿜. AOA의 빙글뱅글, 시원하고 아주 상큼한 게 누가 봐도 여름을 제대로 겨냥한 썸머송이었죠. 훅도 너무너무 중독적이었던 기억인데요. AOA가 6인조로 처음 선보인 활동인데도 각종 음원 차트를 다 싹쓸이하고 1위를 싹쓸이할 만큼 승승장구했었습니다. 빙글뱅글의 핵심 포인트는 발음인데요. 심심하게 그냥 빙글뱅글이라고 하면 땡! 탈락입니다. 빙글뱅글! 이렇게 맛있게 발음을 해주셔야 합격인데요. 야, 기억나네요. 빙글뱅글에 맞서는 또 다른 된 발음송이 있죠. 모모랜드의 뿜뿜. 뿜뿜도 더위 날리기에 아주 적합한 신나는 댄스곡인데, 아, 다들 놀라실 것 같아요. 사실 1월 아주 추운 날씨에 발매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발매 당시엔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주이시의 아주 독보적인 흥곽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모모랜드라는 그룹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뿜뿜 또 역주행을 하면서 음악방송 7관왕을 기록을 했었죠. 야, 여러분 이제 슬슬 졸릴 시간인데 졸음 타파송들이죠. AOA의 빙글뱅글, 모모랜드의 뿜뿜 쭉 듣고 올게요.

AOA의 빙글뱅글, 모모랜드의 뿜뿜에 이어서 2018년 6월 27일에 우리 두 대에 선곡되었던 노래죠.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졸음을 확 깨워드렸다가 다시 약간 자장가를 들려드린 건 아닐까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럼에도 명곡이니까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말하는 대로는 2011년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결성이 되었던 유재석, 이적의 콜라보 그룹 처진 달팽이가 함께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유재석님께서 20대 무명 시절에 느꼈던 감정과 마음가짐들을 녹여낸 가사가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었는데요. 자, 이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노래 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7월 1일에 선곡이 되었던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야, 사랑스러워 이 노래가 발매된 2005년은 김종국님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치솟았던 해입니다. 저도 직접 당사자에게 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면서 그때 인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엑스맨, 나라라 슛돌이 등등 그 시절 아주 압도적이었던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쉼없이 삽입이 되었었고요. 아, 당시 모든 음원 차트에서 컬러링 연간 차트 1위는 물론 음원 시상식에서도 대상을 싸그리 쓸어갔었습니다. 자, 가수 김종국의 메가 히트곡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듣고 올게요. 렛츠고!

0: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더군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0: 신사옥 마련은 더군 D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6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후텁지근합니다. 기온도 30도를 웃돌고 있어서 서울은 31.6도, 청주 32.5도, 광주는 33.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구와 강릉은 30도를 밑돌면서 강릉이 25.6도, 대구는 27.8도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의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덥겠고요. 볕이 강해지면서 자외선 지수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내륙과 산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양지터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4차로 막혀 있어 불편하고요. 둔대 분기점 3차로에 고장차 서 있어 뒤쪽으로 3km 구간이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저는 안영미 DJ님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이무진입니다. 목감기 걸린 안영미 아니고요. 자, 발보드 차트로 추억이 흠뻑 빠져왔으니까 다시 한번 최신곡으로 쭉 달려보도록 해야죠. 그렇죠?

이것저것 복잡하게 찾아들을 필요 전혀 없이 요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복.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았습니다. 2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2026년 6월 넷째 주죠. 이번 주에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바이 땡 차트 20위권에 안착한 비비의 범파부터 들어볼게요. 야, 제가 이 노래 며칠 전에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되게 재밌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듣고 있으면 둠칫 둠칫 리듬을 절로 타게 하는 게, 야, 아무래도 썸머 페스티벌을 제대로 겨냥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워터밤에도 출격을 하신다고 하죠. BBC 범파 당연히 들려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선수 치겠습니다. 범파 렛츠고.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비비의 범파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엔 각 4개 1개 차트의 이름을 올린 리센의 Love Attack과 미아오의 띠로리 소개할게요. 야, 요즘 이분들이 인기 장난 아니죠? 리센의 Love Attack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이 여러모로 레전드인 게 발매 년도인 2024년과 작년 그리고 지난주에도 음악방송에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게 1년 주기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는 파워가 확실히 남다릅니다. 특히 멤버 미나미가 창조한 거제 야호 밈이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조회수는 벌써 800만 회를 돌파를 했고요. 이 인기에 힘입어서 각종 음원 차트도 석권 중이라고 합니다. 미아오의 띠로리도 띠로리라는 특이한 가사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이 아주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리스너들 사이에서도 띠로리라는 가사가 있는 게 좋다라는 의견과 없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공식 계정에서도 투표를 열었던 게 화제였죠. 두댕이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같이 한번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센의 러브어택, 미아오의 띠로리 바로 나갑니다.

리센의 러브어택, 미아오의 띠로리에 이어서 풀땡 차트 20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엠플라잉의 멤버 이승협, 유해승님께서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2021년에 발매가 됐는데 무반주 라이브 클립이 SNS에 돌면서 재조명을 받았더라고 합니다. 야, 특히 이 유해승 씨의 고음 파트는 언제나 그렇듯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노래도 듣고 있으면 전율이 느껴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와, 이 노래는 정말 와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가 만든 노래예요. 무려 세계 차트에서 눈에 띈 다비치의 타임캡슐. 다비치가 6년 만에 음원 최고 성적을 거두게 만든 아주 대단한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단한 노래를 참 누가 만들었는지 다들 한 번씩 알아보실 필요가 무조건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들 교육에도 무조건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을 초록병 본부가 했다고 하는데 야, 이게 누군진 몰라도 음악을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희대의 명곡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갑시다. 다들 경청하십시오. 렛츠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8: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1: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마지막 곡입니다. 바이땡 차트에 자리한 먼데이 키즈 이홍기의 눈물이 더 가까운 사람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for you.
1: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셨나요?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몸이 먼저 굳어가며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잔뜩 웅크린 어깨, 팽팽하게 긴장된 목덜미. 이럴 때 거창한 무언가를 하기보다 몸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 한 번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굳어있던 몸이 가벼워지면 잔뜩 날 서있던 마음의 틈새로도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웅크리고 있던 어깨를 활짝 펴고 오늘은 가만히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에 내 마음을 맡겨볼까요?

규현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지개 오늘 첫 곡이었어요. 큰맘 먹고 몸 좀 풀어볼까 싶어 스트레칭을 시작했다가 생각보다 몸이 굳어있어서 당황했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이 몸의 긴장을 풀려고 시작한 건데 괜한 오기가 발동해서 또 온몸에 힘을 잔뜩 주다가 화를 입기도 합니다. 내 몸이 갈 수 있는 만큼만 뻗어주는 게 진짜 나를 돌보는 거라고 합니다. 웅크려있던 내 몸에 숨통을 튀어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마음도 그렇죠. 이 굳어있을 때 억지로 다그치기보다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며 틈새를 만들어주는 거. 그 사소한 여유가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는 거잖아요.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면서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시간을 달리는 노래, 키워드 진주찾기,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토요일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특정 과거로 떠나 당시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는지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하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2023년도 6월로 한번 떠나볼게요. 먼저 국내 가요계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을까요? 여자아이들의 퀸카, 아이브의 IM이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외에도 10cm의 부동의 첫사랑, 에스파, 스파이시 등의 노래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에스파, 스파이시

준비했어요. 2023년 5월에 발매된 3집 미니 앨범 타이틀곡으로 자유분방한 매력과 발랄한 보컬이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매력적인 나를 주제로 한 곡이고요.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릴 곡은 세븐틴의 손오공입니다. 2023년 4월에 발매된 미니 10집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데요.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손오공이라는 캐릭터의 공통적인 특징에 영감을 받아 가사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신나는 멜로디와 자신감 넘치는 가사에 기분이 좋아지는 곡인데요. 시련과 좌절을 딛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세븐틴의 에너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준비했는데요. 2022년 3월에 발매된 정규 6집 리패키지의 타이틀곡입니다.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다루는 개념인 사건의 지평선을 제목으로 예측되지 않는 이별을 다룬 노래입니다. 좋았던 날의 안녕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지만 어딘가 아련함을 감출 수 없는 미련이 가사에 드러나는데요. 음원 사이트와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에스파 스파이시, 세븐틴 손오공, 유나 사건의 지평선 만나볼까요?

시간을 달리는 노래, 계속해서 르세라핌의 노래입니다.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준비했는데요. 2023년 5월에 발매된 정규 1집 후속곡이고요. 타이틀곡인 Unforgiven만큼이나 많은 인기를 얻은 노래죠. 금기를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의미를 가사에 담아냈는데요. 신화 속 세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딴 제목은 호기심의 금기를 깨는 여성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르세라핌,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전해드리고 이어서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까지 만나볼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강 수라쌀.

0: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2023년도 6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곡은 모건 얼렌의 Last Night입니다. 2023년 1월에 발매된 세 번째 앨범 싱글로 애증의 관계인 헤어진 연인과 취중 진담을 나눈 이야기고요. 빌보드 핫100 차트와 빌보드 연말 차트에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Karma 준비했습니다. 2023년 5월에 발매된 10집 앨범 싱글이고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이어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까지 준비했는데요. 2023년 1월에 발매된 정규 8집 리드 싱글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딛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자립하겠다는 독립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8주 비연속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최대 히트곡이라는 평을 받은 곡이죠. 모건 얼렌 Last Night, 테일러 스위프트 Karma, 마일리 사이러스 Flowers 세 곡입니다.

계속해서 루크 콤즈의 페스트카입니다. 2023년 3월에 발매된 네 번째 앨범 수록곡이고요. 1988년에 발매된 트레이시 채프먼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과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 반복되는 굴레를 담은 가사가 인상적인데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는 2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시저의 킬빌입니다. 2023년 1월에 발매된 정규 2집 싱글이고요. 영화 킬빌에서 영감을 받아 사랑과 집착이 낳은 극단적인 복수심을 가사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마지막으로 레마, 셀레나 고메즈 함께한 캄다운 준비했습니다. 2022년 8월에 발매된 레마의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요. 파티에서 첫눈에 반한 상대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다가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크 콤스 페스트카, 시저 킬빌, 레마, 셀레나 고메즈, 캄다운 듣고 올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 함께했습니다. 2부 마지막 곡은 1273번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IOI 갑자기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지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잘했잖아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Wait, hold up, stop.
1: 2980번님 신청곡이었어요. 에스파 레모네이드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썼다 썼다 장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아니,

사람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잠깐.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 찾기. 우린 왜 여름이 되면 오싹한 이야기를 찾게 될까요? 단순히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라거나 짜릿한 자극이 필요해서라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기묘한 괴담에 밤새 잠 못 이루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 찾게 되는 이유. 사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낯선 무언가가 아니라 가장 익숙한 것의 이면일지도 모릅니다. 참 신기한 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머물던 내 방, 매일 마주하는 이 일상적인 공간이 오싹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면 문득 서늘하고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정말 실제 하느냐를 믿는 정도에 따라 두렵고 오싹한 감정의 정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의 진주, 귀신입니다.

귀신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하얀 소복과 긴 생머리, 창백한 얼굴. 귀신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어릴 적 화장실 갈 때마다 들었던 빨간 휴지.

이 파란 휴지 이야기도 생각나는데요. 이런 얘기도 있었죠. 머리 감을 때 눈 감으면 안 된다. 잘 때 이불 밖에 발을 내놓으면 안 된다. 말만 들어도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자, 김상혁 시인의 놀라운 자연 2편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놀라운 자연 2. 김상혁. 어린 귀신이 어깨에 타고 있다. 그래서 일이 풀리지 않는 거야. 끝없이 내 머릿속을 바다로 몰아가는 작고 투명한 두 손을 떠올리면서.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 귀신이 이룬 것이란 고작 높은 곳에 서면 내가 느끼는 공포증이라는 말이야. 모처럼 산에 가려고 채비를 마친 날 쏟아지는 빗줄기라는 말이지. 산머리에 도착하면 놀라운 자연이 펼쳐지는데 그런 장면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린다는 말이야. 하지만 바다로 돌아오면 손 내미는 물결이 내 몸에서 뭐라도 하나를 떼어간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귀신은 남의 물건을 쥐고 물로 뛰어들었다 몇 번이고 돌아오며 끝없는 시간을 잃고 있다는 말이지.

내 어깨 위에 누군가 올라타고 있다는 장난. 어릴 적 참 자주 했는데 말이에요. 시에 등장하는 여린 귀신. 고소공포증을 유발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하는 사소한 불행을 줘서 그런지 딱히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귀엽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약간의 회방을 놓는 정도의 심술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서투른 몸짓에 악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문득 생각났는데요. 세상을 떠돌며 인간의 욕망과 원망, 시기를 배운 귀신보다 인간의 뒤틀린 마음이 한 수 위라는 거죠. 유난히 어깨가 무겁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 오늘은 내 어깨 위에 조그만 귀신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장난을 좀 쳤나 보군. 삶의 무게를 어린 귀신의 투정어린 장난으로 여긴다면 고단함의 정도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한소현, 제이미 박, 오 나의 귀신님. 레이 파커 주니어, 고스트버스터스 두 곡입니다.

유령과 귀신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엄밀히 따져보면 두 존재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유령은 인간의 죽음에서 비롯되지만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신격화된 존재, 잡귀, 정령까지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죠. 그들이 이승에 남은 이유를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유령이 주로 오래된 성이나 저택 같은 장소와 또 미련에 묶여 생전에 투명한 실루엣으로 떠돈다면 귀신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한에 묶여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소복차림에 풀어헤친 머리, 발 없는 모습은 끊어내지 못한 지독한 감정의 무게를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도 사귈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고 해를 입을 것 같은 존재조차도 대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루기 힘들거나 험악한 사람,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태도와 처신에 따라 충분히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관계든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귀신도 빌면 듣는다. 아무리 냉혹한 존재라도 진심으로 빌고 사과하면 끝내 마음을 돌린다. 간절함이 통하는 메커니즘은 사람이나 귀신이나 매 한 가지라는 점이 새삼 재미있게 다가오네요.

이번 여름에는 무서운 괴담에 떨며 더위를 식히기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뜻깊을 것 같습니다. 등 뒤나 어깨 위 한번 확인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전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보통날님, 금촉땡님, 쭈군둘맘님 신청곡이었어요. 쿨, 애상, 거북이 왜 이래, 베이비복스, 나 어떡해. 계속해서 국종쌤, 탱크님, 또 6412번님 신청곡 이어갈게요. 구피 다 잘될 거야,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슈가 tell me why.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하양 늑대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카더가든 명동 콜링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또 실수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데도 팀원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다음엔 조심하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던 팀원들입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니 분위기가 일변합니다. 사과하고 반성할지언정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업무 자체가 지연되거나 아예 엎어질 판인데 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걸까요? 불쌍한 표정으로 상황만 모면하려 드는 대신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실수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게 이런 실수에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면 되는데 함께 하는 일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죠. 아, 그런 거 보면 뭐 테니스나 골프 이런 건 네, 그런 면에서 실수를 털어내기가 훨씬 가벼울 것 같습니다. 자,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백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오스트레일리아 밴드 Man at Work. It's a mistake 들었습니다. 사람은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야, 저는 이번 월드컵 우리 3차전 남아공과의 경기가 끝나고 그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아, 그 골을 먹은 거 내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야, 그, 야, 이 친구가 참 그 아버지가 독일인이고 엄마가 한국인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하는 인성이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 뭐 저 혼자 했습니다. 예. Man at work. It's a mistake.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드럼스 플리즈.

0: 네.
1: 아, 여름 노래 신청하는 건가요? 하고 이 노래 신청하셨네. 네. 확실하죠, 여름 노래? DJ Jazzy Jeff and Fresh Prince, Summertime 들었습니다. 장경환 씨 고맙습니다. 네. 아, 이분은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음악이에요 하고. 80년대가 젊은 시절이었군요. 예. 그땐 뭐 저도 젊었는데. 2833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미스터 키리에.

텍사스 예언자 노래 Summer Sun 들었습니다. 염지은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름이면 이 곡 들어야죠 하고 예. 감사합니다. 네. 텍사스 Summer Sun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미스터 미스터의 키리에. 자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재즈 음악이죠. 택5 6864번으로 예. 조지 벤슨 버전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조지 벤슨 Take 5.

0: 잘했다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6: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뜨거웠던 열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3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은데요. 서울은 30.4도, 청주가 32도, 대전은 3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내륙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미는 33도까지.

0: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겠고 오존 농도까지 짙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 인천과 경기 동부에는 내일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부터 밀립니다. 이후로 천안에서 북천안,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2, 3

레너드 스키너드 스위트 홈 엘라바마 0766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엘라바마는 못 가봤네요. 네. 더울 것 같은데 왠지. 스위트 홈 엘라바마 4086번으로 집 거실에 대자로 누워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음악 들으며 책장을 넘기는 호사를 누리는 휴일에는 이게 좀 필요하죠 이런 게? 괜찮네요. 네. 4086번 자 음악은 The Beatles Let It Be

네, 스테레오포닉스 베이비 투마로우 103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더 비틀즈의 Let It Be였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드려야 되는데 예. 신청곡 하신 분이 저한테 감사하셨네.

저한테는 감사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요. 예. 직업이니까 괜찮고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자, 116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넬리 포르타도 I'm like a bird.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대.

0: 키움으로 다!
1: 국내 주식투자 전율
0: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0: 탐지기였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마돈나 Material Girl. 966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앨범이나 SNS로 10년 전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을 때 요 느낌 피할 수 없죠? 아, 겨우 10년 전인데 왜 이렇게

0: 쑥스러워. 그러면서 창피해하고 민망해하고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건 겉모습 말고 나의 10년 전 지식 수준, 지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어느 심리학 책에선 그때나 지금이나 내 지적 수준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일 거라고 했는데요. 시대에 맞게 패션, 헤어스타일은 발전하고 싶어 하면서 왜 시대에 맞는 지식을 갖추는 데는 인색한가? 영 좀 찔리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킹.

0: 전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가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게 토이 스토리 5에 들어가 있는 곡이잖아요. 네네. 이 영화랑 공식 사운드 트랙은 6월 19일에 공개가 됐는데 이 영화가 개봉 첫 주말에 미국 안의 티켓 판매액이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67억 원 정도였답니다. 와우. 저 토이 시리즈가 다섯 번째 시즌까지 왔는데 이 시리즈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고요. 올해 개봉작 중에 가장 높은 오프닝 주말 흥행 성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트랙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10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3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9위로 데뷔했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허니비입니다. 그러니까 연인을 꿀벌에 비유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달콤한 꿀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쏘기도 하고 쏘고 나면 죽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중한 걸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게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노래한 곡이라고 합니다.
0: 자, 9위 곡을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허니비.

0: 네, 이번 주에 미국 싱글 차트 9위로 데뷔한 올리비아 로드리고 하니비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가 3계단 내려왔습니다.
0: 네.
1: 7위는 4계단 떨어졌는데요. 드레이크의 Janice STFU고요. 이번 주 6위, 지난주 17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가 11계단 올랐습니다. 이번 주 5위, 지난주 4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Be Her가 1계단 내려왔습니다.
0: 자, 5위 곡 듣겠습니다. 엘라 랭리, Be Her.

0: 네, 이번 주 5위 엘라 랭리의 Be Her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4위는 지난주 13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가 9계단 올랐습니다.
0: 네, 3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자, 1969년으로 갑니다. 1969년 이번 주 1위 헨리 만시니 Love Theme from Romeo and Juliet.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의 테마 Love Theme from 로미오 앤 줄리엣 헨리 만싱이 1969년 이번 주 1위 이 영화를 제가 고등학교 때 극장에서 보고 와 진짜 좋아했는데 예. 자 1979년 이번 주 1위입니다 Anita Ward Ring My Bell

Ring My Bell. 애니타 워드. 1979년 이번 주 1위. 자, 89년으로 갑니다. 1989년 이번 주 1위. 리차드 막스. Satisfied.

35. 리차드 마크스 1989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1999년으로 갑니다. 제니퍼 로페즈 If You Had My Love.

If You Had My Love, 제니퍼 로페즈. 1999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2009년 들어갑니다. 2009년 이번 주 1위, The Black Eyed Peas.

The Black Eyed Peas. Boom Boom Pow. 2009 이번 주 1위. 자, 2019년으로 갑니다. 2019년 이번 주 1위. Lil Nas X featuring Billy Ray Cyrus. Old Town Road.

네, 릴라 섹스 피처링 빌리 레이 사이러스 올 타운 로드 2019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3위. 3위로 데뷔했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스투핏 송.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내일도 덥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과 경북 서부에 열기가 집중되면서 서울은 32도까지, 구미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살도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 일부 호남과 제주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고 특히 수도권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는데요. 중부지방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점차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0: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2위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네. 1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ow It, I Know You가 2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0: 네.
1: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6월 19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는 지난주 9위였는데요. 자라 랄슨의 Midnight Sun이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9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테임 임팔라, 엔지니의 드라큘라가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0: 자, 영국 싱글 차트 9위 곡 듣겠습니다. 테임 임팔라, 엔지니, 드라큘라.

0: 영국 싱글 차트 9위 타임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였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이시고요. 이번 주 7위도 마이클 잭슨의 노래인데요. 빌리진이 지난주 5위에서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0: 네.
1: 이번 주 6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가 세 계단 하락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 곡의 공동 작사 작곡에 참여했는데요. 자기가 쓴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자, 6위 곡 듣겠습니다. 영국 싱글 차트 6위.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0: 네, 영국 승글차 티우기 아리아나 그란데 Hey That I Made You Love Me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13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가 8계단 올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번 주 4위는 지난주 2위였는데요. Sam Fender and Olivia Dean의 Rain Me이 2계단 떨어졌습니다.
0: 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Embrace의 Avalanche가 5위로 데뷔했습니다. 이번 주 4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고요. 이번 주 3위, 지난주 12위였는데요. 해리 스타일스의 Kiss All the Time, Disco Occasionally가 9계단 상승했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도 했고요. 페스티벌에 나와서 그 인기를 끌면서 앨범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0: 네.
1: 이번 주 2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이고요. 이번 주 1위, 1위로 데뷔했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가 1위로 데뷔했습니다. 지금 3집이거든요. 영국 앨범 차트에서 세 번째 1위 앨범인데 1, 2, 3집이 모두 1위에 올랐고 이번 앨범 판매량이 첫 주 중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0: 자, 영국 앨범 차트 2위 마이클 잭슨의 에센셜 앨범에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요즘 뭐 싱글 차트 7위에 있어요. 빌리 진 듣겠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 2위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앨범에서 빌리진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0위는 BTS의 아리랑, 9위가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 8위는 모건 월런 One Thing at a Time, 7위가 마이클 잭슨의 Number Ones, 6위도 마이클 잭슨 Thriller. 자, 앨범 차트 5위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4위는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3위가 엘라 랭리의

Dandelion. 2위는 드레이크의 아이스맨입니다. 자, 이번 주 앨범 차트 1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자, 이 앨범에서 지금 듣고 계신 곡이 싱글 차트 4위에 있는 Drop Dead입니다.

자, 락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더 큐어가 1위고요.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알렉스 워렌 오더네리가 1위입니다. R&B 힙합 송 드레이크의 제니스 STFU가 1위. 스트리밍 송 1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스투피 송. 팝 에어플레이 1위 자라 라슨 미드나잇 송. 자, 오늘은 팝 에어플레이 1위 듣겠습니다. 자라 라슨 미드나잇 송.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4: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더 큐어가 한 계단 상승했고요.
3: 네.
0: 2위는 2위로 데뷔했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스튜피 송입니다. 이번 주 1위는 2주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0: 네, I knew it, I knew you입니다. 지난 한 주 7만 1000장을 판매했대요. 그래서 올해 최고 주간 판매량을 경신했습니다.
1: 네. 자,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자,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 올리비아 로드리거의 The Cure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지인들이나 멤버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많은데요. 저는 그럴 때 무조건 괜찮다고 하기보단 각자의 성향을 생각해서 다가가려고 해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확실한 조언과 피드백이 필요한지 저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하고 건네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은 위로를 건네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더해질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MBC FM for you.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더근 G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더근 G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8: 콘서트 늦겠다. 뚫자.
9: 뭐라는 거야?
7: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0: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9: 와, 사람 많다.
7: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0: 야, 왜 안 와?
7: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0: 아, 오늘 재밌었다.
8: 와, 이거 봤어?
10: 야, 뭐해, 빨려.
7: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0: 뭐야?
7: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는데요. 이건 공부할 때 해마와 전전두엽, 즉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강하게 저장된 예전 기억도 같이 깨어나는 거래요. 여기서 뇌가 강하게 저장하는 기억이란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사건이나 위험으로 판단되는 것, 곧 창피함이나 후회 같은 감정인 거고요. 과거의 부끄러운 장면이 생각났다고 해서 지금도 그 기억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에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할 테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27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cm의 소년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부할 때 과거의 부끄러운 장면이 같이 떠오르나 보군요. 제가 읽었을 때 시점은 편도체가 좀 옛날 부끄러운 감정 담당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보면 뭐 과거 기억이라는 게 딱 한 군데에서만 담당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한 건 어떤 감정을 갇히는 그런 역할은 좀 오히려 전두엽이 활성화가 너무 안 될 때 이루어진다고는 하니까 모든 뇌의 영역들이 이제 골고루 자극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갇혀있지 않게 되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3, 4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플레이리스트 짜드릴 거고요. 잠시 후 9시부터입니다.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기.

0: 빨간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예, Thank you, next 듣고 오셨습니다. 구호사님, 대장부왕, 저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일을 겪었어요.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오면서 문을 열었는데 팔찌가 문 손잡이에 걸리면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까이에 있던 변기에 떨어지면서 변기 물살과 함께 배수관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액땜한샘 쳐야겠어요. 대체 얼마나 좋은 일이 찾아올지 감도 안 와요. 좋은 일이 찾아오면 꼭 말씀드릴게요. 참, 엄마가 오늘 전화로 18K 금값이 64만 원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팔찌가 18K였어요. 이런 그냥 그런 패션 팔찌가 또는 행운 팔찌 같은 게 아니었군요. 아주 비싼 액땜인 거 보면 확실히 뭔가를 땜할 친구이기는 한것 같습니다. 퇴장도 아주 시원했네요. 하반기 기대해 보자고요. 345님,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열정 넘치는 친구들 덕분에 체육대회에서 2등도 하고 중간고사 평균 1등인 과목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학교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데서 공부로 바쁜 요즘 웃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중단한다는 공지가 왔네요. 속상하지만 그래도 활기찬 반에서 지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노래는 세븐틴의 18 신청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아, 아주 겸손하면서도 훌륭한 그런 중학생 부엉이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e스포츠 대회 학생들이 모처럼 뜨거워졌을 텐데 이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학부모님들이 항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빌미가 된다. 뭐왜 게임하냐 했을 때 학교에서 대회한단 말이야. 요런 현상을 보면서 아, 또 즐거울 뻔한 이벤트가 하나 좀 사라진 게 아닌가 아쉽지만 그 아쉬움 신청곡으로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세븐틴의 18.

세븐틴의 18 이어서 태연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취업부엉이들의 사연 연달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조아영님, 첫 입사 사연 쓰고 받았던 화장품 세트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벌써 입사 3개월이 다 돼가는데 취업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던 고민은 끝이 없네요. 힘들 때마다 별밤에서 위로받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것도 야무지게 잘 써주고 계시는군요. 후기까지 저야말로 감사하고요. 제가 그 취준생 부엉이들한테 자주 해드린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취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막막한데 진짜 순식간에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고민보다 조금 더 골치 아픈 일들, 당연한 어떤 사회생활 속으로 들어가 계실 거다. 그냥 조금씩의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인데, 20대 초반에는 그런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이제 좀그 고민을 하면서도 이미 좀 단단해져 있는 모습이 언뜻 비치는데, 기분 탓은 아니겠죠? 그리고 9910님, 대장부엉, 2년 전 또래보다 취업이 늦어 무섭다고 사연 보낸 부엉이에요. 찾아보니 그때가 2024년 10월 15일이었네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슬픔을 툴툴 털고 일어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벌써 취업한 지 1년이 다 됐네요. 야근하고 퇴근하면서 오랜만에 별밤 듣는데 꼭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어 문자 보냅니다. 그때 저처럼 취업 때문에 망설이는 모든 취업 준비생분들께 기적은 노력의 흔적에서 오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란 말 전해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대장부원께도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잊지 않고 보내주신 두 분이 더 대단합니다. 왜냐면 진짜 여러분 취업하고 나면 하루하루가 그냥 아유 전쟁처럼 굴러갈 거거든요. 근데 문득문득 이렇게 별밤에 고민으로 막 밤을 지새웠던 기억을 꺼내주시다니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그때 제가 쫓기는 시기이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몇 달, 몇년 늦는 거 전혀 상관없다. 나만의 시간과 템포를 하루하루 충실하면 된다. 라고 굉장히 맞는 말을 했었군요. 그러고 보니 제 지론입니다. 예, 이 시간 차이라는 거요.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만 좀 믿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그래도 난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어 너무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그냥 체력이나 열심히 잘 길러두세요. 곧 있으면은 사회생활의 거친 톱니바퀴 속에서 아 취업이 안 되는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하면서 진짜 피곤한 날들이 올 테니까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메이트의 하늘을 날아.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 특히 서쪽 지역과 경북 서부의 열기가 집중되면서 서울은 32도까지, 구미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지수까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부 호남과 제주는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는데 특히 수도권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 위주로 계획하는 편이 낫겠고요. 내일 오후 한때 중부지방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치며 요란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엘리엇 제임스 레이의 I think they call this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제목이 너무 낭만적이네요. 약간 그 되게 수줍은 사람의 말투네요. 사람들이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약간 이 느낌인데 이거 나 너 좋아하냐? 이런 느낌 낭만적인 팝송으로 시작했고요. 2부를 아빠 부모님들 사연을 또 모아놨나 봐요. 배상엽님 대구에 사는 40대 예비 아빠입니다. 7월이면 결혼 10년 만에 첫 딸이 태어납니다. 아이를 싫어하는 편이라 아내랑 둘이서 행복한 걸로 충분했는데 아내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아빠가 된다고 하니 기쁘기도 하고 아내에게 고맙다는 얘기도 전하고 싶어 학창시절에 듣던 별밤이 생각나 사연을 보냅니다. 10년간 제 편이 돼준 아내에게 고맙고 7월에 태어날 우리 딸 지안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 벌써부터 얼굴도 마주보지 못한 따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상엽님 역시 마치 왜 아 절대로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는 아버님들이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감정들이 뭐 다 좀 생각보다 그리고 나는 애기 잠깐은 귀여운데 나는 자신 없어 하는 분들 뭐 저도 사실 그런 쪽이긴 한데 그런 분들도 자기 자신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0년 만에 심지어 첫 따님이라니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서남수님도요. 어릴 때 저희 딸을 공주처럼 키우지 못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아도 일어설 수 있게 툭툭 키웠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집 저 집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딸은 저에게 이 세상 전부입니다. 딸이 결혼하고 출산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미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릴 적 모습이 언뜻 보입니다. 오래도록 딸아이 곁에서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고 싶습니다.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물론 뭐 저는 다 주워듣는 말들로 하는 얘기지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면 오히려 그렇게 공주님처럼만 키우실까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본 삶이 공주님 왕자님으로 키워나서는 절대 버텨낼 수 없는 세상이란 거를 스스로들 아는 게 부모님이 돼요. 근데 아휴 진짜 이 마음은요 자식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애틋한 두 아버님 부엉이의 사연이었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며 이어서 이젤의 푸르른 이 여름 지나 들으셨습니다. 8485님이요. 이나님, 저 별밤에서 우연히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들은 이후로 통화 연결음도 그 노래를 설정하고 와일드싱 영화까지 보고 왔잖아요. 책임지세요. 저에게 책임지라니요. 저도 한 부엉이가 이 노래를 얘기해서 듣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김동현 PD가 무려 별밤 오프닝으로 틀어서 저 자꾸 저도 모르게 흥얼거려요. 아니 최성곤 가수 그 흑집 가수가 문제는 아닌데 왠지 모를 고통이 이렇게 수반됩니다. 부엉이들이 절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5520님이요. 대장부엉이나님, 일주일간 아파서 입맛이 없는 거예요. 며칠 굶었는데 동생이 택배로 옥수수를 보냈더라고요. 아프단 얘기는 안 했는데 어찌 알고. 동생 영은아, 제주도에서 만난 거 생길 때마다 선물 보내줘서 고마워. 보내준 옥수수 먹고 힘났어. 사랑하는 동생 행복하고 건강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는 어릴 때 혼자 자란 거에 한 번도 아쉬움을 느낀 적이 없고 오히려 좋다라는 파였는데 사연들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예, 특히 이 자매분들 우애 좋은 거 볼 때마다 영은 씨 저도 옥수수 농담입니다. 아무튼 애틋한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노래 들을게요. 박보검.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경아님께서요. 별밤에 수영 부엉이들 많던데 저도 수영 좋아해요. 새벽에 가도 주차 자리 없을 정도로 인기 종목이죠. 근데 수모랑 수경 자국이 너무 오래가서 슬퍼요. 그러고 보니 그래. 저는 진짜 어릴 때 그런 막 수경 수모까지 쓰는 본격적인 수영은 어릴 때가 마지막인데 그때도 이 안경 자국이 제 눈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느낌이 났었단 말이죠. 그게 좀 저의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 요새는 베개 자국도 오후가 돼도 안 없어지는 마당에 탄력성 떨어진 나이인데 와 그러면 지금 그게 더 심하겠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수경 자국 어떻게 해결하면서들 수영하시는 겁니까? 운동으로 수영하시는 분들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저는 수영은 안 배울 거지만요. 그래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와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후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아 그래요 후이씨
1: 네네
0: 제가 오늘 좀 목이 좀
1: 아 예
0: 좀 제가 상태가 좀 이렇더라도 후이씨만 믿고 갑니다
1: 아예 저만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할게요
0: 약간 네. 좀 허스키하고 네. 재즈 가수 느낌도 좀 나지 않나요?
1: 오늘요?
0: 예, 예.
1: 아 누나 목소리요?
0: 예, 예, 예. 예
1: 약간 평소보다 한 두 톤 정도 내려가 있는 느낌?
0: 내려가 있나요?
1: 네 좀 내려가 있습니다
0: 약간은 반가성 느낌으로 지금 하고
1: 네.
0: 있는데
1: 네 약간 코가 좀 막히셨네요
0: 막혔어요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 아무튼 뭐 즐겁습니다 후이씨랑 함께하는 날이라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1: 어쩌다가 감기에 드셨나요?
0: 모르겠어요.
1: 아~
0: 뭐 바이러스가 정착을 한 거겠죠?
1: 그렇죠.
0: 네.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추론 하나는
1: 네.
0: 제가 하루 운동이 조금 많이 힘든 날이 있었거든요.
1: 아~
0: 그날이었던 것 같아.
1: 네. 근데 이게 약간 몸이 피곤한 날에 저는 요즘에 인후염이 약간 만성처럼
0: 아, 나 좀 그런 것 같아.
1: 그래요?
0: 왜냐면 목을 많이 쓰니까.
1: 네. 그래서 그거를 나으실 때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약을 잘 드셔야 되는 것
0: 오케이.
1: 같더라고요.
0: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1: 네네.
0: 호들갑스럽게. 자 그리고
1: 네네.
0: 흥미로운 질문과 답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다른 방송에서
1: 아, 예.
0: 평생 하나의 곡만 쓸 수 있다면? 이라는 아, 질문에
1: 네 맞습니다.
0: 1번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지만 음원 수익은 빵원인 메가 히트곡.
1: 네. 네.
0: 2번 아무도 모르지만 매달 연금처럼 100만 원씩 들어오는 곡. 여기서
1: 네.
0: 2번을 고르셨다고요?
1: 아니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해명을 하자면
0: 네, 해명해 주세요.
1: 그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다 1번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튀고 싶었어요.
0: 아, 네. 아 왜냐하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봐도 1번이 맞거든요.
1: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도 바보가 아닌데.
0: 아니, 난 그래서 바본 줄 알았어.
1: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지고 음원 수익 없어도 되죠. 행사하면 되고.
0: 난리 나는 거지.
1: 그리고 또 나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0: 난리 나.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정도면
1: 그럼요.
0: 거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급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1: 그래서 사실 당연히 저도 바보가 아니라면
0: 아무튼
1: 1번을 고르겠지만.
0: 다행이다.
1: 대부분이 1번을 고르셔서.
0: 아 저는 네. 하마터면 후이 씨가 바보인 줄 알아가지고 그냥 방송쟁이였을 아예. 뿐이다.
1: 누나 제가 이렇게
0: 호락호락
1: 속물이 아닙니다. 매달 100만 원에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한
0: 속물이 아니라고요?
1: 네네.
0: 아니 거꾸로예요.
1: 야 그런가요?
0: 속물이 아니라서 100만
1: 아,
0: 100만 원은 너무 소박. 매달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곡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알지만 음원 수익 없는 곡은 속물적으로 봤을 때 1번이 압승입니다.
1: 맞습니다.
0: 알죠?
1: 네네네.
0: 확실하죠. 수이씨 아예 누나 하면서 지금 또 엉뚱한 답하니까 내가 지금 또 불안해지거든요.
1: 근데 100만 원 나쁘지 않은데요?
0: 수이씨
1: 네네네.
0: 절대 1번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네, 이게 가져올 부가가치 생각해 주셨으면 확실하죠?
1: 아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알죠, 알죠. 하면서 또
1: 아 근데 100만 원 진짜 나쁘지 않지 않아요?
0: 아니 나쁘지 않은데.
1: 어떠세요, 작가님? 어떠세요?
0: 후이씨
1: 네네. 옆 사람
0: 왜 우세요?
1: 옆 사람 끌어들이기.
0: 전 세계 사람들이 안다고.
1: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0: 절대 생각 바꾸지 마세요.
1: 알겠습니다.
0: 그 생각 그대로 머물러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런 의미에서 펜타곤에 머물러져 듣고 올게요.

0: 펜타곤에 머물러줘 듣고 오셨습니다. 후이 씨.
1: 네네.
0: 선택은 그대로죠?
1: 그럼요. 1번으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0: 전 세계인이 아는 저작권 없는 노래 대 매달 저작권료 100만 원.
1: 네네. 저는 뭐 사실 음원 수익 네. 괜찮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네. 1번을 하면 자동으로 네. 수익은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1: 맞아요. 사실 저게 꿈이죠.
0: 맞아요. 네.
1: 진정으로 가면 저의 꿈인데.
0: 저렇게 되면 그냥 곡 섭외가 네. 이미 전 세계에서 번호표 뽑습니다. 네. 아, 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후이 씨를 세상에 나갔으란.
1: 100만 원에 달달하죠.
0: 아, 잠깐. 누가 어디서 누가 100만 원 준다고 아무나 손잡고 가면 안 돼요, 후이 씨.
1: 알겠습니다.
0: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1: 왜 그러지 오늘? 예, 뭔가.
0: 모르는 사람이 주는 종이에 함부로 사인하면 안 돼요.
1: 알겠습니다.
0: 자, 아무튼 그래도 후이 씨가 플레이리스트는 잘 짭니다. 네. 이번 주 플레이리스트를 위한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익명을 요청한 K님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엄마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걸려오는 전화는 서울에서 혼자 일하는 막내딸을 걱정하는 엄마라는 걸 알지만 받으면 또 거짓말을 해야 하니

0: 그러니까요. 회사를 그만둔 건 올 2월. 아직 가족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수록 갉아먹히는 느낌과 나를 잃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지만 저보다 마음이 여린 엄마는 속상해서 우실 거거든요. 부족한 형편에 제 월세라도 보내주려 하실 거고요. 금방 이직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벌써 4달째네요. 저도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잘 풀리지 않는 현실에 답답한 오늘은 별밤에라도 솔직한 심정을 남겨봅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어 외로운 제 옆에 있어줄 음악 부탁드립니다.
1: 아이고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너무 짠한 K님 사연이었습니다. 네. 혼자서 이직 준비 중이라고 하는 K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네. 아 참.
0: 진짜 이 시기가 가장 불안하고.
1: 후이 씨는 몇 살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네.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서 네. 태어난 연기력이 거의 국민 배우급으로 는 시점.
0: 근데 이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정말 큰 일은 얘기를 잘 안 하고 사소한 짜증 남은 얘기를 잘 하거든요, 제가.
1: 그거 잘 하고 있네. 네, 너무 아무것도 말 안 하는 것도 부모님 좀 서운할 수 있고.
0: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머니와 굉장히 대화를 그러니까 통화를 자주 하진 않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 번 그 꽂히는 날이 있어요. 네네. 어머니와 제가 분명히 막 2시간씩 통화하고
1: 오, 진짜?
0: 예, 그런 적도 있어가지고 와, 어머니랑 약간 이런저런 얘기를 도란도란 대박이다. 하는 거를 저도 그렇고 아니. 저희 친형도 그렇고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랑
1: 오,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특히 엄마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 네. 내가 어른이 되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알아서 네. 비밀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아유, 우리 K님. 우리 K님을 위해서는 좀 각별한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곡 뭔가요?
0: 네, 제가 골라온 첫 번째 곡은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너의 사실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혹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냥 사랑해 라고 말은 하겠죠. 근데 생각을 멈추고 자연스레 보다 보면 정말 진정으로 그것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곡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포커스는 결국엔 생각을 멈추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감히 뭐 K님의 사연에 뭔가 공감을 막 100%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의 삶을 살면서도 뭐 제가 뭐 회사가 없던 기간도 있었고 혹은 그치. 일이 없던 기간도 있었고 그냥 그런 삶을 견뎌가면서 살아갈 때 지나고 나면 사실 다 과거일 뿐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이질 않으니까 당장은 생각을 조금 멈추는 것이 어쩌면 케인님의 그런 불안한 마음에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1: 맞아요. 이럴 땐 그냥 진짜 하루살이 전법
0: 네, 맞아요.
1: 쓰셔야 돼요. 네,
0: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럴 때 가장 추천드리는 게 그 하루를 되게 뜻깊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안함이 커질수록 아 오늘 하루 나 괜찮아. 오늘은 열심히 살았네. 그냥 그런 하루하루를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1: 맞아요. 네. 그냥 자기 혼자만의 간단한 루틴이나 약속 네. 그게 뭐 진짜 단순히 5분 산책일지언정 네. 그런 식으로 하나 둘씩 늘려가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불안한 시기에 멀리 내다보면서 네.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예측한 대로 안 좋을 리도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후이 씨 첫 곡부터 아주 해주는 네. 그런 노래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차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진짜 차유리 씨 목소리 유난히 좀 이렇게 호흡하는 느낌.
1: 근데 실제로도 호흡을 좀 많이 또.
0: 맞아.
1: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약간 호흡에 목소리를 좀 실어가는 듯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맞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가장 또 편안한 발성이기도 하고.
0: 근데 호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되게 이런 웜톤이 되기도 하고
1: 네.
0: 후시처럼 좀 약간 좀 쿨톤식 호흡 창법도 있어요.
1: 맞아요. 진짜 사실은 제가 이 노래를 최근에 녹음을 해봤어요. 네. 연습으로.
0: 네.
1: 근데 뭔가 저도 한 호흡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0: 하죠.
1: 근데 너무 다른
0: 차죠.
1: 다른 호흡인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아 약간 아 나의 이 호흡과는 다른 호흡인가 하면서
0: 뭐
1: 아쉬웠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스틴 비버도 차요.
1: 아 그렇죠. 네,
0: 네, 호흡파인데 네. 그쪽도 네. 찬 파입니다.
1: 네네.
0: 절대 그 쿨톤과 웜톤은 그냥 차이일 뿐
1: 맞아요.
0: 우열은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두 번째 추천곡은 뭔가요?
1: 네, 저의 두 번째 추천곡은요. 정예원의 익숙하다 낯설고 그래요입니다. 뭐 일단 제가 이 노래를 들고 온 이유는 사실 케이님이 그동안의 어떤 삶을 살아오시면서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저만 해도 뭐 다양한 불안함과 다양한 외로움과 가끔은 또 다양한 패배감이 들 때도 있고요.
0: 그쵸.
1: 근데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아, 나 이제는 뭐 힘들지도 않아. 뭐 이런 말을 하다가도 어떤 날에는 같은 일인데 또 낯설게 느껴질 맞아. 때가 있고 그 힘듦이 다양한 형태로 비슷한 것들이 다가오니까 근데 케이님에게도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는 마음을 또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은 또 낯서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노래 들으시면서 뭔가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이겨냈었지? 라는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들고 왔습니다.
0: 맞아요. 우리 케이님 안에는 충분히 이겨낼 힘과 경험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 모든 힘들이 다시 솟아오르길 바라면서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입니다. 정예원의 익숙하다 낯설고 그래요.

0: 정예원의 익숙하다 낯설고 그래요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진짜 되게 절묘한 제목과 네. 또 그 제목을 잘 활용한 네. 후렴구.
1: 네네 맞아요.
0: 네. 되게 좀 듣기에도 리드미컬하면서도 네. 너무 공감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1: 그렇죠. 근데 되게 가사를 너무 잘 쓰신 것 같긴 해요.
0: 진짜.
1: 엄청 쉬운데 잘 들리고 또 기억에 남고.
0: 되게 말할 때 쓰는 느낌의 말, 그 말투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곡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의 세 번째 추천곡은요. 허회경의 아무것도 상관없어입니다. 사실 이 노래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니까 뭐 크게 상관없어. 예, 네, 이런 이야기가 메인으로 담겨져 있고 여기 또 가사에 어머니 아버지의 말들을 인용해서 적어놓은 문구들이 또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여기 사연에 어머니의 또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서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하면서 들고 왔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냥 참 또 한 번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저의 기억들을 떠올려 봤을 때 그냥 아 너무 힘들고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들이 결국엔 나한테 도움이 됐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기가

0: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안 됐었겠다. 라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저는.
1: 그거 확실해요.
0: 네. 그러니까 저도 그 회사가 없던 시기가 4개월이었어요, 딱. 뭐 K님이 이제 4개월이시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시기가 없었더라면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정확한 환경과 또 제가 그들에게 표현해야 할 뭐 감사함의 무게와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1: 맞아.
0: 네, 근데 그 과정을 혼자서 오롯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K님에게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지나갈 일이고 도움이 될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진짜 약간 가끔 이런 얘기가 무책임하게 들릴까봐 걱정이 되곤 합니다만,
0: 맞아요.
1: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좀 인생의 진리 중 하나 아닌가
0: 맞습니다.
1: 싶어요. 네. 나를 강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참 얄궂게도 외롭고 좀 아픕니다. 분명한 거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K님은 또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거라는 점.
0: 네.
1: 자, 요 노래는 우리 돌아오면서 듣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찾아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허회경에 아무것도 상관없어 들으면서 별밤 4부로 도착했습니다.
1: 네.
0: 오늘은 펜타곤 후이 씨가 부엉이들의 사연에 맞는 플레이리스트 짜주는 날이죠. 노래에 기대는 밤이고 혼자 상경해서 조금은 외롭게 이직을 준비 중이라는 K님의 마음을 달래드릴 음악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네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실 시간이에요.
1: 네, 네 번째 추천곡은요. NF의 Fear라는 곡입니다. Is this what you wanted? Is this what you wanted? 사실 이 노래는요. 되게 독특한 시작으로 도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녕. 맞니? 두려움. 이렇게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0: 아, 또 왔어. 이렇게.
1: 근데 나는 평소에는 너를 떨쳐냈지만 오늘 나는 너를 오늘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시작되는 노래예요. 근데 결국에는 막 절규하는 비슷한 느낌의 음악 장르로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냥 한 번쯤은 그 나의 어떤 불안함과 이 근원이라고 하죠. 이 마음의 근원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 번쯤은 내가 정확히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떠한 이유로 이런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짚고 가는 것도 조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불안함보다는 분노의 과정에서 항상 제가 생각을 하면서
0: 진짜
1: 짚어보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냥 그런 것들을 한번 했을 때 확실히 되게 생각이 클린해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냥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내가 어디선가에서 오는 불안이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정확히 어느 지점이고 그럼 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게 딱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 들고 왔고 사실 이 노래는 진짜 진짜 멋있는 노래거든요.
0: 네.
1: 약간 노래가 그 현대 음악의 어법이 사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버이스라는 파트가 있고 프리코러스라는 파트가 있고
0: 네.
1: 또 코러스라는 파트가 있고
0: 그죠 A, B, C로 나눌 수 있는
1: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노래는 약간 되게 작은 규모의 1악장, 2악장, 3악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 음악이에요.
0: 편곡의 그래. 느낌이 완전 바뀌나요?
1: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가야금 비슷한 기타 소리겠지만 기타로 직접 치신지는 모르겠고 아마 이런 비슷한 류의 사운드를 그냥 어딘가에서 따오셔서 쓰신 것 같긴 한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약간 기타 스트로크가 비트의 형태로 가면서 좀 고조가 되다가 건반이 그때부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약간 심연 속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폭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파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이 음악이 흘러가는 과정이 그냥 느껴져 있는 곡이라서 그냥 들으시면 약간 좀 다크한 부분이 있어서 이 K님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한번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불태우시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들고 왔습니다.
0: 너무 그 기능적으로도 좋은 선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명상하는 것처럼
1: 네네.
0: 내면으로 쫙 침전해서
1: 맞습니다.
0: 이게 땅을 아예 짚고 나올 필요가 있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1: 네.

0: 내 안에 심연을 네. 좀 두려워하지 말고 네, 바라볼 용기. 네. 저도 아직 못 본 데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이게 내가 이게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제 이거 어디 있는지 뭔지를 스스로 좀 못 찾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0: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약간 마주하기 두려운 거 있죠. 아직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어딘가가 와르르 무너지면 어떡하지?
1: 네.
0: 싶은데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선곡 소개였습니다.
1: 네.
0: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 듣고 올게요. NF의 Fear.

So go ahead and come on in. So go ahead and come on in.

0: 후이시의 네 번째 추천곡 NF의 Fear 들었어요.
1: 네.
0: 저 되게 네. 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아까 이제 노래 나가기 전에 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기에는 사실 뭔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0: 이참에.
1: 네네네.
0: 왜냐면
1: 맞아요.
0: 이렇게 또 나를 내 내면 안에서. 네. 분투할 시간이 앞으로 또 없을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또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그쵸. 반드시.
1: 그 사실 이거는 최초 얘기인데 저도 그 이직하는 4개월 사이에 네. 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하루하루가.
0: 같아요.
1: 그래서 사실 저는 상담을 한번 받았어요.
0: 잘했어요.
1: 근데 저는 아,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불안할까요? 네. 혹은 아, 가끔씩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라는 생각으로 혹시나 뭔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나?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아 너무 건강하다고 하시는 거죠 저한테.
0: 문제 없고.
1: 네, 아 너무 문제 없고 진짜 진짜 건강하시다.
0: 건강 검진 같은 거요.
1: 맞아요, 맞아요. 상담.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히려 제가 너무 괜찮아진 거죠.
0: 그래.
1: 그냥 약간 허탈함도 있었어요.
0: 뭔지
1: 약간,
0: 알아.
1: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했는데 아 너무 자연스러우시다.
0: 약간 당연한 거죠.
1: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 마음에 치유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0: 그런 상황에서 또 너무 안 불안한 거야말로 되게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1: 그쵸, 네.
0: 뭔가를 놔버렸다는 얘기거든요.
1: 네네네.
0: 잘하셨습니다.
1: 네.
0: 약간 진짜 내 마음을 건강검진하듯이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메시지까지 더해주셨고요.
1: 네.
0: 마지막 추천곡은요?
1: 네. 저의 마지막 추천곡은요. 이 분위기를 좀 또 산뜻하게 바꿔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0: 그래야죠.
1: 그래서 와이던 위에 러브 백 들고 왔습니다.
0: 아이 좋아요.
1: 사실
0: 와야지.
1: 뭐 내용적인 거는 없어요. 그냥 노래가 좋고요. 신나요. 그냥 이거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서
0: 네,
1: 그냥 막연하게 야 이거는 그냥 기분 전환 송이다 해서 들고 왔습니다.
0: 약간 그 저스틴 팀벌레이가 섹시 백처럼
1: 네네.
0: 러브 백.
1: 아 맞습니다.
0: 다시 돌아오자.
1: 네. 맞아요.
0: 왜냐면 네. 지나가고 나중에 돌아보면 참 고독했던 젊은 날의 하루
1: 네.
0: 진짜 희한하게도 이게 추억이 될 줄이야 라고 돌아볼 그런 날이
1: 네네.
0: 되실 겁니다.
1: 맞습니다.
0: 경쾌한 곡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는 그런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1: 네.
0: 자 노래 기대는 밤 오늘은 이직 준비하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할 답답함 그리고 외로움 엄마 마음까지 걱정하느라 내 마음 둘 곳 없어서 조금 쓸쓸한 K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드렸어요. 노래로 위로도 받으시고 좋은 소식도 곧 들으실 거라고 믿고요. 후이씨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은 사연 어디로 보내죠?
1: 네, 별밤 홈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후이씨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추천곡이죠. Why Don't We의 Love Back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지요.
1: 감사합니다.

0: 타오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7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179님께서요. 대장부엉, 오랜만에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늘 하던 대로 별밤 듣고 일기 쓰고 자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발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 한편으론 참 약간 좀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면 무탈하지 않으면 재미없다라는 마음이 들지도 않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179님 그동안 탄탄하게 하루하루 살아오셔가지고 가끔 무료할 만큼 순탄한 그런 날들이어서 그런가? 물론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아 조금 지루하다 재미없다 아 약간 좀 뭔가 할 의욕이 안 난다라는 게 이 좀 주기적인 거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내 인생이 되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오는 조금 그런 졸리운 장거리 운전하다가 살짝 졸린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루틴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왠지 크게 걱정은 제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라면 다시 한번 사연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는 또 정신없는 날들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레드벨벳의 나이트 드라이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아이사입니다. 지인들이나 멤버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많은데요. 저는 그럴 때 무조건 괜찮다고 하기보단 각자의 성향을 생각해서 다가가려고 해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확실한 조언과 피드백이 필요한지 저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하고 건네는 거죠. 내가 주고 싶은 위로를 건네기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더해질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에 사는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일이 뭔가요? 어떤 일을 왜 하고 싶은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목표는 결국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오늘 돌랑이들이 정말 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만나니까 행복이 참 충전되는 기분이네요. 저처럼 돌랑이들도 아돌라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돌 라디오가 돌랑이들에게 행복한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아돌라 loves 돌랑이.

0: 아이돌 라디오 첫 곡 더보이즈의 I'm Your Boy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텐션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 무슨 일, 좋은 일 있었어요? 네?
1: 잘생겼어요.
0: 아, 뭐 그건 늘 있는 일이죠. 네, 오늘 제가 즉흥적으로 머리를 좀 자르고 왔습니다. 티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옆머리, 뒷머리 다 자르고 왔는데, 네, 내일은 앞머리를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튼 오늘도 뭐 어김없이 빠질 수 없는 질문이 있죠. 잘 지냈어요?
1: 네.
0: 잘 지냈다니까 넘어갈게요. 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지냈지? 네, 운동하고 뭐 밥 먹고 잠 잘 자고, 아니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자다가 더워요. 그럼 깨, 에어컨을 켜 다시 자. 그럼 또 추워, 깨, 에어컨을 꺼. 이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 24도에다가 약바람으로 했는데도 추워요. 네, 또 뭐가 있죠? 아, 이번 주에 공개될 콘텐츠가 또 있어요. 또 제가 바로 다이브 스튜디오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됐는데 티저가 좀 떴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거 영어로 돼 있다고 솔직히 안 봤죠? 여러분, 영어 공부는 나이가 들어서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네, 끊임없이 하셔야 되니까 영어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출연한 다이브 스튜디오스 팟캐스트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이미 가편을 받아봤는데 한 분량은 1시간 정도. 네, 1시간 정도 동안 이제 영어로 수다 떠는 건데 제가 영어를 안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좀 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근데 뭐 되게 재밌는 주제들로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시간 되시면 꼭 그것도 챙겨 봐주시고요. 돌랑이의 말 안 듣는 강아지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이펙스와 함께 돌아올게요.
2: 지긋지긋 무조 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 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명...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더 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1: 아마 성장이라는 단어가 아이돌로 태어난다면 이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세상에 손자국을 가득 남기며 경험치, 능력치를 쌓아 올리고 있는 그룹 이펙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분씩 개인 인사를 들어볼 건데요. 이번 활동 추구미를 수식어로 붙여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4: 추구미.
2: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펙스의 마태형이자 이번 활동 추구미가 섹시였는데 귀여운 밤토리가 된 위시입니다.
1: 귀여운 밤토리 위시 씨.
5: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인 뮤라고 하고요. 추구미는 캡사이신 같은 남자가 되보려고 합니다.
1: 아, 그래서 머리도 그렇게 염색,
2: 매운 남자.
1: 캡사이신 색으로. 예.
6: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늑대 같은 남자 아민입니다. 오.
1: 늑대 같은 남자. 아, 울프 것인가요?
6: 네, 약간 뒷머리가 길어가지고.
1: 아,
6: 네.
1: 피스예요? 아니면
6: 진짜 제 머리입니다.
1: 아, 진짜요? 네. 좋습니다.
7: 여기로서.
1: 아, 백승 씨.
8: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의 마음을 다 훔치고 싶은 백승이라고 합니다.
7: 반응이 제일 좋네요.
1: 자, 에이든 씨 한번 가볼까요?
9: 안녕하세요. 이번 활동 쿠키 원탑이 되고 싶은 에이든입니다.
1: 쿠키 원탑. 예. 자, 예왕 씨.
10: 네, 안녕하세요. 이펙스의 귀여운 강아지 예왕입니다.
2: 주금이 강아지.
11: 네. 네, 안녕하세요. 여우를 꿈꾸고 있는 제프입니다.
1: 여우. 여우. 좋습니다. 아까 근데 그 캡사이신 같은 남자가 되고 싶다 하셨잖아요. 네. 씨가 캡사이신을 평상시에 좋아하세요?
5: 좋아합니다.
2: 예?
1: 못 드시잖아요.
11: 찔이시잖아요.
5: 못 먹을 뿐이지만 잘 먹습니다.
1: 아, 못 먹을 뿐이지만
5: 잘 먹습니다.
1: 아, 그냥 못 먹을 뿐이지만 잘 먹습니다.
5: 없어서 못 먹죠.
1: 없어서요.
11: 없으면 있는데.
1: 뭐 필요하시다면 제가 네, 그 뮤 씨에게 선물해드릴 수 있는데 대신에 다 끝내셔야 돼요.
6: 네. 오, 인증샷,
1: 인증샷으로.
5: 좋아하는 멤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1: 아, 같이.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좋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아, 여우를 꿈꾸는 제프 씨.
11: 네.
1: 언제부터 그렇게 여우를 꿈꾸셨어요?
11: 사실 고양이 닮았다는 소리가 많이 듣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요즘 여우를 닮고 싶어져가지고 약간
1: 약간 같은 좀 라인이긴
11: 그쵸.
1: 해요.
5: 고양이.
11: 근데 여우가 약간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가지고.
1: 아, 진짜요?
6: 네. 닉 같은 남자. 네.
11: 닉 같은 남자.
1: 뭐 어떻게 보면 고양이는 조금 귀여울 수 있는데 이제.
11: 홀리는 약간?
1: 홀리네요.
2: 홀리고 싶다.
5: 홀리고
11: 싶다. 홀리하네요.
1: 오늘 제프 씨의 여우 같은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여러분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6: 감사합니다.
1: 네, 저랑은 처음이시죠?
6: 네, 맞습니다. 네,
1: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또 여러분이 오늘 아이돌 라디오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펙스의 일곱 번째 미니 앨범 소아 에필로그 발매 축하합니다.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 소아 에필로그는요 불안전한 시기를 거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와,
1: 짧고 굵게 설명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2: 그렇습니다.
1: 네. 혹시 대본을 읽고 그쵸, 오신 거죠?
2: 입력 값입니다.
1: 입력
2: 값이면 나오는.
1: 네. 아, 좋습니다. 네, 멤버들의 손자국이 찍힌 앨범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참여도가 높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6: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어디까지 혹시 참여를 하셨나요?
8: 이게 아마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네. 2부터 8까지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6: 1부터 10까지 있으면 8까지?
8: 2부터 8까지.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6: 단계가 있습니다.
8: 저희 손길이 막 닿아가지고 8까지 딱 만들어낸.
1: 아, 되게 설명을 되게 예술적으로 잘하시네요. 1부터 10까지 있으면 8까지가 아닌
8: 2부터
1: 8까지.
8: 네, 맞습니다. 네,
1: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네, 뭐, 네, 발언이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부분 말씀하실 거
6: 저희
1: 있나요?
6: 저희 멤버들이 네. 제 의상에 직접 참여한 멤버도 있고요.
1: 네.
6: 저 곡에 이제 작사 작곡 또 수록곡의 안무까지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1: 의상에 참여했다는 네. 거는 직접 뭐 밖에 가서 의상을 구해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시안을
6: 설명해 주시죠.
5: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요.
1: 네.
5: 제가 이번 활동에 그 초기 시안 작업부터 해서
1: 네.
5: 멤버들 컨셉까지 잡아봤습니다.
1: 아,
6: 예산까지 잡지 않았어요?
5: 예산까지 잡고
6: 맞아 맞아.
5: 네, 다 했습니다.
11: 그거를 아직까지.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회사한테 다
1: 아, 진짜요? 네. 대단한데요.
11: 네.
1: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5: 맞습니다.
1: 평상시에 뮤 씨가 좀 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멤버인가요?
6: 네. 완전.
1: 아, 진짜요? 네. 혹시 지금 입고 계신 옷도 사복?
5: 사복은 아니고요.
1: 아, 사복 이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 비하인드도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먼저 타이틀곡 에코 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0: 저희 타이틀곡 에코는 청춘들의 확신에 대한 울림을 담은 곡이지만 되게 멋있는 힙합 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예전부터 이 곡을 좀 묻혀준 곡이었다고 했는데 이 곡이 예전부터 묻혀준 곡이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좀 멤버들이 강력 어필해가지고 나오게 됐다고.
2: 네 맞습니다. 네,
0: 맞아요. 아,
1: 그 처음에 그러면 이 곡을 좀 밀어보자라고 좀 강력하게 어필한 멤버가 누구예요?
0: 네. 에코는 네. 에코는 이제 사실 처음 다 같이 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그냥 이 곡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다 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한 명이 밀었다기보다.
1: 아, 네. 다 같이.
2: 네, 저희가 한때 날을 잡아가지고 네. 대표님실에 올라가서 이거를 강력히 어필을 하고 오자 네. 해가지고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네. 계속 에코 에코 에코.
3: 아 맞아 맞아. 에코.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2: 말씀하시는데 계속 예의 없었지만은 에코 에코 에코 계속 이래서 한번 혼나고 또 하고
3: 혼나고 또 이렇게 이랬었어요.
1: 정말 간절했나 보네요.
3: 네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근데 또 멤버들은. 이제 근데 또 다른 멤버들은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 노래 에코라는 노래 좀 어필을 했나요?
3: 사실 저희가 청춘 시리즈로 굉장히 밝고 청량한 노래를 많이 했는데 네. 좀 이제 저희도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1: 에이 무슨 소리지 아직 젊으셔서
3: 아니 그 이제 시리즈를 전개해 나가는 중에 네. 이쯤에서 한번 멋있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1: 그렇죠.
3: 제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이 타이밍이다 했던 것 같습니다.
2: 완전히 그렇죠. 네.
1: 이게 언제 점 얼마 동안 묻혀준 거예요?
2: 2-3년?
4: 3년은 된 거 같아요.
1: 와 꽤 됐네요. 네. 네.
5: 그때
1: 네.
5: 듣고 이제 그땐 조금 귀여운 거 했을 때라서 아, 네. 이제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1: 아, 저희도 사실 더보이즈도 그런 곡이 있어요. 더보이즈 곡 중에 로어라는 곡이 사실 좀 옛날부터 묻혀뒀다가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왔었거든요.
0: 야,
1: 네. 근데 사실 그 직전 앨범에 제가 잠깐 활동을 쉬었어서 네. 그 직전 앨범을 제가 참여를 안 못했었는데 네. 저는 이 로어라는 앨범을 놓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좋았어. 이제 묻혀둔 곡들에 대한 또 이제 애정이 가죠.
2: 맞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근데 또 에코에 그 제프 씨와 백승 씨 그리고 에이든 씨가 작사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2: 아, 네. 네 맞습니다.
1: 아, 평상시에도 작사를 하시고요.
2: 이번에 앨범에는 처음 참여를 해보는데
1: 맞아요. 아 진짜?
2: 네, 네, 네 처음 참여해봅니다.
0: 저희가 5년 만에 데뷔하고 처음 네. 참여한 앨범이에요.
1: 아 5년 작사. 만에 처음 어떻게 보면 이 발매된 앨범에 작사 네. 네.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0: 네 작사 작곡
1: 기분이 좀 어떠세요?
2: 기분이 재즈
1: 재즈죠 당연하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0: 맞습니다.
1: 다른 분들은 또 그 에이든 씨
0: 아 약간 이 음원 사이트 보면은 또 개인 프로필도 있잖아요.
1: 네.
0: 그 거기에 딱 작사 작곡 부분에 그 저 에코도 있고 막 네. 저희 수록곡 있는 게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2: 야,
0: 행복했습니다. 좀
2: 좋겠다.
1: 이제 앞으로 또 추가 될 거고.
0: 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제프 씨는 뭐 작업하면서 좀 어느 부분을 신경 써서 작업하셨나요?
6: 사실 2절 제 파트를 포기를 했었어요. 좀 어려웠어가지고.
1: 아 작사하다가.
6: 네.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한 3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마지막 스퍼트 내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마지막까지 와우. 해본 게 다행이다.
1: 여기서 또 하나의 네. 교훈을 우리는 얻어갑니다, 여러분.
2: 끝까지.
1: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 그렇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1: 포기하지 마라.
2: 중공망.
1: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곡이 전체적으로 좀 멋있는데
2: 네.
1: 파트 선정은 좀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2: 파트 선정은 아직은 아쉽게도 회사에서 잘 어울리는 파트를 네. 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아. 네. 뭐 혹시 이 자리에서 아. 이 파트 내가 좀 탐난다. 내 파트는 아니지만 이 파트 좀 탐나고 하고 싶다. 하고 싶었다.
0: 하고 싶었다.
2: 네, 하고 싶었다. 저 있어요.
1: 네.
0: 뭐죠?
2: 진짜 짧은 파트인데 네. 이렇게 프리코러스에서 이렇게 노래를 애들이 해주다가 멤버들이 쉿 하는 파트가 있는데.
1: 맞아. 지금 누구 파트인데요, 그게?
2: 지금 누구 파트?
7: 아무도 없어.
0: 지금 에이든 제가 저도 부르고 네. 네.
2: 중간에 쉿 하는 파트가 있는데 네. 그 파트를 무대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7: 얼굴 자랑할 수 있는.
2: 얼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네. 멋있어가지고.
1: 아 형이 또 킬링 파트로 기억에 남았어요. 또 다른 분은요?
0: 저는 프리코러스에 뮤형 파트를 사실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래퍼인데 그 보컬 파트거든요.
1: 네.
2: 보여주세요.
0: 한번 해볼까요?
2: 도전?
1: 지금 편하게 뭐 해보고 싶으시면 네. 기회를 드릴게요.
0: 해보겠습니다.
1: 잘하시면
0: 네.
1: 오늘부터 그 파트 가지시면 돼요. 제 권한으로.
0: 좋습니다.
7: 중에 볼게.
0: 네. 한번 그럼 카운트를 한번.
8: 5, 6, 7, 8 Eyes on me. You don't need to say a word. I don't care what you heard.
1: 좋은데요? 네, 이 파트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타이틀곡 에코 한번 완곡으로 들어볼 건데요. 이제 이펙스 분들이 라이브로 또 이제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편하게 물 좀 마시시고 의자 넣고 네. 무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네, 또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이펙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4: 네. 네.
1: 좋습니다. 오, 그럼 오. 이펙스의 에코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4: Let's go.
9: Let's go.
4: Let's go. Are you ready?

0: 스펙스의 에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돌랑이들의 댓글 한번 만나볼게요. 푸리님께서 이거지 이게 바로 남돌.
1: 대박이지.
2: Yeah, that's right.
0: 그리고 시계님께서 아 기사라 라고 남겨주셨고요. 허니님께서 아니 목소리도 잘생김 이라고 남겨주셨고, 마지막으로는 냥님께서 라이브 맞나? 너무 잘하는데요?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퍼포먼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3: 네.
0: 지금까지 이펙스 안무들 중에서 이번 에코 안무의 난이도가 또 가장 높다고. 아. 네, 위시 씨. 네. 어떤 면에서 좀 그래요?
4: 사실 저희가 지금 추고 있는 게 개정판이거든요. 원래 시안이 훨씬 더 어려웠는데 네. 이게 너무 어려운 나머지 좀 댄스쌤이 정리해서 알려주셨어요.
0: 수정된
4: 버전. 네, 수정된 버전이라 그 전 버전을 제가 하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입스가 오더라고요. 안 돼요, 그 동작 갑자기. 네.
3: 더 안 돼요.
0: 살짝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였나요?
4: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걸 막 이렇게 막 와라랑 치면서
3: 거의
4: 이빨이 막 지저분해, 네, 지저분한 막
3: 지저분한처럼
4: 파닥파닥 거리네.
0: 사실 지금도 좀 어려워 보이던데 그 부분이.
4: 네.
0: 네. 근데 또 이번 포인트 안무가 이 전완근에 좀 자극이 좀 가는.
3: 아 그렇죠. 네.
0: 확실히 땡기 안무라고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동작 때문에 그렇죠?
5: 예, 아무래도 이게 어깨를 쓰면서 전완근이랑 이렇게 돌리고 쾅 찍고 네. 다음 안무도 해서 각을 만들어서
0: 각을
5: 잡고 땡기고 또 밀고 또 땡기고 이런 안무가 있어요.
0: 이게 연습 많이 하면 취 안 오나요?
6: 이게 전완근이 커질 수 있더라고요.
0: 전완근이 네.
7: 한쪽만 커지던데.
6: 네.
5: 그래가지고
0: 지금 그럼 전완근 좀 자기가 제일 좀 섹시하다. 손 들어보세요.
5: 위시가 제일 섹시하지 않아요?
7: 전완근 에이든?
6: 에이든?
3: 에이든 전완근.
6: 에이든
0: 전완근.
6: 좀 있어요.
0: 전완근. 이게 이번 오 진짜 근데 에이든 씨가 전완근이 좀 두꺼운 거
6: 같아요. 네 맞아요.
7: 좀 있어요. 오 진짜네?
0: 화면으로 보니까
7: 오 진짜요?
0: 화면으로 보니까 뭐라고 약간 되게 그
6: 닭다리 같은데요?
0: 네 닭다리 같네요.
6: 닭다리 좋아요.
0: 자, 이쯤에서 저희는 이펙스의 매일의 내일 듣고 오겠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해프미 에디!
2: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3: Are you Prince on?
2: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4: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2: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멋있었고 멋있고 더욱 멋있어질 그룹 이펙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이펙스의 매일의 내일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록곡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방금 들은 이번 트랙 매일의 내일부터 노래 주세요.

0: 네, 매일의 내일은 어른과 아이의 경계선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희망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1: 맞습니다. 네, 또 백승 씨가 2절 네. 벌스 작곡에 참여했죠.
2: 네, 맞습니다.
1: 아, 지금 작업이 좀 수월했다고.
0: 네.
1: 그런데 얼마나 수월한 건가요, 이게?
0: 사실 매일의 내일은 저희가 거의 2년 반 동안 냈던 앨범들이랑 타이틀도 가장 유사했어가지고
1: 네.
0: 그 기본값이 몸에 배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느낌과 좀 더 어울릴 느낌을 찾아가지고 쑥쑥 바로 됐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아민 씨랑 위시 씨는 또 안무를 직접 만들었고요.
0: 네,
1: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만들 때 각자 안무를 짜서 만나서 이 부분은 이걸로 가고 저 부분은 저 부분으로 가자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같이 한 공간에서 안무를 좀 창작하나요?
0: 저희가 그 하이라이트 부분은 네. 각자 좀 짜와서 네. 좋은 걸 약간 섞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 외에 벌스나 브릿지 같은 그런 파트들은 같이 와서 이제 그림을 좀 대보면서 만드는 것 같아요.
1: 네. 이어서 3번 트랙 한번 가볼게요. 바로 3번 트랙은 Boys in the Band입니다. 네. 노래 주세요.

0: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1: 네, 보이즈 인 더 밴드는 이게 제목처럼 뭔가 밝고 희망찬 약간 밴드, 우리가 밴드다 이런 또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0: 네, 백승 씨가 작사, 또 에이든 씨가 작사 작곡에 이렇게 참여했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작업하면서 아 여기는 무조건 책임 될 것 같다, 됐다 아. 생각을 하셨나요? 그
1: 파트 제가 이제 2절 벌스에 백승이 형 파트를 작사를 했는데 네. 그 파트 부분에 이제 소리 좀 키워줘 형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0: 소리 좀 키워줘
1: 뭐,
0: 형.
1: 네, 약간 밴드라서. 뭔가 어, 여기 소리 좀 켜줘 형 뭔가 이렇게 아~ 얘 말하는 듯한 네. 그런 가사를 썼었는데 딱 쓰면서 이제 어 이 파트는 무조건 쓸 것 같다 아~ 되게 소리 좀 켜줘 형 약간 내가 말하듯이
0: 맞아 말을. 근데 그런 파트가 있어요 본인이 쓰면서도 아 이건 좀 잘 썼다 그거는 네. 우리 회사 A&R 직원분들이 봐도 반하겠다 네. 딱 그 말 그 느낌
1: 네 맞아 그 느낌이었어
0: 아 평상시에 좀 소리 좀 키워달라고 형들한테 많이 부탁하시는 편인가요?
1: 어 백승이 형이 제 이제 녹음하는 거 받아줄 때 가끔 있어서 아. 그럴 때 형 소리 좀 키워줘 이렇게 많이 말하고 했었는데
2: 네. 일상에서는 좀 소리 좀 줄여달라고
0: 맞아요 소리 좀 줄여줘 형
3: 조용히 해줘
0: 그게 좀 제가 자주 듣는 말 네, 우리 형들한테 에리가 소리 좀 줄여줘 자주 듣는 말입니다 네 백승 씨도 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어. 파트
3: 네 저는 후렴 부분에 네. 그냥 Come raise your hand 우린 boys in the band 여기 모여봐 약간 이렇게 모여봐 소리 네. 더 크게 놀자라는 가사를 그쪽에 써가지고 네. 후렴 부분은 와 이거 되겠다 이거 너무 이 곡이랑 느낌이 너무 잘 맞는다
0: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곡의 색깔을 정확하게 네. 표현하면서 좀 청춘을 좀 그쵸, 풍길 그쵸. 수 있는
2: 그런
0: 가사인 것 같네요 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트랙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 아직 잘 몰라도 입니다 네. 노래 주세요

0: 곡 누가 소개할까요?
1: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이 곡은 이제 사랑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난 너뿐이다 라는 직설적인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0: 근데 이 곡도 멤버가 직접 작사에 도전했는데 아쉽게 채택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2: 아하.
0: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아쉬운 순간을 맞이했죠?
1: 네, 제가 사실 네 곡을 다 작사를 했었는데
0: 네.
1: 이 곡은 꼭 들어가겠다.
0: 네.
1: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0: 근데 안 들어갔어요.
1: 안 들어갔어요.
0: 아. 이 곡은 꼭 들어가겠다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1: 네. 그리고 안 들어갈 것 같던 에코가 들어갔더라고요.
0: 근데 그게 조금 더 좋지 않아요?
1: 아무래도 타이틀이니까.
0: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제프 씨 이제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인 어쨌든간 이 노래에 썼던 작사했던 그 가사 중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가사가 있나요?
1: 사실 저희 노래 중에 이제 작은 언약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약간 가져와가지고 우리 둘의 약속을 약간 붉은 실로 연결할까 약간 이런 내용을 썼었는데. 그 부분은 진짜 무조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0: 저는 이렇게만 들어도 좋은데.
3: 아, 해주면 나중에 써.
1: 사실 어딘지가 잘 기억.
0: 그래서. 네, 안 쓰였다면 그건 그대로 제가. 다시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2: 나중에 또
0: 이제 다음에 또 꺼내서 쓰시면 돼요.
1: 네,
2: 그렇지, 그렇지.
0: 자, 뭐 이렇게 짧게 들었는데 혹시 특별히 멤버들이 좋아하는 파트가 있으면 한 소절 라이브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제가 제 파트 브릿지를 멤버들이 이제 듣고 녹음을 잘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2: 맞아요.
3: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년 만에 녹음 잘했다는 얘기를 멤버들한테 처음 들어가지고
1: 와 진짜
2: 멋있어.
3: 진짜로.
0: 근데 이것도 예왕 씨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게 멤버들끼리는 낯간지러워서 사실
3: 맞아요.
0: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도 야, 너 이거 녹음 되게 잘했다라고 말을 잘 안 하죠.
3: 맞아요.
0: 네. 근데 진짜 한 말을 했다는 거면 진짜 얘 너무 잘했다는 건데 기대가 됩니다.
3: 네, 짧은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3: 비밀 없이 다 말할 수 있지 넘치는 내 마음.
0: 야,
1: 오케이.
0: 너무 좋은데요.
3: 감사합니다.
0: 다이어트 하면서 혹시 그 보컬 실력에
3: 네.
0: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3: 조금 힘들어요.
0: 아, 왜냐면 이게 저도 들었거든요.
2: 네, 맞아요. 맞아.
0: 어쨌든간 이 살이 좀 빠지면
3: 맞아요.
0: 이게 노래 부르시던 분들은
3: 그렇대요.
0: 조금 이제 당연히 똑같이 잘 부르시겠지만 조금 힘들다라는 호흡적으로나 이런 게
3: 이 배가 들어가니까 그 여유 공간이 없어서
0: 맞아요. 복식 호흡이나 이런 부분
3: 네. 그래서 호흡이 좀 뜨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그래도 잘 부르시네요.
3: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3: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방금 소개해드린 노래들 여러분 완곡으로 들으면 더더욱 좋으니까 이펙스의 새 앨범 전체의 재생으로 꼭 다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신곡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 또 소중한 또 특별한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펙스의 네 번째 단독 콘서트 에코 개최를 축하합니다. 에코

0: 콘서트 언제 어디서 하는지 홍보 한번 해주세요.
1: 네, 저희 콘서트는 7월 18일, 19일 티켓 링크 1975 시어터에서 개최하고요. 이제 8월 21일에는 도쿄, 9월 12일에는 타이페이에서도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 와, 나이스.
2: 그렇네요.
0: 아, 7월 18일이 첫 콘이면 약 뭐 한 달 정도 남았네요.
3: 네, 맞습니다. 네.
0: 뭐 지금 준비를 좀 잘 하고 계신가요?
1: 네. 네.
2: 지금 이제 더 네.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1: 네. 네. 네.
2: 아직 활동 중이라.
0: 활동 중이라. 네.
3: 팬 리스트를 지금 어느 정도 짜놨고.
4: 네. 네. 이제 저희가 짜가지고.
0: 네. 7279님께서 아, 큰 스포 하나만 해달라고.
5: 야. 아, 큰 이게 스포? 저희가 옛날 곡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마 1부 처음 시작부터 이펙스의 1, 2, 3집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0: 그쵸. 1, 2, 3집.
5: 아, 데뷔 초 데뷔 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0: 아, 시작부터 뭔가 네. 이펙스 여러분의 좀 데뷔 초의 모습들을 볼 수도 있다.
4: 네. 네. 하고 싶은 것만 넣어서.
0: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만.
5: 네. 네. 네.
0: 그럼 솔직히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솔직하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샌디가 스포되구나.
5: 아, 네.
0: 아, 그럼 할 수가 없겠네요.
4: 왜요?
0: 네. 혹시 궁금해서 근데 누가 좀 제일 적극적으로 이곡 하자. 아, 이곡 하자. 이곡 하자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뭐든 다 하자충.
1: 하자충.
0: 저거는 하자충.
1: 제가 봤을 때는 위시 형.
0: 오.
6: 아, 해야 되는 곡이 너무 많아서.
1: 네. 아, 맞네, 맞네. 네.
4: 아, 이것도 해야 돼.
6: 제니스가 못 본 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0: 맞아.
6: 이거 하자 네. 이렇게 많이.
5: 그래서 결국 이거 하나만 해.
0: 이거 하나만 할 거야. 아, 근데 저는 진짜 솔직하게 네. 제가 뭐 조금 선배니까 저는 위시 편이에요.
5: 아,
6: 그렇죠. 아, 역시.
0: 그러면 저는 근데 뭐 여러분들 나와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네. 뭔가 아 이거 뭐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이 곡은 뭐 이 곡 대신에 이 곡 싶어도 결국에는 조금 몸이 고생하더라도 하잖아요.
1: 네.
0: 결국에는 그 이상의 값어치에 보답을 받는 것 같아요.
1: 그쵸,
0: 그게 그쵸. 팬분들의 사랑이건 응원이건 그쵸. 환호성이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뭔가 고민되는 게 있더라면
1: 네.
0: 고민보단 고
1: 그냥
0: 맞습니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좋습니다.
5: 알겠습니다.
0: 네. 야, 좋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정말 이렇게 말만 나눠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뭐 이분들 노래 잘하고 심재 추고 뭐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키 큰 게 제일 좀 부럽긴 하네요. 백승 씨.
5: 아닙니다.
0: 좋습니다. 뭐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른 매력도 한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이펙스가 이번 컴백에서 다양한 또 울림을 주고 있잖아요.
1: 그죠.
0: 그래서 오늘 아둘라에서는 색다른 걸 울려보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남느냐 멤버가 남느냐 이펙스의 도전 골든벨.
1: 와.
2: 골든벨.
0: 네. 제 멤버들끼리 뭐 말 안 해도 서로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진짜 팀이구나 느낀다는 요즘. 맞죠?
1: 맞아요.
0: 네, 맞죠.
1: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0: 네, 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바이벌 퀴즈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집중을 하고 관심을 좀 가졌다면 맞힐 수 있는 7개의 퀴즈를 드릴 거고요. 틀리신 분들은 토크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혹시 탈락자가 뭐 너무 많다, 탈락자가 너무 많다 싶을 때는 이제 제 권한으로 미션을 통해 패자 부활의 기회도 제가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꼭 골든벨을 울리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퀴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민 관련 퀴즈입니다. 이번 활동 때 MBC 라디오 친한 친구 방송반에 출연한 이펙스. 그날 멤버 아민은 하는 것마다 잘 풀리지 않아 청취자들에게 큰 웃음을 줬는데요. 나이트 루틴 에피소드를 풀면서 임팩트 넘치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 별명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정답을 써주시고 공개하시면 안 돼요 먼저. 네, 본인만 보고 계시고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서로 경쟁이니까 컨닝 안 되고 답을 미리 공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 자 정답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바로 잔해남입니다. 다 맞췄네요.
7: 너무 임팩트가 커서
1: 맞습니다.
0: 아, 잔해남이 뭔가요?
1: 이게 지나가는 곳마다 잔해를 좀 남기고 간다고 해서.
0: 아 지나가는 곳마다.
7: 네. 뭐를 그렇게 남기고 가셨어요?
8: 저 이제

0: 쓰레기
1: 마스크
0: 백쓰레기같은거를
1: 아지금은뭐좀잘치우고계시죠
2: 아그럼요아다이제다치웠습니다
1: 그그러니까숙소에서말씀하시는거예요
2: 그쵸그쵸
1: 아김선우같은존재시네요
2: 아아니다 어맞습니다
1: 좋습니다자첫번째퀴즈결과일곱분중총일곱명이생존했고요자바로다음두번째퀴즈드리겠습니다두번째퀴즈는뮤씨관련문제입니다이번앨범비주얼을만드는데참여한뮤뮤는이때부터옷에큰관심을가지고옷강의까지해본적이있다고하는데요뮤가패션에제대로눈을뜬건언제일까요자정답을써주세요
3: 나이를적어야되는건가요
4: 비밀입니다
1: 그거는모르죠
4: 나도모르겠는데
1: 자10초예요10초언제부터패션에제대로눈을뜬걸까요자그만그만작성하시고정답을들어주세요자한분씩한번답을내게해주세요뮤씨부터
4: 중딩
1: 자다음백승씨
5: 중1
1: 다음
6: 너
7: 중학생
1: 다음은
8: 고2라적었는데
1: 네그리고요
2: 저도중학교라적었습니다중학교때이제
1: 네그리고요
9: 저중학생이라고적었습니다
10: 저도중학생입니다
1: 자뭐중딩중학생중1뭐다정답으로드리겠습니다
11: 와이형
1: 와자위씨씨만고1이라고적어주셨고1
4: 고2뭐야
11: 아니
1: 네
11: 적어놓고아니라고생각했어
1: 위씨는이제자리로네돌아와주시고요
7: 리더가
1: 아근데정말생각보다멤버들이잘맞추고있네요
9: 네
1: 서로에게관심이많고서로사랑하나봐요
4: 그럼요
2: 너무사랑합니다
1: 좋습니다자두번째퀴즈결과7분중총6명이생존했습니다자세번째질문나갑니다어세번째질문은바로제프퀴즈입니다이번앨범쇼케이스에서개인인사를할때있었던일입니다이때제프는본인을무엇이있는남자라고소개했는데요진행을맡은유재필씨의뜨거운반응을얻기도한이수식어는무엇일까요자이거는어정답을일단써주시고요10초드릴게요무엇이있는남자라고소개했었어요제프씨가자근데여기서힌트를드리자면힌트는 MC 유재필씨입니다자정답들어주세요자뮤씨는돈이있는남자백승씨느낌있는남자
4: 아느낌이다
1: 예왕씨느낌자아민씨돈그다음에
2: 저는끼라고적었습니다
1: 에이든씨끼그다음에밑에제프씨는요
10: 필이라적었어요
2: 아, 아맞네
1: 어자
4: 다다떨어진거아니야
1: 잠시만요
4: 아니느낌이맞아
1: 정답은
10: 아느낌이었던거같아
1: 제프씨필
10: 느낌도인정
4: 하거
11: 짓말대박탈락
1: 하지만느낌도어떻게보면필에뭐같은같은말이니까일단돈누구예요아민씨와뮤씨였죠네돈네돈돈은그렇게밝히면안돼요여러분 장난입니다자그러면이제아민씨와뮤씨는어돈이라고적었기때문에어자리로돌아와주세요탈락입니다아끼
2: 끼는아니죠
1: 끼는
4: 네
1: 자
4: 다르지
1: 아끼는어떻게보면
4: 끼탈락
12: 애매한데
2: 아느낌이랑좀
1: 어떻게끼도통과를할까요아니랄까요
4: 탈락탈락탈락탈락탈락탈락탈락
10: 우가맞네우
7: 가맞아요
1: 우라인데자그러면손영재로삼행시에서잘하면제가살려드릴게요제본명손영재입니다바로가야돼요하나둘셋손
9: 손영재씨
1: 하나둘셋영
9: 영원히사랑합니다
1: 하나둘셋제
9: 제가요
1: 좋습니다
10: 게임의재미를위해서
1: 게임의재미를위해서자네번째입니다예왕씨퀴즈입니다차렷영준씨요
10: 아
1: 채널에출연한이펙스이날오프닝에서본인들의매력을뽐냈는데메인보컬예왕은노래한소절요청해이곡을불렀습니다영준쌤이화음까지살짝넣어줬던이곡의제목은무엇일까요자정답을적어주세요그영준쌤이그안무가최영준형말하는거맞죠
10: 아뭐였지
1: 자, 여러분 정답을 틀어주세요. 어디에도.
0: 어디에도.
1: 백승 씨는
3: 눈의 꽃.
1: 눈의 꽃.
3: 저도 어디에도.
1: 어디에도. 에이든 씨. 또 예왕 씨는
5: 원러브.
1: 아, 정답은 예왕 씨 원러브.
4: 아, 이게 래퍼들이라 발라드를 몰라.
1: 아, 자.

0: 백승을 참을 수 없게 만든 이 반찬 아, 진짜.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1: 아, 나 비하인드 봤는데 뭐지?
0: 이 반찬 저도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2: 반찬?
3: 나도 좋아해.
0: 뭐 반찬이라고 할 수 있죠.
4: 빨간색이죠?
3: 아닙니다.
0: 빨간색 아닙니다.
4: 노란색.
0: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5: 맞아?
0: 자, 오 제프 씨가 튀김이라 적었고요.
4: 맞는 거지?
0: 에이든 씨가 소시지라 적었어요.
1: 예왕입니다.
0: 아 죄송해요, 예왕 씨 죄송해요. 정답은 오징어 튀김.
4: 아, 어?
0: 근데 튀김.
4: 튀김인데?
0: 아, 튀김. 이거는 정답 드릴게요.
2: 아, 오케이.
0: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왕 씨 아쉽게 탈락하셨고요.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자 지금 현재 제프 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 두 문제를 다 맞히면 우리 막내 제프 씨가 골든벨을 울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해줘.
0: 자신 있나요?
1: 없습니다.
0: 네, 저였어도 뭐 자신 없습니다. 자, 바로 여섯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번 활동 중 에이든 씨의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꿈.
4: 아, 이거 쉽다.
0: 멤버들과 너튜브 라이브를 하던 중 현실과 다르게 왜인지 멤버들이 꺼드럭된 상황. 그 태도에 화가 난 에이드는 특히 이 멤버에게 발차기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에이든이 꿈에서 발차기를 날린 멤버 누구일까요?
5: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0: 자 그러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본인 정답 맞습니다.
4: 야 본인에게.
0: 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에이든 씨.
1: 네.
0: 꿈에서 날라차기를 했어요.
1: 네.
0: 아 제프 씨를.
1: 맞습니다.
0: 아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날라차기까지?
1: 제프가 약간 뭐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0: 형한테.
1: 아 형 아니고 동갑인데.
0: 형이죠. 거의 한 달 형이네요.
1: 맞습니다.
0: 아, 네.
1: 뭐야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꿈에서 제프가 네. 그게 어째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
0: 아.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날라치기를 한 적은 없으시고요?
1: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
0: 오, 대단하십니다. 5년 넘게 지내는데도.
1: 네.
0: 아 저희 더보이즈는 5년 동안은 뭐 날라차기는 기본이었죠.
4: 아, 진짜요?
0: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섯 번째 퀴즈까지 제프 씨 잘 맞추셨습니다. 이제 맞아. 마지막!
2: 마지막이다!
0: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맞아.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위씨!
2: 내꺼네
0: 리더의 퀴즈 나갑니다. 6월 11일 생일을 맞이했던 마티형 위씨 핑크핑크한 공간에 까만색 기본티를 입고 등장해 생일자의 미모를 자랑했는데요. 이날 위씨는 라이브 시작 47초경 이것!
4: 아!
0: 이것을 쓱싹하러 화면에서 잠시 사라졌습니다.
5: 오,
0: 화장실?
5: 화장실.
0: 위 씨가 제니스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 제거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4: 코딱지?
2: 코털?
0: 코딱지는 아닌 것 같고요.
2: 눈꽃, 코털.
3: 아, 왜 이래?
0: 자, 10초 드립니다.
5: 몰라, 해봐. 야, 뭐라도 적어.
0: 쓱싹하러 화면에서 잠시 사라졌대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2: 립립
3: 노노노
2: 립
3: 닭가슴살
0: no, no, no. 립을 근데 쓱싹하러 갈 순 없잖아요.
4: 아 질문 바르니까. 질문 이해를 못했네. 네.
6: 아니지 립을
5: 지우러?
6: 지우러 간 걸 수도 있지.
0: 아 립을 지우러. 립이 너무 진해가지고
4: 아
0: 립이 너무 진해서 아 아쉽게도 오답이고요.
4: 아.
0: 정답은 바로 기름.
4: 아
0: 기름이었습니다.
4: 기름.
2: 기름
7: 기름이었어요?
3: 기름. 유분이요?
4: 그치
1: 얼굴에
4: 아,
1: 이제
7: 아 기름?
4: 얼굴에 있는 기름.
3: 아 아니 이거 닭가슴살 국물 아니에요?
4: 닭가슴살 국물.
0: 저는 잘 모르죠.
3: 아,
0: 저는
3: 그렇죠.
0: 저는 여기에 정답에 저는 그냥 기름이라고 적혀 있어요.
3: 기름이요?
0: 이 기름이 여러분의 얼굴 기름인지 아. 뭐 유분 기름인지 닭가슴살 기름인지 이것은 뭔지 모르겠네요.
3: 아, 네.
0: 뭐였나요, 은지 씨?
3: 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유분.
4: 유분.
0: 네, 뭐 유분 기름이 아니고 유분.
4: 아 쉽다.
0: 네. 하지만 립은 아니었습니다 제프씨.
5: 아쉽다잉.
1: 아쉽네.
7: 어떻게
1: 네.
7: 립이라 했냐
0: 진짜. 이렇게 해서 아쉽게 마지막 골든벨을 아. 울리지 못했습니다.
4: 아.
7: 이런
4: 고생했어 친구야.
0: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홀로 남은 제프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있죠?
8: 네 저는 사실 1라운드에 탈락할 줄 알고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4: 그래도 거기까지
8: 아무래도 저만 멤버들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뭐 네. 인정합니다. 맞아요.

0: 정도.
1: 그렇죠.
0: 자, 뭐 고생했고요, 친구들. 자, 이렇게 뭐 여러분과 앨범 얘기도 하고 퀴즈도 풀다 보니까 어느덧 아이돌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 빠르다, 빠르다.
0: 오늘 뭐 활약한 우리 막내 제프 씨, 네. 오늘 아이돌 라디오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1: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거의 2년 만에 나왔는데.
0: 네.
1: 그래서 그런지 약간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더 재밌어져가지고 좀 활기차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또 항상 이펙스를 응원해주는 이제 또 제니스 분들께 위시 씨,
3: 네,
0: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가 이제 2주 차를 이제 막 마쳤는데,
0: 네,
3: 2주 차 동안 너무 응원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0: 네,
3: 또 앞으로 남은 주차까지 더 열심히 해보길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0: 좋습니다.
4: 화이팅.
0: 우리 아미 씨,
4: 네.
0: 아미 씨도 팬분들께 네, 이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일단 또 이번 앨범을 또 제니스 분들이 많이 이렇게 멋있게 봐주시는데 또 남은 앨범, 남은 활동까지 또 저희가 그 기대에 미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펙스 여러분 덕분에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4: 네.
0: 이번 활동 그리고 또 콘서트까지 꼭 건강하게 또 재밌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끝곡으로는 이펙스의 에코 한 번 더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제가 에디도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펙스도 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러분, 네. 준비됐죠?
5: 네.
0: 준비됐니?
6: 네.
0: 좋아. 할게요.
4: 네.
0: 에디도!
7: 이펙스도!
8: 돌랑이도!
7: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0: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노래를 들을 때, 여행 가서 예쁜 풍경을 볼 때 누가 먼저 생각나나요?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도 친구들도 생각나지만 저도 여러분이 역시 먼저 떠오르는데, 따로 표현을 안 해도 그래도 같이 먹고 같이 보고 이런 거 같이 느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의 한가운데서 저를 꼭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사랑 가득한 빛으로 여러분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돌라 샤이닝 라이트.

0: 네, 아이돌 라디오 첫 곡 더 보이즈 노 에어로 문을 한번 열어봤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 보이즈 선우입니다. 안녕 여러분. 자, 공지사항 있습니다. 다음 방송부터 아이돌 라디오 주 1회로 진행이 됩니다. 저랑 에릭은 이제 DJ 자리를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자 또 출연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변동될 수 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아시겠죠?
1: 네.
0: 네, 아돌라가 뭔가 주의해 하자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차주 이제 진행자는 트위터 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공지가 언제 나가죠? 공지가 월화쯤 이렇게 나간대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유동적으로 조금 나옵니다. 자,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굿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이진아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Damn the cherry on, huh?
1: 자, 여러분, 이제 스며들다, 미치다라는 말 대신에 매며들다, 맺히다라는 말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트로놈 하나로 모든 단어를 새롭게 정의내린 그룹이죠. 이진아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둘, 셋.
3: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이진아 여러분은 이제 앨범이 나올 때마다 아둘라를 찾아주시는 가족이죠.
2: 예.
1: 잘 부탁드리고 가족. 축하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이진아의 미니 3집 Set the Tempo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이거가 어떤 앨범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조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저희 이번 Set the Tempo 앨범은요, 혼란

0: 부담스러운 감정과 소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만의 템포를 찾아가겠다는 그런 저희 이즈나의 포부를 담은 앨범입니다.
1: 아 좋습니다. 타이틀곡 포함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8개월 만에 컴백을 하셨고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컴백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조금 뭐 기대를 했다던가 아니면 이번에는 뭐 새로운 거를 좀 도전을 해봤다던가 뭔가 이런 게 있을까요?
2: 저희가 컨셉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8개월 동안 준비 기간이 엄청 오랫동안 그쵸. 길다 보니까 어떻게 다음은 어떤 이즈나의 모습을 보여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멤버들과 많이 얘기를 하면서 파워 몽환이라는 키워드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파워 몽환이요?
2: 네. 저희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싶어서 거기에 저희가 또 퍼포먼스 파워풀한 강렬한 모습도 잘하다 보니까 그걸 합쳐서 믹스해서 파워 몽환을 만들었습니다.
1: 좋은데요. 파워 몽환 이게 파몽이 두 개가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의 단어인데 그거를 합치니까 딱 이즈나가 갖고 싶은.
3: 맞아요. 네.
1: 근데 원래도 그런 컨셉의 이미지셨잖아요.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밀고 가고 싶었던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멤버들의 자신감이 좀 대단한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게 파몽이고.
3: 네.
1: 네.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준비한 타이틀곡이죠. 메트로놈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0: 이거 곡 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요.
1: 네, 메트로놈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가 내 템포로 기준이 되어서 맞춰 나가겠다는 자신감이 담긴 앨범인 담긴 아. 곡인데요.
0: 네네.
1: 이번 곡이 저희 이즈나의 장점을 모두 담은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장점을 네. 다 담았고 멤버들이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어땠어요? 다 좋았어요?
2: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곡이었어서 근데 이게 저번 맘마미아 활동 때 한번 데모를 한번 들었었어요.
0: 네네네.
2: 그때 이 노래 뭔가 다음 컴백 때 하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곡입니다.
0: 아, 다른 멤버들은 마음에 안 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3: 네, 좋았어요.
0: 다 좋았고
3: 좋았어요.
0: 아, 정은 씨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더 특별히
2: 네.
0: 있었고
2: 네.
0: 아, 이게 저번 앨범 그거 맘마미아 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곡이에요?
2: 맞아요.
0: 아, 오래전에 나온 곡이구나. 이게 오래전에 조금 나왔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전에 좋았던 전 앨범 만들 때 들었던 데모들을 다음 앨범까지 가져가려면 진짜 곡이 좋아야지. 왜냐면 또 새 것들을 받으니까.
2: 맞아요.
0: 네. 이게 그 정도로 좋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은지 멤버들끼리 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1: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메트로놈 타이틀곡 정할 때도 저희의 의견도 많이 물어봐주셔서 저희도 어떤 곡을 타이틀로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의견이 조금씩 나뉘기도 했었어요. 근데 막 그래서 저희도 RIP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이제 타이틀곡이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더 메트로놈이 우리 이즈나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메트로놈이 타이틀이 됐습니다.
0: 되게 건강한 그런 말씀 좀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의견이 좀 다를 때는 좀 어떻게 조율하나요? 투표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3: 저희끼리
0: 식으로?
3: 뭔가 얘기를 저희는 진짜 많이 하는데요.
0: 아, 네.
3: 뭔가 걸스나잇 같은 걸 하면서 진짜 서로 의견을 들어주고 정말 잘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0: 얘기를 진짜 충분히 통해서 네. 강압적인 거 없고
3: 네. 네.
0: 정은 씨 강압적인 거 없었고
3: 에이 없었죠.
0: 아, 또 이즈나 별명 중 하나가 스포즈나예요. 타이틀곡 스포를 좀 많이 하셨나봐요?
4: 재현이가 많이 했어요.
0: 또 원래 신나는 사람이 하게 돼.
3: 스포일러 퀸이라는 별명까지
4: 그냥 매번 무대마다 했어요.
0: 진짜 어떤 식으로?
2: 그 저희가 팬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메트로놈이라는 곡으로 컴백할 거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안무가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서 메트로놈 하면 뭔가 이 딱딱딱 하는 그 동작이 생각나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K-콘 때 그 커버 무대에서 완전한 그 컴백 일과 메트로놈 제목과 크게 컴백을 했었습니다.
0: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2: 네.
5: 회사와 상의 없이.
0: 시원시원하네.
2: 아무래도 나야가.
5: 나야가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0: 기다렸으니까. 그치, 8개월이 쉽지 않거든요.
2: 맞아요.
5: 너무 얘기를 해줘.

0: 싶었는데 말할 수 없으니까
1: 그쵸.
0: 그냥 당당하게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2: 들키면 아니라고 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크게 들켜버려서
0: 맞아요.
1: 그걸 다 느껴버렸고 그렇죠. 왜냐면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걸 우리 가수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또 계획이 있었겠지만 느려요. 이걸 빨리 딱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잘 하신 것 같고 스포 천재 최정은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메트로놈에서 조금 새로운 파트에 도전한 멤버들이 조금 많았다고 이게 어떤 말이죠?
0: 뭔가 그래도 평소에 저희 곡을 들으면 어느 정도 파트 분배가 비슷하게 항상 했었는데 이번 곡은 약간 인트로도 안 했던 멤버들이 하고 그냥 브릿지나 랩도 새로운 멤버들이 도전하는 멤버가 많은 것 같아요.
1: 아 원래 조금 맡았던 뭐 파트 랩은 딱 두고 이런 살짝 지정 아닌 지정이 있었는데 네. 그 구조를 바꿔봤다.
0: 맞아요. 아,
1: 어떠셨어요 좀?
3: 그 뭔가 이런 멤버에 이런 음색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어울리는 파트들도 너무 잘 가져간 것 같아서 이번 앨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1: 아 모두가 만족한 앨범인데 이런 거 좀 하면서 아 내가 조금 성장한 것 같은데 저번보다 조금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멤버가 있을까요? 어 나 이거 이 파트 안 해봤던 거 했는데 어 나 좀 투입부 좀 잘 어울리네 이런 거라든가.
3: 어 저는 뭔가 파트도 그렇지만 특히 안무를 연습할 때 많이 성장했다고 느낀 게 저희끼리 연습할 때 항상 많이 맞춰봐야 맞춰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 네. 이제는 많이 안 맞춰봐도 그냥 딱딱 맞춰가서 처음부터 잘 맞았던 것 같아요.
1: 아 처음부터 잘 맞았다.
3: 네, 그때 오호. 진짜 우리끼리 많이 성장했다.
1: 다 같이 조금 성장한
3: 네,
1: 느낌.
3: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1: 정은 씨 왜 웃으셨어요?
4: 팬들이 많아서
1: 팬들이 만나서 기뻐서 네. 아, 많이 네. 웃어주시길 바라겠고 네. 또 활동하다 보면 또 이제 또 무대를 보면은 이제 욕심나는 파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왜냐면 파트만 보고는 이제 좀 이렇게 하는데 무대랑 이제 안무가 다시 나오면 어? 이 파트 좀 멋있다. 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이 멤버 멋있다. 저게 내 거였으면 뭐 이런 거 상상도 해보고 아 나였으면 저렇게 안 했었고 좀 더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런 상상도 해보잖아요.
4: 네.
1: 아, 이건 하기 마련인데 왜냐면 그게 건강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좀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뺏고 싶은 파트.
4: 저는 하나 있어요.
1: 아 왜 솔직하게 말씀 못하세요?
4: 저는 그 사랑이의 그 마지막 막사비 끝나고 이렇게 앙 파트가 있거든요.
1: 아.
4: 근데 그 앙 파트가 이 노래에서 가장 제일 최강 귀요미 파트예요.
1: 아.
4: 근데 저는 무대에서 귀여워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파트여서 아~ 좀 탐나긴 합니다.
1: 아,
3: 쾌감 있는 파트긴 해요.
0: 정은이가 항상 리허설 하고 나면 피드백 해줘요. 조금 더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1: 아,
4: 욕심나가지고.
1: 본인이었으면 더 이렇게
4: 네,
1: 좀 해봤을 텐데.
4: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정은 씨 버전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3: 왜냐하면
1: 항상 학벌이셨으니까.
4: 귀엽게 한번 해보자.
1: 네.
4: 노래 같이 불러주세요.
1: 아, 상큼하게 윙크하신 건가요?
4: 네, 이게 그 안무에 포함되어 있어요.
1: 아,
4: 윙크까지.
1: 윙크까지.
4: 네.
1: 아, 이거 하트가 나가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주는. 네. 그
4: 사랑이 것도
1: 당연하죠.
4: 그
1: 원조 파트다. 가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4: 네.
1: 5, 6, 7, 8. Music takes control. It got me moving like a metronome. 어깨를 살짝 올린 디테일이 좋습니다. 두 분 다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다른 멤버분들은 뭐 괜찮아요?
0: 전 개인적으로 마이 언니의 양 파트가 정말 궁금한데
3: 양 파트?
0: 양 파트?
3: 양 파트? 마이 언니
0: 한번 도전해 주실 수 있나요?
2: 도전
3: 어른 버전으로
0: 어른 버전으로
4: 좋다. 어른 여자
3: 언니 어른 여자 버전
1: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 네.
1: 확실히 이게 정제돼 있네요. 입을 안 벌리고
3: 이게 얼음 포인트입니다.
1: 본인 포인트를 살려서 좋습니다. 자, 이건 혼자 하는 거구나.
4: 맞아요.
0: 맞아요.
1: 다 같이 안 하고.
4: 네. 네.

0: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1: 저는 멈춰 있어요.
2: 아직 이렇게 앞에.
0: 아 아예 그냥 사랑 씨만 봐라 하고.
1: 네. 몰아주기.
3: 몰아주는
0: 파트. 네. 아주 좋네요.
2: 감사합니다.
0: 이쯤에서 이진아의 메트로놈 라이브 한번 만나볼 건데요. 여러분은 물도 드시고 의자 넣고 천천히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물도 네. 목도 한번 축이시고. 자 노래를 듣는 동안 돌랑이 분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이진아를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4: 네.
0: 목 푸셨어요?
4: 네.
0: 뿌뿌 했어요?
4: 네.
0: 아 좋습니다. 자. 자 이진아의 메트로놈 라이브 무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0: 어, 좋은데요. 자, 이진아의 외출하는 라이브 무대였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줄 조심하시고요. 자, 돌랑이들이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563님께서는 이진아 언니들 너무 예뻐서 감격에 눈물 줄줄, 진짜로 노래는 또 너무 잘해서 천국 온 것 같고 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고, 이세미님께서는 파워 몽환 신나네용 하고 해주셨고, 손하랑님께서 내 여자들 라이브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예쁘지 라는 말씀, 아, 또 밍님께서는 이진아 소녀들 연말 무대 보고 입덕했어요, 언니가 많이 사랑해요, 라이브 최고 라고 또 남겨주셨고, 퍼포먼스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시안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1: 그 저희 정말 그 이제 처음 그 시안을 받았을 때 코러스만 비워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떤 코러스 안무길래 이렇게 아직까지 안 나왔나 이렇게 하고 딱 코러스 안무를 받았는데, 그 진짜

0: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충격적인 안무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이 각을 진짜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까 엄청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아, 아니, 코코 씨 왜 이렇게 웃으시죠?
2: 그 사실 뭔가 딱 봤을 때 네. 너무 멋있는데 너무 특이했어요. 아. 저희가 인생에서 본 적이 없는 안무였어요. 아,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었어요.
3: 예상치 못한. 네.
2: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딱 저희가 해봤는데 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아,
1: 생각보다 우리가 좀 멋있게 잘 소화를
2: 맞아요.
1: 했다. 아 좋습니다. 이진아님 또 칼군무인데 아까 마이 씨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합이 잘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디테일 맞춰보니까 조금 딱 이제 아, 감이 왔어요? 이 안무 우리께 딱 된 것 같다라는.
4: 맞아요. 처음 했을 때는 허리 각도와 이 손 각도와 이 여섯 번 이렇게 치는 것까지 다 같이 맞췄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됐어요.
5: 맞아.
4: 여섯 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힘을 위로 쳐야 되는지 아래로 이렇게 쳐야 되는지.
1: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4: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아. 그것까지 맞췄는데 이제는 뭐 할 수 있죠.
1: 아 이제는 딱 여섯 번?
4: 네, 딱 여섯 번 할 수 있습니다.
1: 막 몇 번 덜 하거나 더 하는 사람 없고?
2: 네, 가끔 네, 있는 것 같아요.
5: 완벽해.
2: 요즘
5: 아니야.
2: 약간 저 약간 그 요즘 느끼는 건데 조금 각자 그 뭔가 멋이? 이게 생겼어요. 멋이.
1: 아,
2: 아까
1: 아.
2: 정은이를 봤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 뭔가 그러니까 이게
5: 다시 맞춰야겠는데요.
2: 다시 맞출게요.
4: 뭐? 이렇게 막 내려가고 이렇게
1: 바뀌었어요. 아 근데 또 이거 뭐 그 느낌이
5: 자기 느낌을 살려서 개성을
1: 맞출 땐 네. 그렇게 맞추셔야 하고
5: 네, 네.
1: 본인이 했어요?
5: 잘 맞추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아 댄스 브레이크 파트도 인상적인데 별명이 있어요 이게?
2: 돌격 파트.
1: 돌격 파트.
2: 네.
1: 어 이거 뭔가 좀 돌격을 하나요?
5: 진짜 돌격합니다.
1: 아 그래요?
5: 네.
1: 다 같이 돌격해요?
2: 네. 그 음악 방송 무대가 좁을 정도로 돌격을 해요.
1: 아 막 진짜 떨어질 정도로.
2: 네. 네.
1: 오 누가 가장 돌격을 잘하세요?
5: 지민 언니가
4: 제가 센터에서 딱 그 치고 나가야 되는 파트라서 열심히 돌격하고 있습니다.
1: 아 뭐 어딜 간다고 생각하시고?
4: 나의 마음속?
1: 아. 기습 질문이었는데 1초 만에
4: 1초 만에
1: 어 좋습니다. 아 멤버들의 최애 안무 구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디일까요 그러면?
5: 근데 만장일치로 모두가 돌격 파트를 꼽을 것 같아요.
1: 아 태비 씨도 같아요?
2: 네 그 돌격 파트가 진짜 멋있어요. 맞아 확실해. 어 멋있. 뭐 처음 봤을 땐 조금 놀랐는데.
1: 어 놀랐는데.
2: 그 멋있고 처음 했을 땐 진짜 저희 다 같이 그 돌격 파트를 하고 목에서 피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끝났는데 다들 목 너무 빡세서 아. 근데 진짜 뭔가 익숙해지니까 진짜 멋있고 최애 파트인 것 같습니다.
1: 아 또 이게 음악 방송에서도 하면 거의 건조하잖아요.
2: 맞아요.
1: 끝나면 이게 호흡 차고 이러면 진짜
2: 네.
1: 피 맛이 나는데 그거를 돌격 파트 때문에. 느끼셨고 좋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먹장 진화 여러분 간식차에서 맛있는 간식 좀 골라 드시고요. 그동안 이진아의 신곡 R.I.P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4: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5: 돌랑이 명예소방관.
3: 자,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선우 던디고요. 세상의 중심은 나! 라고 외치는 이진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진아의 RIP 한번 들으셨는데요. 이진아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요즘 이진아 사이에서 좀 유행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6: 버터떡.
7: 버터떡. 마카롱.
6: 다시
8: 마카롱. 마카롱.
3: 마카롱.
6: 네.
8: 디저트에 디저트? 갑자기 빠져가지고.
3: 아, 마카롱을. 마카롱을 여섯 분 다 좋아하세요?
7: 네.
9: 네. 네. 네.
8: 그쵸.
10: 저희 안 맞아. 좋아하는 안 디저트가 없긴 해요.
9: 맞아요.
3: 아, 그래요?
8: 네.
3: 마카롱. 마카롱이 왜 맛있죠?
8: 요즘 갑자기 뭔가 너무 맛있어요.
11: 디저트 안 좋아하세요?
3: 전 디저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마카롱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좋아합니다. 좋아할게요. 마카롱이 근데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막 반 개 먹고 그냥 맛있다 하고 좀 남기실 것 같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10: 저 아까 대기실에서 하나 먹고 왔어요.
3: 아, 그래요?
10: 조그만.
3: 하나 다 드세요?
10: 네.
9: 언제 먹었어요?
8: 여섯 개도 먹을 수 있어요. 한 명당.
3: 한 명당 여섯 개도 먹을 수 있다?
8: 네. 네.
9: 하나로는 무조건.
3: 아.
10: 원래 마카롱이 작잖아요.
9: 맞아요. 한 입.
8: 맞아요.
10: 그거
8: 1인분이 아니잖아요.
3: 마카롱. 아, 여러분 작게만 마카롱 말씀하시는 거예요?
10: 그냥
8: 큰 뚱카롱.
10: 크림이. 근데 진짜 이거 약간 반 개만 먹는 건 조금 아니다.
8: 너무 아까워. 맛이 안 느껴지는
3: 정도. 여러분 확실히 디저트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10: 맞아요.
3: 그러니까 저는 치즈케이크 좋아해요. 치즈케이크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10: 치즈케이크 맛있겠다.
3: 치즈케이크 좋아하고 뭐 붕어빵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아까도 근데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요번에 레슨 할 때나 숙소에서 진짜 말씀을 좀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 할 말이 더 많아지실 건데 의상할 일은 없지만 속마음은 알아차릴 수 있는 코너죠. 바로 이진아의 친구 클리닉 우정과 전쟁. 자, 오늘은 사전에 받은 이제 답변을 토대로 나를 설레게 하는 미담 가득한 두근맴과 날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부들맴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각자 앞에 놓은 판넬을 들어서 직접 본인의 두근맴과 부들맴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민 씨께서
12: 네.
3: 먼저 두근맴, 나를 두근거리게 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멤버를 한번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바로 공개하면 되나요?
3: 아유, 바로 공개해보시죠.
9: 어머.
3: 공개한 다음에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12: 네. 지민이의 두근맴.
9: 어머!
3: 이야, 하나씨가 두근맴으로.
9: 저 누구세요 혹시?
3: 근데 저 사실 못 알아봤어요.
7: 근데 저는 제가 아니에요.
3: 왜요?
10: 이날은 저희 다같이
7: 저희 외계인이에요.
3: 아, 왜 너무 잘 나왔는데요 그거.
8: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쁘게 나왔어요.
9: 근데
8: 사랑이 너무 예뻤어요.
10: 그러니까 너무 예뻤어요.
3: 자, 그럼 일단 다른 멤버 한번 제가 볼게요. 아니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10: 아, 그 요즘 사랑이랑 시간이 될 때 자주 얘기도 하고 밥을 먹는데.

0: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제 산옥이 끝나고 방송 생방까지 끝나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양꼬치를 먹으러 가냐 마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둘 다 못 정하겠어서 네이버 룰렛으로 정했어요. 근데 안 가는 게 나왔습니다.
1: 아, 근데 그래서 사랑되네요?
2: 아니 근데 그만큼
0: 그냥 그만큼
2: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밤메이트?
0: 네, 약간 밤메이트 느낌이라서 한 해봤어요.
1: 아, 방금은 어떠한 그런 썰을 하나 풀어 네. 에피소드를 풀어주신 네. 거고. 아, 양꼬치에 관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정도로 많이 붙어있다.
0: 네, 양꼬치만큼 설렜다.
1: 양꼬치만큼 설렜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미 씨의 싫어하는 음식 있으신가요?
0: 저 샐러리 잘 샐러리를 못 먹어요.
1: 샐러리 잘 못 드시는. 자, 지미 씨의 샐러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0: 좋은 쪽으로 부들매미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사랑이랑 제가 부산 사람인데 근데 사랑이가 부산 사투리를 쓴단 말이에요. 저희가 요즘 꽂힌 그 말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목소리 들을 때마다 톤이 바뀌고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게 약간 좀 킹 맞는데 아. 재밌어요. 아. 그래서 약간 부들매미.
1: 부산 네. 사람이에요? 네. 오, 반갑습니다.
2: 부산 사람이세요?
1: 아니, 저는 분당 사람. 아. 근데 이게 나중에 정말 사투리를 좀 배우고 싶었었거든요.
2: 저희한테 배우지
0: 안 될 텐데 괜찮습니까?
2: 저희만 이상합니다.
0: 이상합니다.
1: 맞아. 사투리가 조금 진짜 부산에서 언제?
3: 저는 12년 정도 살다가 좀 초등학생 때 언니도 12년
0: 네 저는 딱 12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화를 왔어요.
1: 아 그러면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또 배어 있겠네요.
3: 네. 근데 거의 진짜 안 쓰다가 한번 이제 자켓 촬영이 끝나고 그래서 그때 약간 얘기를 하다가 좀 이렇게 있었던 일들 막 솔직하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억양이 올라가면서 이제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사투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1: 아 근데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시네요.
3: 그쵸?
1: 네,
3: 진짜 다들 딱... 모르시더라고요.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부산 핫걸의 지민 씨의 한번 그걸 들어봤고
2: 충격이다 이거는.
1: 사랑 씨 한번 볼게요.
3: 네.
1: 사랑 씨의 두 분만 한번 확인을
2: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분 했는지. 자.
0: 두근두근.
4: 뭐야?
0: 두근두근이야?
1: 지민 씨, 왜? 왜 지민 씨요?
0: 왜 진짜?
3: 아니 근데 요즘 들어서 언니랑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딱 확정했던 계기가 네. 제가 그날 뭐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가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데 뭐 약간 작은 목소리로 물 없나 약간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주워 가는 거예요.
1: 춘달의 느낌으로.
3: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두근맴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0: 나이스.
1: 이게 딱 대기를 또 하고 계시고 물 하면 물 갖다 주시고
0: 두근맴 되고 싶어서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 또 사랑 씨의 그런 부들맴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0: 오! 이 근데 이 사진 왜 이렇게 빨개?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거
3: 파란색
0: 다른 사람
1: 되게 잘 나왔는데요?
3: 그렇죠.
1: 진짜
3: 귀여워요.
1: 진짜 되게 부들맴처럼. 왜 부들맴?
3: 아니 최근에 그 세빈이 약간 습관이 있는 게 네?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를 하면은 말을 잘 안 듣고 있다가 얘기가 끝나면 뭐가 뭔데 왜 나는 안 알려주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그게 심해졌어요 세빈이가. 그래서 약간 그게 좀 귀엽게 킹 맞더라고요.
1: 귀엽게 킹받는 거 맞죠?
3: 이렇게 하고 싶은
1: 사랑 씨? 사랑 씨 아니라 세비 씨?
5: 네.
1: 근데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멤버들 꼭 있어요. 멤버들 다 같이 있으면은 얘기 다 했는데 그제 와서 뭔데 다시
0: 소중해야
3: 돼. 나도 알려줘.
1: 이러면 왜? 인정하세요?
5: 아니 근데 그 얘기할 땐 막상 잘 안 들리다가 마지막에 그니까 뭔가 이런 것만 들려서 뭐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랑 언니가 제일 한 뭔가 한숨 웃음 섞인 한숨을 쉬면서 그 제일 잘하는 여자예요.
1: 네. 다른 멤버들은 이제 그냥
5: 또 그렇네 뭔가 이런 느낌인데 계속 사랑하는 애써 알려주는
3: 코코한데요. 진짜 웃긴 게 그러면은
0: 아니야
5: 아무 일 없었어.
1: 그냥 아예 뭐 없었던 일로. 네. 아 혜빈 씨는 뭐 그럴 수 있죠. 안 들리는 거 어떡해요, 그쵸?
5: 저 안 들려요.
1: 맞아요, 저 크게 얘기해주든가 날 불러서 얘기해주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세비 씨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네,
1: 자, 그 다음에 마이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 씨의 두근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과연?
5: 정리.
1: 정은 씨.
6: 왜요? 아니, 제가 그냥 갑자기 정은이가 그 최근에 언니랑 가고 싶은 편집샵 있다고 새로 오픈한 데가 있다고 해서 언니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고 꼭 같이 가고 싶다고 저한테 데이트 신청했는데 그때 좀 설렜어요. 그래서 두근맨.
1: 아, 잘 받았습니다. 어울릴 것 같다고 직접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6: 네. 그 너무 저는 그런 사실 그런 걸 많이 안 받아봤어요. 제가 좀 무서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렇게 해주는 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1: 고마웠다.
6: 좋았어요.
1: 좋습니다. 딱 보자마자 마이 씨가 생각나신 거예요?
0: 제가 또 빈티지 샵 디깅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딱 마이 언니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건 무조건 가야겠다. 무조건 마연이랑 꼭 둘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1: 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아직 데이트 신청만
6: 하세요? 그거는 일단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그럼 부들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1: 자, 부들맨 한번 봐요.
3: 이거 색깔이 비슷한데요?
0: 정은 언니야?
5: 정은 언니다.
0: 네, 언니들이.
1: 야, 이게
0: 뭔가 알 것 같다.
1: 왜죠? 왜 아니, 이렇게 방금까지 좋은 얘기를 하셨는가?
6: 같이 가자고 하면서 그날에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건치도 만났어요. 사랑이랑 정은이 만났는데 딱 거기 쇼핑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정은이가.
0: 이게 무슨 상황이죠?
6: 아니, 그래서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언니, 저 갔다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나랑 같이 가자고 하면서
1: 그러니까.
0: 어머, 좀 놀라지 좀 있겠네요. 해명할게요.
1: 이거는 이건 제가 듣는데
6: 그러니까요.
0: 해명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그 같은 날 아니었어요.
6: 같은 날은 아니에요.
0: 같은 날 아니었지만 그리고 볼게요.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야 하는데 딱 사랑이랑 또 나가서 시간 나면 한번 거기 들려볼까라는 생각으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이 언니 말고 다른 멤버랑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딱 우연히 가다가 한번 들려볼까 해서 간 거였어요.
1: 또 이제 마이 씨의 또 옷도 한번 또 어울리는 게 있나 볼게요.
0: 당연하죠.
1: 진짜 내가 추천해준 게 또 좋아야 되니까.
0: 맞아요, 당연하죠.
6: 진짜 속상했는데 나중에 같이 갔습니다.
1: 같이 갔어요. 그래서 네. 또 잘 푸셨나요? 지금 괜찮으시죠?
6: 네, 지금 괜찮아요.
0: 근데 저는 뿌듯했던 게 언니가 거기서 옷을 사서 맞아. 너무 뿌듯했어요.
6: 진짜 제 스타일이었어서.
1: 진짜요? 네. 괜찮아요. 이게 다 잘 풀린 거죠?
6: 맞아요.
1: 네, 너무 충격받았고 제가 방금.
6: 네.
1: 좋습니다. 이렇게 마이 씨의 두근맨 부들맨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세비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1: 자, 세비 씨의 두근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 다 달라.
5: 코코 언니입니다.
1: 왜죠?
5: 코코 언니는 제가 평소에 코코 언니한테 장난을 진짜 많이 쳐요. 근데 언니가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오늘도 대기실에서 계속 잠 깨우면서 장난쳤는데 화도 안 내고 진짜
0: 언니. 진짜 생각 못하는 정도로 장난쳐요.
1: 진짜요?
5: 많이 고마워 항상.
1: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장난해요?
0: 진짜 설명해줘. 오늘 상황 오늘 있었던 사람 없어?
5: 없어 아무도.
0: 근데 내가 봐도 정말 리스펙이야, 코코 언니.
6: 보살이에요, 보살. 세비의 장난 잘 받아주는 것 같아.
1: 저렇게 해맑은 웃음을 되게 순수한 얼굴로 장난을 계속 치고. 어떤 식으로 제가 본인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6: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즈로 약간 정하기.
5: 맞아, 치즈. 치즈
6: 닮은 닮은 치즈 정해주기.
5: 언니한테 뭘 하자요? 우리 서로 닮은 디저트 정하자, 닮은 치즈 정하자. 이렇게 언니한테 뭘 하자고 계속해요. 아.
0: 근데 그게 그냥 항상
5: 되게 약간
6: 막 약간 특이한 거.
3: 뭐 만약에 세빈은 치즈 하면은 나는 귀여운 뭐 체다 치즈 이렇게 해요. 코코아.

0: 안에 곰팡이 핀 뭐 고르곤졸라 이런 거. 블루치즈 약간 이런 느낌.
1: 아 그런 느낌으로.
2: 네.
1: 아 굉장히 굉장히 귀여운 장난이네요.
2: 근데 그 애기들 같아요.
3: 잘 때 뭔가 잘 때 장난을 치고 싶어요.
2: 아, 근데 이게... 오늘도 진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아 코코니 놀자고 하는 거예요. 오. 갑자기 옆에서 그러면 듣고 있었는데 뭐였지?
0: 오, 아, 오. 오 졸려 졸려 오,
3: 졸려 졸려.
2: 오 장난.
3: 와. 술집 담배, 술집 담배.
1: 와 진짜 어 그거 화를 안 내요?
3: 화를 안 내요.
2: 진짜 화를 안 내요.
1: 야 근데 또 이게 화가 안 나서 안 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참고 계신 겁니까?
2: 근데 화가 안 나긴 해요. 너무 뭔가 귀여워요.
1: 아, 귀여워서
3: 믿지 않은 그런 장난이어서.
2: 진짜.
1: 야 이게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자다가 깨우는 상황이 오잖아요. 장난으로 많이 깨우면은 이해되거든요. 네 그냥 이게 안 좋은 말부터 이제 또 나가면서 일어나야 되는데도 깨우면은 이제 막 그렇게 점점 이제 예민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 굉장히 좋네요 이게 또
3: 맞아요.
1: 사이가 그러면은 이렇게 부들맵을 한번 봐야 되는데
2: 네
1: 부들맵이 누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저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 세비씨를 더 부들거리게 만드는 이게 무슨 일이죠?
2: 선생님 궁금하다
3: 제가 최근에 조금 서운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그래서 대폭발을 한번 하긴 했는데
1: 어 그래요?
3: 그 저랑 지민 언니가 입맛이 진짜 잘 맞거든요.
1: 어, 네네네.
3: 근데 저희의 취향 저격인 신메뉴가 나온 거예요. 핫치즈 이렇게 치즈를 치킨. 부어 먹는 치킨. 그래서 저는 그걸 언니랑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먹자고 약속을 잡진 않았지만 뭔가 내적으로 뭔가 같이 먹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달까?
1: 약속이 된 것 같은.
3: 근데 갑자기 슬로그에 사랑 언니랑. 치즈를 이렇게 붓는 샐러드가 올라온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이제 아, 나 저희가 치즈 메이트인데 이게 뭔가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1: 아, 이게 또 나랑 먹을 것 같은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는데.
3: 그 메뉴는 꼭 저랑 그 첫 시작을 함께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 아, 약간 해봐도 될까요?
1: 해보자면
2: 그러니까 그 원래 저는 그걸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사랑이가 혼자 먹는 거였는데 비주얼을 보고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짝 꼈다.
1: 아 살짝 껴봤다.
0: 근데 그 치즈 세팅 다 자기가 하고 붓는 것도 자기가 하고
1: 아 본인이 다 제조를 했다.
0: 가위로 막 잘라주고 나한테 작은 거 조각 내주고
2: 아, 너무 맛있었어요.
1: 아, 맛있어요?
2: 네 진짜 맛있었어요.
1: 오, 어디 건지 살짝 그 앞 글자나 이런 거만 좀 알려주면 돼.
3: 엄마의 손길. 아,
1: 엄마의 손길.
2: 엄마의 손길.
1: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가장 조금 공통점을 좀 발견했는데요. 우리 사랑 씨가 이런 삼각관계 계속 되거든요. 아 이게 좀 어이 문제가 좀 이렇게. 네 본인은 모르는데 이제 사이를 다 파탄내고 다니는 뭐 그런 듯한 느낌의 드라마로 치면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이게 근데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3: 아니 저 엄마랑 먹었어요
0: 근데 심지어 그날 그래서 그날 끝나고
3: 아니 아, 맞아 그날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먹고 싶다 아 나 못 먹었어 하고 너무 속상해 했는데 그날 또 샐러드가 올라오는데 둘이 먹은 거예요 또 제가 화 안 나겠습니까?
1: 야
2: 미안해
3: 미안해 코코언니 나랑 먹으러 가자
2: 좋아
3: 응
2: 좋아
1: 네 계속 장난쳐도 그냥 이렇게 또 좋다고 네. 또 해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근맵 부들맵 알아봤고 이제 정은 씨 한번 가볼게요
2: 네
1: 정은 씨의 두근맵
2: 아 공개하기 좀
1: 왜요? 싫으세요?
0: 뭐야?
2: 뭐야?
1: 어?
2: 이거
1: 아 오케이 아 일단 들어볼게요 일단 들어볼게요
2: 일단 사랑 지민 언 사랑이랑 지민 언니는 제가 그 진짜 간지럼을 많이 타요 그래서 이게 허리에 손만 닿아도 진짜 너무

0: 너무 간지러운데.
1: 알죠.
0: 근데 요즘 사랑이랑 지민 언니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싸줄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때가 덜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0: 아니라 그냥 네. 그 제가 진짜 간지러 현실적으로
1: 현실적으로 진짜 많이 타지
0: 간지러 진짜 많이 타는데 네. 그 요즘 뭔가 그 단사진 많이 찍을 때 네.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요.
2: 다음에 얘기하는 거
1: 이렇게
3: 요즘 시기는 조금 위험한
2: 그러니까
3: 것 같아요.
0: 요즘 시 아무튼 그래서 요즘 간지럼이 잘 안 타지네 해서 설렜다.
1: 마이 언니는
0: 자 요즘 이게 마이 언니는
3: 그런 얘기 아니지 마이 언니.
0: 마이 언니는 제가 그 남직사 찍어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마이 언니가 저한테 많이 찍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줘가지고 뿌듯해요. 기분 좋아요.
3: 언니 근데 진짜 잘 찍어요 사진을.
1: 사진을 누가 잘 찍는다고요?
3: 정은이 형.
1: 아 정은 씨가
3: 그래서 사진을. 제가 자꾸 부탁하게 돼요. 정은이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0: 저는 뭔가 제가 내가 찍어줄까 보다 이거 찍어줄 수 있어 해서 찍어주면 너무 뿌듯하거든요. 근데 마이 언니가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봐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아, 이제 세 분 다 끝난 거죠?
0: 네, 끝났어요.
1: 아, 오케이, 그럼 부들매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뭐...
0: 정수리가 뭐고? 진짜 이거 너무하다.
2: 왜? 나 뭐 했는데?
1: 살짝 금쪽이 같은 느낌이 아, 좀 무슨 것 같은데? 이거 왜 부들매이죠?
0: 진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마이 언니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요즘 원래 사진 매트가 세비 정은이었어요. 근데 요즘 갑자기 세비 마이로 바뀌었잖아.
3: 아니야 원래 세비 마이였어.
2: 아니 세비 마이였는데 마이 언니가 정은 언니한테 간 거야.
0: 무슨 소리야.
2: 아 근데 아 그런가?
0: 내가 맨날 릴스도 찍어주고
2: 맞아
0: 그러는데 요즘 맨날 찍어달라고 하면 마이 언니한테 찍어달라고 하고
1: 아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조금 있었나요?
3: 아니 그런 게
0: 그럼 나 이제 릴스 안 찍어줘.
3: 아니 미안해 그런 뜻이
2: 아니야. 싸우지 마.
3: 그런 뜻이 아니야.
1: 되게 일촉즉발에 그런 것도 보이는데
0: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1: 진짜? 또 있죠?
0: 요즘 제가 장난만 치면 자꾸 무표정으로 재미없다 그래요.
2: 아니 근데 정은 언니가 조금
1: 아, 네, 말씀하세요.
0: 진짜 너무해.
2: 아,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고
0: 이거 진짜 너무하다 너. 진짜 막장이야 막장. 아,
1: 웃겨야 웃는데
2: 이게 조금 제 언니가 막 유잼 스타일은 아니잖아.
3: 부들맨이 된 이유.
1: 저 방금 뭔가 좀 봤어요. 세비 씨의 그런 장난 스타일을 봤는데
2: 장난이야 장난. 진짜 너무 재밌어.
1: 근데 어쨌든 많이 안 웃어줘서
0: 네.
1: 좀 그렇다.
0: 근데 이게 그냥 안 웃어주는 건가 아니라 진짜 정색해요.
1: 아 진짜 그냥 네. 정색을 하면서
0: 언니 근데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1: 본인은 계속 장난치면서
0: 네.
2: 아. 이게 해명해도 될까요?
4: 뭐 해보세요?
2: 저는 그 정은 언니의 그 반응이 너무 귀여워서 그 정색할 때 언니의 그 이 표정 너무 귀여워. 뭔지 알죠? 그게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 고마워.
1: 귀여워서 그랬다. 그럼 반응 귀여우니까 그런 거죠?
2: 네.
1: 아 좋습니다.
2: 네.
1: 자 이제 한번 코코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같은 색인데.
2: 뭐야?
1: 화랑 씨.
5: 진짜?
6: 하이.
1: 왜?
6: 며칠 전에 제가 춤 챌린지를 찍었는데 저도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막 올렸는데 그거를 보자마자 사랑이가 피드백 해주셨어요. 피드백 해줬는데
1: 피드백 해주셨어요.
6: 해줬는데 그때 솔직하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줬어요. 그게 저한테는 뭔가 사랑이가 원래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 원래 그런 말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뭔가 너무 감동받았어. 뭔가 너무 친해졌구나. 많이 친해졌구나.
2: 아니
6: 감동받았어요.
1: 감동을 받았구나.
2: 고맙고.
1: 사랑 씨는 전혀 뭐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3: 아 이건 진짜 예상 언니는 진짜 예상 못했지. 아 근데 왜냐면 언니가 춤을 진짜 잘 추거든요. 근데 그때 언니가 먼저 아침에 챌린지를 찍어서 영상을 그 이제 단톡방에 보냈는데 제가 그걸 봤는데 아 진짜 코코 언니 진짜 더 잘 칠 수 있는데 뭔가 아침이라 몸이 덜 풀린 느낌인 거예요.
1: 아 멤버가 더 잘할 수
3: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진짜 더 잘할 수 있는데 얘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진짜 고민하다가 언니한테 언니 이거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물어보고 진짜 언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 더 찍어봐라 해가지고 언니한테 얘기해줬어요.
1: 아 이렇게 피드백 해준 거야.
2: 네 감동받았어.
1: 아 좋습니다. 그럼 그 감동에 이어서 그 반대로
6: 네
3: 근데 왜 같은 색깔이었지?
1: 코코 씨를 두들거리게 만든 멤버 누굴까요?

0: 재규 씨는 확실히 이미지가 빵치라. 오, 아이고,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왜?
1: 네, 이거는 뭐... 이거는 진짜 레전드 얘기긴 한데. 네. 진짜 저희가 새벽에 나가서 완전 못 차고,
0: 못 자고
1: 촬영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잠깐 세비가 제 어깨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놀라는 표정으로 일어나서 언니 미안해라고 하는 거예요.
0: 어.
1: 뭐지 싶었는데 여기 봤는데 짐이 훈련 애로가 있어서. 아, 근데 조금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기가.
2: 근데 진짜 인정.
1: 진짜 아기.
2: 아기 같았어.
1: 아기가.
0: 아, 그러니까 아, 뭐, 아 언니 또 그런 그 귀여운 에피소드가.
1: 그래서
0: 있네요.
1: 너무 귀여워서 짜증.
0: 아, 그렇죠. 또 이게.
3: 영상까지.
2: 아, 근데 그 영상까지 있어요. 대박이었던
1: 진짜.
2: 게 세비가 이렇게 자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딱 찍고 있는데 그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0: 아, 진짜요?
1: 근데 조금 많이 나왔다는 게 저도 느껴져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 언니 팔에 이렇게 흐르고 아. 있습니다. 아니에요.
2: 근데 설렜어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코코 언니가 막 화도 안 내고
1: 너 진짜 애기야? 이러면서
2: 맞아. 이렇게 해서 휴지를 가지러 갔었는데
0: 아 그냥 또 이게
2: 그러고
1: 아니에요.
0: 어, 그거 괜찮으셨나요?
1: 그쵸. 너무 이 나이로서
2: 엄마가 된 느낌.
1: 이 나이에 뭔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0: 없지. 누가 내 팔에 고등학생. 아, 그렇죠.
1: 그렇죠. 고등학생 침을 본 적이 없어.
0: 아, 좋습니다.
1: 진짜 언니 너무 착하고 너무 고마운 것 같아.
0: 야, 진짜 확실히 딱다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이렇게 아기 같은 느낌이 또 있는데 아, 이렇게 여러분의 두근맨과 부들맨을 알아봤는데요. 아, 이제 한번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한 두근맴은 바로 총 3표를 받은 사랑 씨입니다.
2: 아, 진짜.
0: 네. 아, 사랑 이름값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소감을.
2: 아, 근데 진짜 예상치 못했는데 저는 사실 부들맴에 제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0: 어, 그래요?
2: 근데 진짜 예상치 못했지만 멤버들 진짜 사랑합니다.
0: 아, 이렇게 또 사랑맴을 많이 뽑혀서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 또 모두를 반대로 부들부들하게 만든 부들맴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한 번이라도 언급된 멤버는 사랑, 정은, 지민, 세비씨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즐겁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라디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네, 또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서 봐서 너무 좋았을 텐데 세비씨
1: 네.
0: 오늘 어떠셨어요?
1: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그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진짜 최고의 DJ님.
0: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1: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돌 라디오 최고입니다.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야 분들에게도 우리 사랑씨께서 조금 한 말씀 전해주시면.
4: 이렇게 앞에서 같이 나야랑 얘기하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네. 항상 이번 활동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야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잘 자요.
0: 아, 좋습니다. 아. 항상 멋진 이진아 여러분들 응원하겠고 자 제가 던디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진아도라고 해주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한번 외쳐볼게요.
1: 네.
0: 자, 던디도
5: 이진아도
6: 돌랑이도
0: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0: 잤나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바즈 루어만 감독이 영화 엘비스에 이어서 이번엔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미공개 영상을 대거 찾아냈고요. 또 새로운 음원들도 발굴해서 사운드 트랙까지 새롭게 발매를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이 멋진 음반을 함께 즐겨보시죠. 매직아워 스페셜 M 엘비스 프레슬리 사운드 트랙.

자, 시작부터 4개의 트랙 쭉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Epic Intro,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An American Trilogy, Epic 버전, 그리고 That's Alright, 역시 Epic 버전, 그리고 Tiger Man, 역시 Epic 버전, 이렇게 4개의 트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오늘 따로 설명드리지 않으면 그 트랙 뒤에는 에픽 버전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있던 곡들이지만 에픽, 그러니까 이게 뭐 서사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도 있지만 머리글자의 조합이기도 해요.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 그 약자예요.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의 사운드 트랙에 실려있는 버전들이라서 모두 다 에픽 버전이라고 이렇게 함께 표기가 되어 있어요. 바즈 루먼 감독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워낙 좋아해서 흔히 말하는 그 팬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만든 영화가 엘비스였죠. 오스틴 버틀러가 주연을 맡은 그 영화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좀 찾아다녔대요. 그러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죠. 캔자스 시티의 소금 광산 창고에 있던 68개의 상자를 찾아냅니다. 그 안에는 59시간 분량의 미공개 엘비스 프레슬리 영상이 들어있는데 대부분

0: 라스베이거스 공연 시절의 영상들이었대요. 영화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만 쓰기에 너무 아까워서 엘비스를 만든 뒤에 이제 그 원래 그 참고 자료가 되었던 그 미공개 영상들을 다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면만 있고 오디오가 없는 버전의 영상 59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별도의 상자에서 엄청난 양의 오디오 파일을 또, 그러니까 오디오 테이프죠. 오디오 테이프를 찾아낸 거예요. 그 당시에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영상은 영상대로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던 거죠. 뒤죽박죽이었던 그 영상과 오디오를 싱크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영상 속 엘비스 프레슬리의 입술 모양을 읽어내서 입술 모양 읽어내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지금 저 입모양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 입모양일까요? 저 멘트는 무슨 말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찾아내서 거기에 해당하는 오디오 파일을 또 찾아내서 매칭을 시키고 싱크로를 시키는 정말 엄청나게 정말 사람을 갈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 당시에 라스베가스 공연을 생생하게 재현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연출을 넣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미공개 오디오 테이프 중에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터뷰 테이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나레이션처럼 넣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마치 이 작품을 위해서 따로 나레이션 녹음을 한 것처럼 생전에 남긴 그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나레이션으로 흐르면서 라스베가스 시절 공연 영상이 쭉 이어져요. 관심 있는 분은 서둘러서 발품 팔아서 가서 보실 가치가 있는 작품이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운드 트랙은 다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 오프닝부터 엔딩까지의 흐름대로 사운드 트랙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일단 영상 없이 소리로 한번 그 느낌들을 상상해 보시죠.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 사운드 트랙 플러스 알파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으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해석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도 대거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라이브 버전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0: Wearing the Night Life Look,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제이미슨 쇼의 새로운 프로듀싱이었습니다. 이 음반을 좀 총괄 작업한 프로듀서인데 이 제이미슨 쇼가 새롭게 매만진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들도 아주 느낌 좋아요. 중간중간 이런 느낌의 곡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라스베이거스 시절에 그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 사운드 트랙의 또 아주 큰 장점이죠. 자, 두 곡 들려드릴게요. 그 유명한 하운드독, 그리고 제가 이 앨범에서 또 이 작품에서 가장 좀 짜릿했던 순간 가운데 하나였던 폴크 샐러드 애니, 엘비스 프레슬리의 미공개 라이브 영상에서 뽑은 음원들입니다.
1: I was a little bitty guy with a little bitty sideburns, a little bitty leg, one like that. You know, so Ed Sullivan saw me and he said, some bitch. So he said, put him on TV and shoot him from the waist up, you know.

정말 잘하죠. 공연 영상 보면 아, 정말 정말 뛰어난 가수였고 대단한 퍼포머였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영화 엘비스에서 오스틴 버틀러가 재현했던 그 원래 버전이 이 작품에 담겨 있는 거죠.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인 콘서트 사운드 트랙에서 하운드 독 그리고 포크 샐러드 애니 모두 에픽 버전의 음원들이었고요. 이제 다시 또세곡쭉 한번 들려드릴게요.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그리고 Little Sister Get Back 그리고 Burning Love까지. 이 Burning Love는 로얄 피나모닝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앨범에는 실제 라스베거스 시절의 음원도 있고 또 중간중간 또 다른 라이브 버전의 음원도 사운드 트랙에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세곡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듣겠습니다.

0: 매직아워 스페셜 엘비스 프레슬리 사운드 트랙 다음 주에 개봉하는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 그 사운드 트랙 전곡 듣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의 트랙이었죠.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그리고 Little Sister Get Back Burning Love까지 모두 에픽 버전의 음원들이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월드 투어 가고 싶어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또 자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라스베이거스에 사실상 갇혀버렸죠. 오스틴 버틀러가 주연한 극영화에서도 그 이야기가 중요하게 담겼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는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더 좀 짠하더라고요. Never Been to Spain이라는 노래로 시작해서 Love Me, 제이미슨 쇼 리믹스 버전 그리고 I Can't Stop Loving You 에픽 버전 그리고 Are You Lonesome Tonight 에픽 버전 그리고 Always On My Mind 네, 패샷보이스의 바로 그 노래 패샷보이스가 그걸 커버한 거고요.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버전으로 Always On My Mind까지 이 작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곡 이어듣겠습니다.
1: There's so many places that I haven't been yet. I'd like to go to Europe. I'd like to go to Japan. I've never been out of this country except in the service.

0: 저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엘비스도 보고 에픽 엘비스 프레슬린 콘서트도 보고 다 봤기 때문에 이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요. 슬퍼요. 엘비스 프레슬리를 생각하면 자꾸 좀 짠합니다. 자, 다섯 곡 이어들었죠. Never Been to Spain, Love Me, 그리고 I Can't Stop Loving You, Are You Lonesome Tonight, Always On My Mind. Always On My Mind는 최초 녹음은 브랜달이라고 하는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버전이 뭐 워낙 유명해서 그냥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로 찾아낸, 그래서 영화에 담긴 미공개 영상 가운데는 라스베이거스 공연에서 이렇게 가스펠을 많이 했어요. 그게 또 잘 어울려요. 희한하게 막 그 공연장에 속옷 벗어던지고 하거든요, 그 여성 팬들이. 그런 현장에서 또 가스펠을 부르는데 그게 또 잘 어울린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곡은 뭔가 그 라스베거스에서 예배를 이끄는 목사님 같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또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곡입니다. How Great Thou Art, 그리고 Oh Happy Day. 맞습니다. 그 Oh Happy Day입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 들으면서 오늘 매직아웃 스페셜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 이 사운드 트랙 전곡 듣기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내일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1: Thank you very much. We'd like to do a gospel song, ladies and gentlemen, we did in 1966 called How Great Thou Art.

0: started to sing in church.
1: Oh, happy day.
0: We'll go upstairs and sing until daylight.
1: Oh, happy day.
0: You know, gospel songs.
2: NBC FM for you.
3: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걱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체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Hey girl, it's hard to admit, but I gotta get it together.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기차만 타면 잠이 들어서 바깥 풍경을 볼 겨를이 없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잠이 드는 이유는 규칙적인 소리와 미세한 진동이 주는 묘한 안정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차 소음은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백색 소음에 가까워서 뇌파를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하고요. 또 기차를 탔을 때 덜컹거리는 그 미세한 흔들림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기들이 흔들리는 요람에서 잘 자는 것처럼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달력을 보니까 철도의 날이더라고요. 기차에 올라타서 한숨 푹 자고 나면 멋지고 생경한 풍경이 펼쳐진 그런 곳에 도착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아침입니다. 2월 28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28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지형의 빰빰빰이었습니다. 오, 이거 제 얘기예요. 저는 어떤 탈 것을 타도 정말 잘 자요. 그러니까 차에 타도 잘 자고 버스 타도 잘 자고 기차 뭐 비행기 심지어 비행기는요. 저는 이륙하기 전부터 잠들어 있어요. 이게 약간 피곤해서 그런가 기가 빨려서 그런가 왜냐면 공항 들어가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그 어떠한 탈 것에 타도 잠을 잘 자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어릴 때부터 항상 복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리고 내 몸에 알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딱 그 도착할 때쯤에 일어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오 정말 신기하다 나 꿀잠 잤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기차 얘기하면은 다들 각자 추억의 기차들이 있으시죠. 저는 어릴 때 무궁화 열차였거든요. 근데 뭐 새마을 기차도 있고 그 전 기차들의 이름은 제가 뭔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즘은 KTX라서 그 감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차 타고 어디 간다는 게 그 설렘을 배가 시키죠. 네, 일요일입니다.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자,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입니다.
1: 네, 작가님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일상이시다.
2: 아, 그런가요?
1: 뭔지 알죠? 그 우리 톡하는 그 톡 강아지 있잖아요.
2: 아.
1: 그 강아지는 잘 맞다는 소리 듣지 않으시나요?
2: 그쵸. 땡톡개.
1: 맞아요. 네,
2: 별명이 그거였습니다.
1: 아,
2: 실제로.
1: 진짜로요? 네,
2: 실제로.
1: 아.
2: 별명. 그리고 그 배우분.
1: 맞아요. 신성록 씨였나요?
2: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 역시. 근데 항상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정말 우상이시다. 좀 화를 내시기도 하나요?
2: 화 많이 내죠.
1: 아, 그래요?
2: 화 많이 내고, 화 많이 내고. 사실 우상이라는 얘기를 평소에 자주 듣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1: 정말요? 예.
2: 근데 라디오 오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예,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 해맑게 오는 거죠 항상.
1: 눈에 좀 영혼을 좀 담아주실래요?
2: 아, 들켰나요?
1: 네. 아, 제가 이 말을 또 꺼낸 게 저도 좀 그런 편이기도 한데 특유의 그 영업용 미소라고 하잖아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저도 있거든요.
2: 아, 그런가요?
1: 특히 이제 저는 복권 방송을 하니까.
2: 아, 맞네.
1: 세상 인자하고 세상 신뢰감이 가득한 미소를 지어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꼭 필요하죠.
1: 꼭 필요하죠. 꼭, 꼭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해서요.
2: 무대 설 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1: 연습도 하시나요?
2: 따로 연습하는 분들도 분명 있고요. 뭐 저도 연습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이런 동작이라든지 미소, 웃음이라든지 얼굴 표정은 당연히 좀 신경을 많이 쓰죠.
1: 저는 그 멜로디가 있으니까 음악은 그 멜로디를 들으면 저절로 좀 그 흥이 좀 차오르고 네네네. 그래서 표정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또 연습도 필요하군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역시 뭐든 허투루 하는 게 없네요.
2: 맞습니다.
1: 네,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 탐구 안토닌 드보르작입니다.
1: 네.
2: 네. 지난주 저희가 차이콥스키 이야기 했었잖아요.
1: 네.
2: 차이콥스키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체코의 또 한 명의 거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드보르작인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음에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 결국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오른 그런 작곡가이고요.
1: 네.
2: 끝이 보이지 않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이 목표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빵그리 분들께 이 드보르작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별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2: 대기만성의 대표주자 안토닌 드보르작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대기만성의 대표주자. 제가 꿈꾸는 거거든요. 대기만성.
2: 그런가요?
1: 저는 처음부터 막 월등히 앞서 나가는 것보다
2: 네네.
1: 이렇게 차근차근 자신만의 페이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2: 그렇죠.
1: 근데 드보르작, 굉장히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군요.
2: 맞습니다.
1: 네.
2: 자, 드보르작은 보헤미아의 시골 마을 푸줏관 겸 여관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0: 부모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아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 보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음악을 반대했고 가업을 이어가길 원했다고 해요. 하지만 드보르작은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프라하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가혹했죠. 아. 극장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단원으로 일했지만 끼니조차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이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게 된 드보르작이었는데요. 사실 드보르작의 꿈은 연주자보다는 작곡가로 성공하고 싶은 게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꾸준히 작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던 시기가 아주 길게 지속이 됐죠.
1: 이 시기에도 누군가가 후원을 해주고 누군가 알아봐주고 그런 게 꼭 필요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거의 그렇죠. 필수적이었죠.
1: 아, 근데 네. 아무런 연이나 끈이 없으면은 그것도 쉽지 않았겠네요.
0: 맞습니다. 네. 자, 이런 드보르작의 첫 번째 작품으로 슬라브 무공 작품 번호 46번 중 6번 곡 준비해봤습니다. 보헤미아 시골 출신인 드보르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작품에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향토적인 선율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헤미아의 토속적인 춘곡 리듬이 아주 밝은 에너지로 펼쳐지는 작품입니다.
1: 소박한 시골 마을의 풍경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게 맞나요?
0: 맞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을 음악으로 담아낸 느낌인데요. 뭔가 시골 마을에 이런 축제가 열리고 그 축제 한 복판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분위기가 유쾌하게 펼쳐집니다.
1: 네, 들어보겠습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46번 중 6번 곡 기장조입니다.

0: 데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46번 중 6번 곡 디장조 감상하셨습니다.
1: 네.
0: 오, 굉장히 경쾌하네요.
1: 네, 그렇죠.
0: 오, 밝은 노래였어요.
1: 뭔가 이런 소박한 시골의 전원 풍경이 좀 떠오르는 그런
0: 맞아요.
1: 작품이었죠.
0: 요즘 같은 날씨면은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앞서 드보르작이 작곡가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작곡한 것들이 좀 유명세를 탈 수 있었을까요?
1: 네, 이렇게 생활고 속에서도 묵묵히 작곡을 이어갔던 드보르작이었는데요. 어느 날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주최하는 젊은 작곡가를 위한 공모전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드보르작의 인생을 바꿔놓은 네. 가장 큰 기회가 된 거죠. 드보르작은 바로 공모전의 작품을 투고했고요. 이때 심사위원이 우리가 아는 그 요하네스 브람스였습니다. 브람스는 드보르작의 악보를 보고 그의 재능을 알아봤고 그렇게 드보르작은 공모전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후 유명 출판사를 직접 소개시켜주는 등 브람스의 전폭적인 지지가 시작됐는데요. 그렇게 유럽 전역에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드보르작이었고요. 공모전 지원금으로 가난에서 벗어남은 물론 결혼생활까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삶에 조금씩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0: 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준비한 자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꾸준히 해왔으니까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1: 맞습니다.
0: 어, 좋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곡은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번호 22번 중 3악장 준비해봤는데요. 공모전에 당선되고 오롯이 이제 작곡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에 작곡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지난주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와 마찬가지로 이 현악기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이고요. 3악장 스케르초는 현악기들이 경쾌하게 선율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산뜻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펼쳐지는 악장입니다. 긴 무명 시절을 견뎌내고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한 이런 드보르작의 마음과 굉장히 닮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곡이어서 오늘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번호 22번 중 3악장 함께 듣겠습니다.

0: 클래식 라디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안토닌 드보르작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요.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번호 22번 중 3악장이었는데요. 확실히 밝고 경쾌하네요.
1: 그렇죠.
0: 네. 네. 그 딱 그 드보르작의 심정이 잘 느껴지는 곡이랄까요?
1: 드디어 내가 네. 나도 드디어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됐다.
0: 나도 빛을 보고 있다.
1: 그렇죠.
0: 나를 봐라. 잘 느껴졌습니다.
1: 네.
0: 음악적으로도 드디어 빛을 보고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결혼도 하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겠네요. 근데 드보르작한테도 위기가 있었다고요?
1: 그렇죠. 음악가로서 엄청난 명성을 이렇게 쌓아가던 드보르작이었는데요. 인생사 세홍지마라는 말이 있죠.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또 찾아옵니다. 1870년대 중반 3년에 걸쳐 자녀 3명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0: 연달아서 3명이요?
1: 그렇죠. 네.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이때 안게 됩니다.
0: 네. 네,
1: 이때 완성한 작품이 바로 종교음악인 스타바트 마테르 슬픔의 성모라는 작품인데요.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슬픔을 다룬 대규모 합창곡입니다. 워낙 대곡이고 길이도 길어서 오늘 이 시간에 들어볼 순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들어보시길도 추천드리는데요. 종교음악 특유의 엄숙함에 드보르작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 그리고 풍부한 화성으로 아주 장엄한 감동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0: 네, 네. 슬픔을 또 음악으로 풀어냈군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렇게 슬픔을 한 차례 쏟아낸 뒤 그는 복잡한 프라하를 떠나 비소카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겨서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또 자녀 3명이 연달아서 그쵸. 세상을 떠난다는 게 예, 굉장한 고통이었겠죠.
0: 그 장소 자체가 자녀들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1: 그렇죠.
0: 벗어나고
1: 맞아요.
0: 싶었을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작품으로는 교향곡 8번 G장조 준비해봤는데요. 드보르작의 교향곡은 9번 신세계로부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 신세계로부터가 유명하지만 오늘은 이 8번을 또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1: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에 옮긴 작품인데요. 3악장은 슬픔을 머금은 듯 우아하고 감미로운 이 보헤미아풍 왈츠 선율이 또 아주 매력적으로 흐르는 곡입니다.
0: 드보르작이 보헤미아 시골 출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한 게 이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1: 그렇죠. 당시 유럽 작곡가들은 아무래도 베토벤과 브람스가 이룩해놓은 이 엄격하고 무거운 독일식의 교향곡의 틀을 따라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1: 드보르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 교향곡 7번 교향곡까지는 그 틀, 그런 엄숙하고 무거운 틀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8번 교향곡을 쓸 때 는 시골 마을에 머물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보헤미아의 자연과 민요를 자유롭게 노래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교향곡 역사상 가장 시적이고 회화적인 이 교향곡 8번 명곡이 탄생한 것이죠.
0: 네, 바로 네. 감상해 보겠습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 번호 88번 중 3악장입니다.

0: 데보라작의 교향곡 8번 지장조 작품 번호 88번 중 3악장 함께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뭔가 틀에 갇혀져 있지 않은 뭔가 좀 벗어난 느낌이라고 그렇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하네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익숙했던 곡들은 정말 그 독일풍의
0: 맞아요.
1: 그런 정통 클래식들이 익숙했는데 맞아요. 체코에서 나온 작곡가가 갑자기 그런 체코의 이런 보헤미아적인 선율들을 가지고 작곡을 하니까 당시로서도 굉장히 신선했겠죠.
0: 뭔가 수학적으로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야 할 것 같던 교향곡에서 어쨌든 벗어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군요.
1: 네.
0: 그 후 드보르작은 계속해서 그 시골 마을에서 지냈나요? 아니면 또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네, 그렇게 평생을 조국 체코에서 지낼 줄 알았던 드보르작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다 건너 뉴욕에서 뉴욕 음악원 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 오게 됩니다.
0: 네.
1: 근데 조금 고민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체코 프라하 음악원의 교수 자리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제안이 와서 약간 지금 가면 좀 배신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0: 네.
1: 하지만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드보르작은 나아갔습니다. 뉴욕은 그에게 지금껏 본 적 없던 거대한 규모의 도시였고 드보르작은 이 풍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 깊은 향수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체코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아이오와주의 작은 시골 마을 스필빌로 여름 휴가를 어느 날 떠났다고 해요. 이곳에서 흑인들의 연가와 인디언의 독특한 선율을 접하게 됐고 이 선율은 이후 드보르작의 작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0: 드보르작은 왠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좀 열려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1: 굉장히 열려있었죠.
0: 그렇죠. 네, 뉴욕이라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1: 맞아요.
0: 또 흑인들한테 인디언들한테 영감을 받은 것도 그렇고요.
1: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들어볼 현악 사중주 12번 아메리카 작품 번호 96번인데요. 스필빌의 대자연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은 드보르작이 단 몇 주 만에 완성한 불멸의 걸작입니다.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악장은 이 톡톡 튀는 이 경쾌한 리듬이 또 특징적인 악장입니다. 스필빌의 숲을 산책하면서 들은 야생 새소리의 울음소리를 이 현악기 1바이올린의 이 선율로 위트 있게 묘사한 것이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해요.
0: 또 드보르작이 보헤미아 출신의 시골 마을 출신이라고 네. 하셔서 그런지 더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작품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긴 하지만
1: 네.
0: 드보르작도 특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지금 함께 들어볼 곡도 슬픔을 머금은 듯 결국 대자연의 품 안에서 그것을 툭툭 털어내고 일어서는 어떤 건강한 생명력을 또 자연의 대자연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0: 네,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드보르작의 현악 사중조 12번 아메리카 작품 번호 96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보조맨
1: 티 어실 원스
0: 딱 한 번만
1: 티 어실 원스
0: 싹 한 번에
1: 티 어실 원스
0: 무조맨
1: 티 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드보르작의 현악 4중조 12번 아메리카 작품 번호 96번 중 3악장이었습니다.
4: 네.
3: 오,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될까요? 좀
4: 약간 새소리가 중간중간 들리는 듯 하면서도 네. 그런 흑인 영가풍과
3: 그러니까요.
4: 이런 인디언의 토속적인 선율이 좀 살아있는
3: 좀 굉장히 색달라요.
4: 어, 그렇죠.
3: 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작품의 느낌이어서 오,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라는 그 표현 방법도 쉽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4: 네.
3: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작곡가 집중 탐구 안토닌 드보르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음악 듣는 내내 좀 조용한 곳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햇볕 받으면서 쉬고 싶다. 자연 느끼고 싶다.
4: 흙 냄새 나는 곳.
3: 오, 맞아요. 네. 맨발 흙 밟아보고 싶다.
4: 그렇죠.
3: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드보르작은 이렇게 보면은 고향 체코를 참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엔 어땠나요? 향수병을 계속해서 갖고 살았나요? 아니면 돌아갔을까요?
4: 네. 이 삶의 말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정리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으로 드보르작은 돌아왔습니다. 프라하 음악원의 교수를 거쳐서 원장직에 또 취임하면서 음악가로서 최정점의 명예를 누렸고요. 그러니까 푸주간 집 아들이
3: 그러니까요. 네,
4: 프라하 음악원의 이 원장이 됐다는 게 진짜 엄청난 성공이죠.
3: 네, 그렇죠. 엄청 큰 성공이네요. 네.
4: 후학 양성과 동시에 작곡가로서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갔고요. 미국에서 초안을 완성해둔 첼로 협주곡을 이 시기 완성하며 작곡가로서도 또 화려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가난한 푸주간집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갔고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드보르작이었는데요. 결국 세계적인 음악가의 반열에 오르면서 오늘날까지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영원히 기억되게 됩니다.
3: 네.
4: 네. 자,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삐단조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에서 느낀 향수와 보헤미아의 민속적인 정서가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이고요. 낭만주의 시대 첼로 협주곡의 탑을 꼽으라고 하면 꼭 후보에 오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거 꼽을 것 같아요. 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듭니다.
3: 네. 정말요? 그 정도군요?
4: 맞습니다. 마지막 악장이 3악장 준비해봤고요.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첼로의 독주가 치열하게 교차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흘러가는 작품입니다. 파란만장했던 드보르작의 삶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3: 네, 첼로는 또 바이올린보다 소리가 낮고 묵직하기도 하잖아요. 첼로가 주인공인 첼로 협조곡은 어떤 느낌일지 감상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 네.
3: 또 작가님께서 오프닝 초반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빵그리들을 위해서 오늘
4: 그렇죠.
3: 이야기 준비했다 해주셨는데 이 드보르작의 이야기들이 오늘 빵그리분들한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4: 맞습니다.
3: 끝곡으로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번 중 3악장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4: 저는 김경희였고요.
3: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 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아빠!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

김태희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꿀팁이 있어요. 바로 외국어로 바꿔서 말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일 발표가 있는데 망치면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된다면 투마로우 프리데이 프리젠테이션 블라블라 이렇게 영어로 바꿔서 말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생각에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해요. 이게 그냥 장난 같을 수도 있는데 은근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모국어를 사용할 때보다 감정이 덜 개입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문제 그 자체보다 너무 몰입해 있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 가끔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외국어를 꼭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어제 차였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I was a car 이렇게 대체로라도 말해보면서 잠깐이라도 피식 웃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자고요.

0: 악뮤 외국인의 고백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굿모닝. 외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뭐 약간 공부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어 하시는 분, 일본어 하시는 분, 중국어 하시는 분들 뭐 그걸로 약간 번안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예. 그러면은 감정이 좀 줄어들면서 문제 자체를 그래 이게 뭐였더라? 라고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복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작업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깊은 문제였나? 힘든 문제였나?는 글로 적어서도 가끔 나올 때가 있고 그죠? 감정만 빼면 별게 아닐 때가 있어. 근데 내 감정이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열받아서 너무 서러워서 억울해서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게 더 커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키우지 말자고요. 기쁜 것만 아 이래서 더 좋다. 이거 진짜 좋다. 걔 너무 좋다. 이렇게 기쁜 것만 더 크게 키워보고 아픈 거 힘든 거는 덜어내자고요. 예, 덜어냅시다. 우리의 이제 문제들 트러블 응? 오케이? 간발해? 어렵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하고 2시간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스타트! 굿모닝 FM테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역사책 김전생과 함께합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어제에 이어서 맥아더 장군의 역사 들어볼 건데 인천 상륙작전 오늘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 알려주실 거예요.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상 신인상에 빛나는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과 산만한 시선 뮤직으로 함께합니다. 라이브 준비해 주셨대요. 산만한 시선의 음악이 궁금하시다면 함께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무료입니다.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도 하는 거죠. 예, 보이는 라디오도 이따가 산만한 시선 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12: 키움으로 타.
1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3: 역시 키움.
11: 키움 증권.
1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5: 지긋지긋 무조맨
16: 티어실 원스야
15: 딱 한 번만
16: 티어실 원스야
15: 싹 한 번에
16: 티어실 원스야
15: 무조맨
16: 티어실 원스야
17: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0: 삼일지약.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Regardez-moi. Bonjour. 안녕하세요. 1세대 대한 외국인 이다도시입니다. 오라라, 오라라. 오키도키, 마킨도시, 이다도시, 난양주시. 매일 낮 12시엔 정오의 희망국, 콕콕콕콕콕콕. Come on.
4: 오케이. 다르다.
5: 와, 너무 잘했어.
4: 와, 다르다.
6: 태이 좋아. 아침 좋아.
7: 진짜로? 굿모닝, 태희입니다. 굿모닝 FM이 당신의 출근길을 직접 찾아갑니다. 통근 버스 정류장, 등굣길 지하철, 오픈 준비하는 동네 식당까지 바쁜 아침 어디서 굿모닝 FM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목소리로 굿모닝 FM의 아침을 깨워주세요. 출근길 씹어먹고 선물도 받자. 태희, 야호! 지금 바로 imbc.co.kr 굿모닝 FM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0: FM하고 함께하니까 좋네요. 그죠? 행복해지고 상쾌해지는 느낌입니다. 251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초6따님이 학교에서 거북이의 비행기를 부른다고 노래 연습 중이에요. 과연 잘 부를 수 있을지 엄마는 걱정 한가득입니다. 영서야, 잘 부를 수 있어. 파이팅! 테디, 우리 영서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노래 잘 부르는 법도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주다 교육학년 따님이 거북이의 비행기면은 혹시 터틀맨 버전 파트를 부르시는 건 아니겠죠?
1: 아, 예?
0: 노래 잘 부르는 거요? 예, 별거 없습니다. 많이 듣고 찬찬히 예, 많이 불러보는 게 최고예요. 너무 힘내서 크게 부르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냥 부르던 대로 부르면 좋다. 크게 부르면 몫이야. 아, 좋네요. 여러분의 재밌고 행복한 일상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거북이 비행기 더 들으시라고 저희가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행복 비행기. 아, 들을 때마다 좋네요. 거북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0806번님, 테디, 어제 손주가 집에 와서 남기고 간 장난감 하나가 거실에 그대로 있어요. 치우지 못하고 바라보며 웃게 되네요. 하셨어요. 어떡해. 그래요. 또 다시 손주가 오면은 너 그때 이거 두고 갔다 하면서 주면 엄청 반가워할 거예요. 아, 여기 너 치우고 왔구나.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같은 온기까지도 장난감에 묻어있나요? 아유, 저도 사연 보면서 저는 아직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는데 괜히 흐뭇하게 예, 같이 웃게 됩니다. 행복하시죠? 211번님, 아들 첫 휴가에 철원에서 사연을 보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드디어 오늘 전역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수용아, 집으로 무사 복귀 격하게 환영하고 이제 집에서 막내니까 신병이라 생각하고 엄빠에게 충성하자. 후후후. 철원 안녕. 군대 안녕. 고생하셨어요. 또 아들 군대 보내고 얼마나 또 마음 썼겠어요. 그죠? 212번님도 더 든든해진 예, 아들과 함께 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임윤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투어스의 Dream With Us, 그리고 0599번님이 신청해 주신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까지 듣고 올게요.

제이슨 브라즈 I'm Yours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투어스의 Dream With Us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의 행복 지유선님의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강남역 가는 1551번 버스 아저씨가 천사라서 제보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버스를 탔는데요. 갑자기 사탕을 주셔서 울었어요. 유유. 좋은 분들은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야, 먹는 거 주는 사람이 진짜 천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타이밍이 그래요, 그죠? 인생이 이렇게 선물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동의 선물을 받는 때가 또 있네요. 지유사님, 이렇게 또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울기 없기 뚝! 2462번님 남자친구랑 곧 천일이 되는 30대 여자 사람입니다. 남자친구가 요즘 야근도 잦고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퇴근하면서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다 마음이 아팠네요. 유유. 집하고 직장하고 거리도 멀어서 매일 운전하기도 힘들 텐데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하고 싶어요. 자기야, 지금도 잘하고 있고 내가 옆에서 계속 응원할 테니까 힘내 하셨어요. 천일, 와, 누군가에게는 정말 환상 속의 예, 날짜이거든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수민이 화이팅. 환상 속에서 환상적으로 사랑하고 계신 우리 2462번님 행복하시죠? 자, Almost Monday의 Sunburn 띄워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역사학자 김재원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관객이 단 두 명만 있어도 어디든 갑니다.
1: 그럼요.
0: 우당탕탕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전 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김전입니다.
0: 예. 근데 재훈 쌤도 네. 언어유의 코너 제목 어제도 네. 자꾸 다르게 부르시고
1: 어화둥둥 내 한글,
0: 내 한글,
1: 우리 한글, 아, 우당탕당 한글 여행,
0: 그렇게 자꾸 하니까 청취자들도 자꾸 지리학자라고 하잖아요.
1: 그건 너무한 거죠.
0: 김찬호 쌤.
1: 김찬호. 김찬호요.
0: 몰라요.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 예. 다 정확하게 아는 걸
1: 죄송합니다.
0: 지향을 예. 해야 됩니다.
1: 언어
0: 유의.
1: 유의.
0: 그렇습니다. 예.
1: 유행
0: 본부.
1: 예, 유행 본부. 아, 대본부라고 할 뻔했네. 유행. 어, 근데 대본부가 더 낫잖아. 유행 대본부.
0: 어, 좋은데. 네. 총장님이 본인의 직책도 아직도 몰라요, 잘.
1: 아, 그렇죠.
0: 자기가 무슨 회장인 줄 알고 잘 몰라요.
1: 의장, 총장.
0: 그래서 굿모닝 FM을 단체로 모아서 네. 다 같이 회식 겸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어, 요거 체크를 몇 가지 해 봐야 되겠네요. 네, 호안나 씨 코너 이름도 따로 있죠?
0: 고민 박살 허안나.
1: 아, 고민 박살. 아, 고민 박살. 아, 이제 외우겠습니다.
0: 네. 됐어요. 하지 마, 하지 마. 자,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예. 우리 지리학자 김지현 쌤과 같이 할 건데.
1: 네.
0: 어제 메가드 상권.
1: 네네네네.
0: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직 예. 한국을 안 왔어요.
1: 네, 아직 안 왔습니다.
0: 노장까지는 갔는데 네. 한국을 아직 안 왔어. 예. 어디까지 했는지 요약 좀 해주시죠.
1: 아, 어제 근데 스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어, 일단 잘 나가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0: 일단 젊은 시절 잘 몰라요.
1: 잘 나가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예. 필리핀에 갔다가 1차 세계대전 참전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육사 교장이랑 육군 참모총장 했다가 필리핀 원수가 됐다가 와, 2차 세계대전 참전을 합니다.
0: 네, 태평양
1: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 참전해가지고 어, 태평양 전쟁의 영웅으로 됐다가 이제 GHQ 극동 어,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올라서 일본에서는 천안 그 위에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까지 불리게 되었다라는 아.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0: 메가더 이분. 자녀분은 있으세요?
1: 있죠. 아, 이거 사랑 이야기 할 게 또 많은데.
0: 많은데.
1: 예, 해서 접어야죠.
0: 아, 접어야죠.
1: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메가더의 아들도 군인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오.
1: 요거는 이제 확실한 거 아니니까 다들 네이땡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0: 그렇게 할 거면
1: 사실 포털 사이트.
0: 우리 지리학자 필요 없는데요.
1: 아, 지리학자요.
0: 예, 굉장히 정돈된 깨는 김의 역사 일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메가더의 신의 안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0: 야.
1: 스킵 너무했다. 아, 앞에 싹 다 잘랐네, 날렸네.
0: 안 궁금해, 안 궁금해.
1: 안 궁금해요.

0: 전 산육작 좀 바로 얘기해 주세요.
1: 안 돼요, 안 돼요. 앞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0: 아, 많아요?
1: 너무 많아요.
0: 좀 해 주세요.
1: 예, 일단 48년 선거에서 한국도 48년 선거를 하지만 미국도 선거를 합니다. 거기서 트루먼이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0: 예.
1: 트루먼이 원래 이제 아이젠하워가 아니죠. 이때 루즈벨트죠.
0: 루즈벨트죠.
1: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죽어요. 루즈벨트가.
0: 예.
1: 그래서 트루먼이 부통령이어서 이제 대통령으로 승계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선에 성공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0: 예.
1: 그런데 이때부터 트루먼이랑 맥아더가 삐그덕대요.
0: 아, 삐그덕대요?
1: 삐그덕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맥아더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원래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군인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요.
0: 믿지 않는구나.
1: 믿지 않아요.
0: 예, 예.
1: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그래서 본인이 대선을 준비했었습니다. 정치인은 믿지 않지만 내가 인기가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그럼 나도 한번 이런 생각 누구나 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0: 엄청 잘나시기도 했는데 잘난 걸 본인이 엄청 사랑한 건 확실하네요.
1: 아, 그렇죠.
0: 예.
1: 그 과정에서 아무튼 조금 삐그덕대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0: 예.
1: 일단 1948년 9년이 넘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대륙이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공산화가 됐었고요.
0: 예.
1: 이런 과정에서 트루먼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어요.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과정에서 논의를 합니다. 과연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또 벌어질 것인가. 소련이 핵을 성공하고 국공내전에서 공산화가 완성이 됐다? 근데 지금 38선을 경계로 그 위에는 한국이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혹시나 전쟁이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이때 이미 38선 인근에서는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0: 예.
1: 이때 맥아더가 오판을 합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소련이 내려올 텐데 그럼 이거는 3차 대전이다. 소련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다. 소련만 핵 있어? 우리도 핵 있잖아. 이때 둘이 붙는다? 이건 3차 핵전쟁이다.
0: 아, 이거
1: 절대 내려올 리 없다. 그러면 소련이랑 중국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북한이 혼자 내려올까? 라고 했을 때 맥아더가 오판했던 게 소련이 북한군을 무기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북한군이 규모만 크지 저들은 약간 그 무장공비 혹은 빨치산 이 정도 수준이지 저들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대규모 전쟁까지 나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건 이제 전략적 판단인 거고요. 사실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내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 군의 상황인데 미 군이 전쟁을 원치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미 군이라는 거는 장병들입니다. 장병들. 근데 우리가 이 시절의 장병들의 마음을 우리가 뭐 꼭 이해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미국 장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0: 네. 당시에.
1: 자,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이제 4, 5년 됐습니다.
0: 예.
1: 4, 5년 전에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워가지고 히틀러 무찌르고 일본이랑 싸우다가 일본 누르고 이제 전쟁 끝나가지고 평화라고 하는 걸 4, 5년을 맛봤어요. 그 마음가짐으로 일본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는 그 38선 이남에 있는 한국에는 500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는 미군이 안 남아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일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도 많은 규모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유럽이랑 미국 본토에 가 있는 상황이었었고 조금의 그 병력이 일본에 와 있는데 이들 지금 일본에 와 있는 미군들 휴가 와 있는 거예요. 점령지에 이제 갓 전쟁을 끝냈었던 장병들이 또 전쟁을 하기를 바랬을까?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럼 맥아더도 어떤 이런 미군의 사기, 그 다음에 군의 전체적인 병력, 그 다음에 미국의 여론 이런 거를 신경 쓰면서 전쟁은 안 날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었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이 됐을 때도 오판을 합니다. 전쟁이 이미 벌어졌는데 딱 소식을 들어요. 맥아더가 전쟁이 벌어졌다.

0: 합니다. 이때 맥아더가 했었던 유명한 말이 한 팔을 묶어도 이긴다.
1: 아하하.
0: 라고 했거든요.
1: 야.
0: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소수의 병력만 일단 보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랑 유엔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6월 25일, 6일, 7일 이 사이에 이미 유엔에서는 유엔군을 조직하고 유엔군이 6.25전쟁으로 투입된다라는 걸 결정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병력 규모일 거나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맥아더가 한 팔 묶어도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수백 명 정도 수준의 부대 하나를 보내요. 스미스 부대. 대패합니다.
1: 아이고.
0: 대패를 하고 본인도 한강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전선을 시찰을 하거든요. 이때 29일 날. 이때 결정을 합니다. 상륙작전이 필요하다. 인천으로 우린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지만 미 합참이랑 미 행정부에서는 인천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반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5천분의 1. 그냥 은유적 표현이에요.
1: 그렇지, 그렇지.
0: 은유적 표현으로 그만큼 어려운 거다. 인천 지금 뭐 조수 간만에 차도 심하고 그다음에 거기 기뢰랑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설치가 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너무 수로도 좁고 그거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대안으로 나왔었던 게 군산 혹은 아니면 포항 아니면 저기 위에 원산 이런 데가 이제 후보지로 꼽혔지만 계속적으로 이 반대를 이겨냈었던 거는 맥아더였습니다. 니들이 5천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군이나 중국 소련도 5천분의 1로 계산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린 여기로 간다. 라고 하는 계산을 해서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하고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꼭 이야기해야 되는 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원래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있었던 미8군이 북진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그게 만나서 928 서울 수복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어낸다. 그리고 10월 1일이 됐을 때 38선 이북으로 넘어가는 데까지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1: 대단하긴 합니다. 이때.
0: 네.
1: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동아시아의 황제를 꿈꿨던 맥아더입니다.
1: 아, 일본에서는 이미 신인데
0: 예.
1: 동아시아 전체에서 황제를 꿈꿨어요?
0: 예,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 은유적 표현이에요. 예.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일단 그 국군이랑 유엔군의 사기가 굉장히 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0월 1일 날 북진을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요 문제가 굉장히 좀 자주 거론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6.25 전쟁에서 원자폭탄을 쓰자는 이야기가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맥아더가 주장했었던 건 아니에요. 이때 트루먼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에서 원자폭탄을 쓰자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원자폭탄을 쓰면 소련도 지금 갖고 있고
1: 그렇지.
0: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걸 막자. 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원자포탄 안 쓰는 걸로 하고 북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니 그 다음에 좀 국군이랑 유엔군이 두만강이나 압록강 끄트머리 가가지고 그 수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물 떠먹고 막 이러는 모습도 보면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전쟁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올라왔을 때 맥아더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맥아더는 전쟁을 좀 더 넓혀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승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분위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참에 지금 동아시아에서 연쇄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 공산화의 분위기 막자. 근본적으로 국공내전부터 처음부터 다시 대만으로 후퇴했었던 장제석 불러. 장제석 부르고 만주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만주에 원자폭탄 떨어뜨려. 여기를 그냥 초토화시킨 다음에 중공군이 절대 안 내려와. 중공군 내려온다는 거 상상도 하지 마. 라고 트루먼을 계속 설득하거든요. 트루먼이랑 웨이크 섬이라는 데서 만나요.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인데 트루먼은. 대통령이 처음에 오라 그랬어요.
1: 예.
0: 중공군이 내려올 것 같니? 라고 물어보려고. 그럼 아무리 저희 본인이 여기 사령관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만나자.
1: 야
0: 웨이크 섬이라고.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거든요. 글로 불러요. 글로 부른 다음에 악수를 거부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악수하자 그러는데 악수를 거부하고 거수경례만 하고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기싸움하는 거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트루먼이. 중공군 진짜 안 내려와? 안 내려와요. 절대 안 내려옵니다. 그냥 만주에 원자폭탄 투여하고 북진해가지고

0: 있죠. 지금 동아시아 우리가 완전히 장악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트루먼이 생각할 때는 혹은 유럽이랑 미국에 있는 다른 뭐 정치가들이나 행정부가 바라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이러다가는 3차 대전 날 것 같아요.
1: 그렇지.
0: 반대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맥아더가 일단 그 대통령의 말을 다 무시해요.
1: 하하, 왜 만나?
0: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군사 전략적으로나 이런 거는 제가 군사 전략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기싸움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 대선을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결국은 트루먼이 맥아더를 해임합니다.
1: 아하.
0: 그래서 결국 해임되는 과정에서 왜 해임됐느냐. 일단 트루먼의 말도 듣지 않았고요. 웨이크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지.
0: 이제 전술적 판단도 틀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임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 아.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아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데서 문제가 나왔는데
1: 늘 그렇죠, 늘
0: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이 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아, 요 강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세 분 정도는 익숙한 강이실 거예요. 당시 국군은 이 강을 버리는 순간 대한민국 사라진다는 각오로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냈는데요. 결국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아, 사실 제가 여기 그 작가님이 오타를 내셨거든요. 맥아더 장국이라고 쓰셨는데 제가 또 굉장히 노련하게 장군으로 잘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아니요, 원래는 정국이라고 적으려다가
0: 야, 장국
1: 섞였네요.
0: 그렇다면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던 이 강은 어디일까요?
1: 네.
0: 아,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기 들으시면 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1번 낙동강, 2번 제수강, 3번 줄리엔강.
1: 아,
0: 아 실망스러운데요.
1: 제수강에서 아. 이미 본인은 만족했을 것 같아요. 제가
0: 아하, 제수강까지.
1: 네, 제수강에서 와 제수강.
0: 아, 제수강?
1: 어. 뭐 감수강 이런 거 생각했겠죠.
0: 그래, 아, 네, 잘 했겠죠. 감수강 괜찮은데요. 네. 감수강. 아.
1: 힌트 부탁드립니다.
0: 1번 낙동강,
1: 됐어, 그만해.
0: 2번 재수강, 3번 줄리엔강.
1: 보내실 건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티 보내드릴게요. 정답 받는 동안 동방신기의 주문 듣고 올게요.

0: 동방신기 주문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역사책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의 역사 1주 함께하고 있는데 노래 전해드렸던 복습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한국전쟁 당시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이곳 1번 낙동강입니다.
0: 정답 보내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티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더 장군의 역사 드디어 이틀간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0: 아, 이게 메가더 장군의 명대사예요?
1: 메가더 아, 이거 그 인용한 거물.
0: 인용이겠죠?
1: 인용일 네. 건데 이게 너무 어울렸던 거죠. 그리고 이 말처럼 돼버렸다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한 메가더 인생에서는 씁쓸한 건데요. 일단 해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돌아와요.
0: 예.
1: 그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인기가 꽤 많았어요. 이게 본인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그 본인의 동기들이나 후배 특히나 본인의 부관까지 지냈었던 아이젠하워가 전쟁 영웅으로 막 올라갈 때 본인은 약간 거기에 비해서 명성을 찾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0: 예,
1: 그런데 그걸
0: 예.
1: 그걸 뒤집은 게 6.25전쟁이었거든요. 6.25전쟁에서 어쨌든 인천상륙작전이라는 뭐 다들 무모하다라고 생각했 던 그 작전을 성공하면서 전쟁 영웅으로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었던 거죠. 트루먼과의 어떤 경쟁이랑 이런 것 때문에 돌아왔지만 인기는 꽤 있었습니다.
0: 예.
1: 인기는 꽤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해야 됐었어요. 연설. 귀국 연설. 이때 귀국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0: 아하.
1: 요 이야기를 했을 때
0: 예.
1: 기립박수 터져나왔어요. 특히나 본인이 이제 진짜 70이 넘은 노병으로서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거뒀었고 6.25전쟁의 전황을 뒤바꿨었던 사람이니까 쫙 돌아와가지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인 거다. 이 얘기를 쫙 하게 되면서 대선 후보 예비 등록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에 비해서 굉장히 체급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화당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본인은 어쨌든 사퇴를 하고요. 누구한테 지지를 보내느냐의 갈림길에서 자존심이었나 봐요. 자존심. 본인의 부관, 후배였던 아이젠하워를 지지하는 건 조금 모냥새가 빠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아이젠하워는 이미 선거 전략으로 짜놨었던 게 뭐냐면 6.25전쟁 조기 종식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확전을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0: 그렇네.
1: 본인이 후배이자 나랑 전쟁관도 다른 이 관이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 모양 빠진다. 그래서 타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통령의 아이젠하워가 당선이 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메가더는 굉장히 짧은 시간
0: 예.
1: 이걸 했다가
0: 마무리가 됐네요.
1: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0: 예, 이렇게 메가더 장군의 역사 만나봤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0: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펜타입니다. 끼는 김에 역사 일주 역사책 김지현 쌤과 메가드 장군의 역사 만나봤는데
3: 예.
2: 역사 일주
3: 마지막입니까?
2: 2주간 하던 역사 일주는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입니다.
3: 아...
2: 대신에
3: 예.
2: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
3: 아이.
2: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이어서
3: 아이.
2: 이게 원래 잘라서 이틀 한 거를
3: 아 그렇죠.
2: 이어서 1시간을 하겠습니다.
3: 와, 늙었다는 것 살아남았다는 것
2: 바지까랑 붙잡습니다. 예, 저희가 예. 1시간 동안 이제 수업을 네.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다음 주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깨는 김에 역사 일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가볍게 오늘 기쁜 마음으로
3: 네. 네,
2: 재원생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예.
2: 다음 주에 만나요.
3: 네, 감사합니다.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충고 대신 공감을 해주라. 어느 책에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왔다면 다음 중 어떤 게 공감의 언어일까? 1. 넌 왜 맨날 그리 싸우니? 2. 사이좋게 지내야지 먼저 미안하다고 하렴? 3. 왜 싸웠어? 이유가 뭐였니? 4.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어. 언뜻 4번인가 싶지만 정답은 모두 아니답니다. 아이에게 해줄 첫 번째 말은 바로 괜찮아? 지금 마음이 어때? 라고 그 마음을 물어주기.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7: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0: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는요. 귀한 게스트들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 듣고요. 그들의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신예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산만한 시선 뮤직 함께 만나볼 거예요. 2024년에 데뷔한 아주 귀한 포크 듀오입니다. 작년에는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신인상을 받기도 했어요. 오늘 라이브 무대도 이 아침에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고마운 분들 만나고 산만한 시선 뮤직 시작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포크듀오 산만한 시선과 함께하는 산만한 시선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산처럼 커다라면서도 주위 없이

0: 산만한 신인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 서림 씨, 송재원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로만 인사해 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또 꾸벅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면 시선 여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만한 시선에서 홍보 담당과 보컬을 맡고 있는 서림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서림 씨. 아, 반가워요. 그리고요?
2: 네, 저는 산만한 시선에서 행정 재무 설계와 보컬을 맡고 있는 송재원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군요.
1: 아, 저희 둘이 공동으로 예. 사업자
0: 법인을 네. 법인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파트를 나누고 두 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아, 너무 재밌는 소개였습니다. 2024년에 데뷔를 했어요. 지금 사실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라디오 경험 있으세요? 어떠세요?
1: 네, 몇 개 있습니다.
0: 아, 몇 개? 네. 몇 개 정도 해봤어요?
2: 두세 개.
0: 두세 개? 네.
2: 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정도면 베테랑이에요. 그 정도면 베테랑이야. 근데 이게 아침 라디오는 또 달라서 원래 아침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1: 지금 좀 잠에 들기도 합니다.
0: 완전한 음악인이네. 원래 해 뜰 때 자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그 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서 신인 때부터 라디오 많이 했지만 아침 라디오 DJ가 될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또 산만한 시선과 아침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자, 산만한 시선. 일단은 이름, 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고 좀 뭔가 시선을 진짜 끌는 어떤 이름이에요. 산만한 시선. 어떤 의미예요?
2: 저희가 친구 때 만나서 대학교 때
0: 그래요?
2: 우리 다큐멘터리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만든 팀이라서 예. 이것저것 많이 보고 산만한 저희 시선으로 다 모아놓으면 이런 산만한 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0: 멋지다 멋지다
2: 또 대학생들이 할 만한 그런 장면법으로 지은 팀 이름이었는데 저희가 다큐멘터리 만들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사실 그 영상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0: 어렵죠. 어렵죠. 다큐 진짜 어렵죠. 네.
2: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갈 음악부터 좀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팀입니다.
0: 아, 근데 음악에 갑자기 집중하면서 활동의 메인이 음악이 돼버렸네.
2: 네.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원래는 전공이 그러면 약간 영상 쪽이었던 거예요?
1: 네, 저희 건축 쪽입니다.
0: 뭐 하는 친구들이야. 전공은 건축인데 영상을 하려고 만났다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네요.
1: 네.
0: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겠죠?
1: 아예 전혀 몰랐고요.
0: 그래. 네. 목표한 대로 흐르지 않고 있네.
1: 네, 뭔가 멀리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0: 그래도 가는 길이 조금 뒤돌아보면은 괜찮은데 싶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0: 혹은 이쪽이 괜찮나 싶을 때도 있고 어느 쪽이에요?
1: 너무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1: 네, 너무
0: 아니 이 상까지 받고 이분들의 이제 센스는 사실 건축을 한다. 저도 이제 건축 전공이거든요. 저도 건축 전공이에요. 그래서 가수하게 될 줄 몰랐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종합 예술인이에요, 사실.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 센스들이 지금 음악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팀을 결성한 지는 그러면 영상 팀으로 시작한 지는 언제예요?
1: 아마 한
2: 24년에 네. 초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해보자고 이렇게 많이
0: 심지어 동거인이에요?
2: 네.
0: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네.
1: 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0: 두 분은 진짜 비밀들 많이 공유하고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예. 착한 비밀이 많아요, 나쁜 비밀.
2: 즐거운 비밀이 많아요.
0: 즐거운. 좋다. 표현 좋다. 즐거운 비밀들 많이 공유하시고. 2024년에 그러면 모든 게 다 시작이 됐는데 활동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만한 시선 10개명이 있네요.
1: 네.
0: 뭐예요?
1: 저희가 좀 약간 잘 휘둘리는 타입들이더라고요. 둘 다. 이거 좋다고 하면 진짜 하면서 바로 귀 팔랑거리고.
0: 팔랑기구나.
1: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오래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래서 둘이서 네. 10개명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다가 작업 이후에 저희가 생긴 좀 아쉬운 점들이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들을 담아봤습니다.
0: 야, 이게 표현이 10개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의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계약서예요. 보니까 3만원 시선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정확히 5대5로 나눈다. 그래. 주변에서 또 휘둘릴 수 있어. 이번에 맞아요. 작업 네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야, 네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또 그런가? 이러면 또 마음이 네. 상하니까 무조건 5대5예요.
2: 무조건
0: 네. 영원한 거죠. 이건 영원한 거죠.
1: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곡 기재도 다 산만한 시선으로만 합니다.
0: 개인 이름을 쓰지 않고.
1: 네.
0: 서림 송재원은 이제 산만한 시선 하는 동안은 이제 쓰지 않고.
1: 네.
0: 좋다 좋아. 언제까지 가나 본다니까. 영원히 같이 갈 수 있어.

0: 있어요 사실. 이것도 특이한 거 있어요. 음악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쉽게맹 중에 하나인데 보컬 튠은 최대한 지양하기로 한다. 이거 쉽지 않은데. 완벽한 음원을 들려주고 싶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을 조금 내려놓게끔 약간 다져놓았네요. 쉽게맹 안에.
1: 네. 근데 꼭 튠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0: 그러니까 최대한 지양한다.
1: 네. 그럼 최대한 그래도 뭐 스튜디오를 많이 빌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몇 곡 정도는 아예 튠을 아예 안 하고 원테이크로 하는 경우도 꼭 있습니다.
0: 너무 좋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막 신인으로 데뷔한 2000년 초에는 튠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 시간이 너무 길어. 막 두 달 할 때도 있었어. 완벽할 때까지. 톤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튠이 안 되니까 목소리 톤도 피곤하거나 이게 컨디션 좋을 때가 또 다르니까 맞습니다. 그 이어붙이기 쉽지 않았는데 그런 작업을 지금 또 해야 되네요. 그러면.
1: 네. 그래서 이어붙이는 작업을 저희가 잘 못해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걸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
0: 진짜 한 70년, 80년대 음악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네. 그래서 더 이 어떤 생동감 같은 게 음악이 좀 담겨 있나 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보다 더 0번째가 있습니다. 요것만 이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입이 가벼운 놈들을 조심하라. 이게 쉽게맹 중에 11개의 특별 조항이에요. 0번이에요. 0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입이 가벼운 놈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1: 저희 같은 놈들인데요. 사실. 저희 스스로에게 저희는 참 입이 가볍구나를 사실 친구가 둘밖에 없어서 서로한테
0: 괜찮지.
1: 근데 너무 서로한테도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0: 좀 조심하자.
1: 이렇게 되지 말자. 그래서 그리고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좀 힘들겠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네.
0: 그 이후로 그럼 두 분은 뭐 비밀 좀 많이 안 나누고 입도 좀 무겁게 하려는 편이세요? 안 될 텐데.
1: 저희 둘끼리는 나눕니다.
0: 그래.
1: 근데 이제 그 누구의 얘기도 다른 사람 얘기는 그냥 다른 사람 있을 때 나누자라고
0: 좋다.
1: 생각하는 편으로 가고 있어요.
0: 그게 뭐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을
1: 네.
0: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네요. 건강한 두 청년과 함께합니다. 산만한 시선. 오늘 두 분과 함께 산만한 시선과 함께 음악 이야기와 그 음악에 또 얽힌 이야기들 나눠봐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림 씨가 오늘 주제 좀 알려주시죠.
1: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요. 산만한 시선의 삶에 녹아있는 노래들입니다.
0: 음악 들으면 이제 산만한 시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궁금합니다. 첫 번째 곡부터 삶이 녹아있습니다. 산만한 시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볼까요?

0: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첫 곡부터 본인 노래 가져오기 쉽지 않은데. 어떤 노래예요? 소개해 주시죠.
1: 작곡은 저희의 노래인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정말 딱 그냥 자고 일어나서 아 오늘 하루 뭐 하지? 하고 친구들 약속도 없고 밥도 먹기 귀찮고 했을 때 그냥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아침에 그 오면 나오면서 이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출근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가사가 또 저희 같은 딱 이제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이나 뭔가 꿈꾸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요즘은 생각.
0: 많이 응원돼요. 응원되고 약간 힐링도 되고. 아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 이 예쁠 거야라는 표현을 사실 비교적 이제 남성분들이 쓰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요걸 쓰는 게 엄청 다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으로 응원을 좀 받는 느낌이 있어서 들을 때마다 참 따뜻합니다. 첫 번째 곡이에요. 산만한 시선 삶에 녹아있는 노래들 첫 곡 산만한 시선의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 계속 처음부터 완곡으로 듣고 올게요.

0: 산만한 시선 뮤직 삶이 묻어있는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1: 윤상의 윤상 선생님의 이사라는
0: 명곡이죠. 네. 어떤 노래예요?
1: 저희가 24살 때 같이 살 때 같이 살고 이제 여름에 만나서 겨울에 헤어지게 됐는데 그 겨울 이제 집 정리하고 막 진짜 이사 준비할 때 서로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그때 생각이 나는 노래 같아요. 이 노래만 들으면 그래서 가사도 오래오래 생각해봤을 때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노래만은 아닌 것 같아서 들을수록 더 생각이 많아진 노래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살고 있군요.
1: 네.
0: 아 이사를 각자 했군요. 같이 살 때가 좀 그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2: 가끔 있습니다.
0: 그죠?
2: 네. 네.
0: 저도 사실 서울 올라와가지고 33까지 친구들하고 살았어요. 혼자 사는 게 좀 적적해서. 그래서 친구들하고 살다가 혼자 따로 나오니까 그 시대가 너무 그립더라고. 그 진짜 그냥 집에 가면 재밌는 친구가 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그리웠는데 윤상의 이사 각자의 삶으로 이사하면서 자주 들었던 노래 만나고 헤어짐이 느껴지는 3만 시선 뮤직 두 번째 노래입니다. 윤상의 이사 처음부터 완곡으로 듣고 올게요.

0: 노래 어떤 노래예요?
1: 도마 씨의 소녀의 화분이라는 노래입니다.
0: 도마의 소녀의 화분. 화분. 네. 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진짜 그 저희가 새벽에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네. 더 슬픔을 집에 가두지 말고 풀자고 했다 이 문장.
0: 아까 반복됐던.
1: 네. 한 몇 달은 살게 해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노래 들으면 그 집 문 앞에 딱 서 있었을 때 엄마가 반찬 뭐 만들면 꺼리고추 냄새도 나고 뭔가 멸치볶음 냄새도 나고 근데 막 들어왔을 때 막 밖에서 있었던 짜증이나 화도 있었을 텐데 들어와서 그런 냄새 맡고 너무 익숙하게 그렇게 좋은 냄새도 아닌데 안 좋은 냄새도 아닌 방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저 노래를 틀면은 뭔가 마음이 확 하고 좋아져요. 박하향처럼. 그래서 가끔 혼자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슬픔을 집에 가두지 말고 풀자고 했다 하면서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0: 약간 주문 같은 거네 이게.
1: 네.
0: 네.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해준 반찬 냄새 나는 것. 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뭉클하네요 뭔가 얘기 듣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또 가족이라는 거 굉장히 뭉클한 부분입니다. 소녀 화분 도마 씨의 노래 우리 처음부터 듣고 올게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산만한 시선 뮤직인데 아침 분위기가 선곡해 주신 게 전혀 산만하지 않네요. 뭔가 쫙 마음에 집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신인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 관련 문제거든요. 재원 씨가 문제 내주실까요?
1: 네. 오늘 산만한 시선 삶에 녹아있는 노래들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산만한 시선은 이 장르의 음악을 하는 그룹인데요. 미국의 전통 민요와 노동요에서 시작된 음악으로 주로 통기타 반주에 맞춰 사람들의 삶과 사회 이야기를 노래하는 이 장르는 무엇일까요? 1번 포크 음악, 2번 숟가락 음악, 3번 젓가락 음악.
0: 저희가 이 정도로 음악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힌트를 왜 내놓은 거 부끄러워요. 피디님 왜 부끄러워해요. 예, 포크 음악, 숟가락 음악, 젓가락 음악 이 중에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는 팀일지 힌트는 그럼 서림 씨가 한번 주실까요? 힌트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2: 제가 돈가스 먹을 때 이거 없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0: 미쳤다. 힌트 미쳤다. 돈가스 먹을 때는 있어야지. 네. 아예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십시오. 퀴즈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조각 케이크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4부로 돌아와서 산만한 시선과 함께 산만한 시선 뮤직 이어갈게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 성장 진단 평가는

0: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산만한 시선 뮤직 신인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 서림 씨 그리고 송재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원 씨 퀴즈 정답 이제 발표를 좀 해주시죠.
1: 네. 산만한 시선이 하고 있는 음악 장르는 정답은 바로 포크 음악이었습니다.
0: 돈가스 먹을 때 없으면 안 돼요. 당첨자 다섯 분 저희 선정해서 조각 케이크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산만한 시선 삶에 녹아있는 노래들 들어보면서 퀴즈까지 풀어봤는데 자, 이 아침에 또 라이브 준비를 또 해주셨어요. 너무 네. 감사하네요.
2: 감사합니다.
0: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2: 산만한 시선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0: 네.
2: 노래 제목은 노래입니다.
0: 노래 제목이 노래?
2: 네. 아까 저희가 선곡한 선생님들과 이제 곧 또 선곡할 선생님들의 노래들이 조금씩 담겨있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가사랑 그 선배님들의 가사를 듣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저희가 적어놓은 가사들이 같이 담겨 있는데 노래 들을 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0: 재밌겠다.
2: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분 라이브석으로 그럼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신인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의 노래 준비되시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2: 노래 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0: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 3만 원 시선의 노래입니다. 제목이 노래예요. 라이브로 연주까지 함께 해주셔서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가사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나긋나긋 다정다정한 목소리로 약간 페이크 다큐처럼 좀 편안한 일상을 보여주는 영화 한 편 막 이런 게 생각나고 일본 영화 비슷한 게 또 생각 막 나고 뭐 여러 장면들이 막 생각이 나는 라이브 음악이었습니다. 야, 아침 라이브 하셨는데 어때요? 소감이 어떠세요?
1: 생각보다 노래 부르면서 시작하니까 또 하고 싶고 또
0: 아 이분들 완전 진짜 음악인들이세요. 지금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할 이야기를 음악으로 또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두 분은 합이 진짜 좋네요.
2: 감사합니다.
0: 중간 둘 셋 할 때 나도 같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호흡을 함께 했습니다. 아, 가사가 진짜 재밌네요. 누가 작사한 거예요?
1: 같이 했습니다.
0: 같이 했어요. 네. 각자의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나요?
1: 네.
0: 그럼 그녀가 누구인지가 진짜 궁금해지는데 저희 또 작가들이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연애를 안 하신 지 꽤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연애하면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녀 얘기 나오니까 지금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럼 그녀가 한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1: 저희 둘에 섞여있는 내용이니까 네. 지금은 없는 그녀일 수도 있고 그 전에 그녀일 수도 있고 그냥 다 사람들 만나보면서 예. 있었던 일들을
0: 반드시 막 자기 얘기를 떴다기보다
1: 네.
0: 이 이야기들이 원래 있던 이야기들을 녹여내는데 네. 아 이런 스토리는 이제 저희 작가들은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1: 아 그래요?
0: 정확히 누가 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아 누구구나

0: 그때 누굴 만났구나 이래야 좋아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작가들은 멀어지네요. 아 일단 가사에 윤상 선배, 김민기 선배, 김일두 씨 다 등장을 하는데 오 존경하는 뮤지션들이죠.
1: 네.
0: 아 선배들 음악들 굉장히 많이 또 삶 안에 녹여서 듣고 계셨네요. 그런 음악들을 다음 곡으로 산만한 시선 삶에 녹아있는 노래들 산만한 시선 뮤직 다음 곡 만나볼게요.
2: 서산에 붉은 해 걸리고
0: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와. 어떤 곡일까요?
3: 강변에서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고 있다 보면 그 여자아이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궁금해하기도 시작하면서 뭔가 내가 타고 왔던 지하철도 기억나기도 하고 분명 우리 집에는 아직 지금 이제 굴뚝이 없는데 밥을 피우면 연기가 나지 않은데도 괜히 이제 쌀밥을 맛있게 비어서 밥대가 됐다는 걸 알리고 싶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 노래로 그래서 저희 둘이 묘한 위로를 많이 얻었거든요. 뭐 이 곡 안에 등장하는 순이가 실제로 또 지금 순이처럼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순이처럼 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만들고 싶다. 시대가 지나도 똑같이 굴뚝이 없어도 뭐 이때는 강변이 없어도 뭐 지하철로 그리고 뭐 조그만한 1인용 밥속으로도 통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뭐 영향을 받지 않은 좋은 위로가 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딱 이런 노래를 듣고 둘이서 이렇게 살고 싶다 했습니다.
0: 너무 멋지네요. 김민기 선배님의 강변에서 처음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 비슷한 무드다. 어떤 노래예요?
1: 박진원 선생님의 그대의 것이라는 노래인데요.
0: 예.
1: 저희가 듣는 노래가 거의 비슷해서 오. 서로 되게 자주 들으면서 마주 앉아서 내가 부르면 바로 얘가 똑같이 또 부르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이 노래로 노래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서림이한테 가서 나 이거 잘했어? 하고 안 틀렸어? 하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듣기 좋을 것 같았어요.
0: 연습을 많이 했다면은 엄청 연구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1: 네.
0: 곽진현 씨의 그대의 것, 이 노래의 매력은 뭘까요?
1: 여기까지 올라가서 부른다 그런 것도 사실 뭔가 필요 없고 진짜 엄청난 목소리랑 이 스트링 편곡들 그리고 그냥 목소리가 하나의 악기처럼 느껴지는 이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아, 두 분한테도 있는 무드라서 진짜 약간 한 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들으니까 곽진원 그대의 것 처음부터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킷.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신인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의 서림 그리고 송재현 씨와 함께 산만한 시선 뮤직 함께 하고 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와, 한 시간이 금방 갔는데 어떠셨나요 두 분?
5: 한 시간 더 하고 싶어요.
3: 또 어떠셨나요?
6: 저는 선배님들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티낼 수 있는, 이제 공공연하게 티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았나. 선배님들 좋아합니다.
3: 아, 너무 사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우리 선림 씨와 송재원 씨가 또 이렇게 정성스레 예, 소개해줬던 산만한 시선 뮤직 마지막 곡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6: 장기하 얼굴들의 마냥 걷는다라는 노래인데요.
3: 예.
6: 이 노래가 약간 저희 삽입곡 같은 노래인데요. 그 카우보이가 영화에서 총 딱 꺼내고 결전의 시간을 펼치려고 딱 하면 갑자기 뭐 모래바람 불고
3: 그치.
6: 휘파람 나오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딱 뭔가 척 하고 기타를 외면 그 장기의 얼굴들의 마냥 걷는다의 간주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
3: 야, 가장 뭔가 마음을 다잡을 때 오는 약간 멋진 BGM 같은 네. 노래이군요. 장기하와 얼굴들 마냥 걷는다. 이 노래를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입니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수 김보경 씨가 나와주셔서 보경 뮤직으로 한 시간 또 함께 해볼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3만원 시선 분들 또 아침 라이브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5: 아닙니다.
3: 예, 또 약속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또 놀러 와 주세요.
5: 네.
3: 네. 같이 외치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